0: 정년이 대본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 못한 거예요. 단장님처럼요. 단장님, 지금 바로 목포로 내려가실 거니까 바로 차 대기시켜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목포라뇨? 단장님 지금 정년이한테 가시는 거예요?
0: 응, 지금 내려가실 거야.
3: 홍주란! 주란아! 야, 홍주란!
2: 단장님 따라서 목포로 갈 거야.
3: 목포라니? 너 윤정년을 만나겠다는 거야?
2: 그래, 나 정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3: 만나면 너 그 다음은?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2: 나 정년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3: 알아. 내가 다녀올게. 내가 윤정년 꼭 데리고 올게.
4: 단장님! 윤정년한테 가시는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5: 설마 정년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
4: 아, 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윤정년한테 줄 게 있어서요.
5: 공연이 코앞인데 네 연습은 어떡하고?
4: 연습은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6: 단장님, 옥경 선배 다른 국곡단에서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7: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6: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았는데 옥경 선배가 메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7: 옥경이 가끔가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진심으로 하는 소리 아니야.

0: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까지 오냐? 뭔 염치로 여기를 찾아와? 뭐 들어왔냐? 네 신간 편하자고 왔냐? 어? 뭐 들어왔어?
1: 정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0: 돌아불었구만. 완전히 돌아불었어. 정연이를 데리고 가야 네가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겠냐? 어? 네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디? 밤에 보쌈이라도 해달라냐?
1: 정연이가 자기 발로 따라 나설 거야. 정연이는 소리 안 하고는 못 살아. 지 발로 다시 가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0: 소금 갖고 와라. 얼른!

0: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대요?
1: 저 윤정연 어디 있어요?

0: 대시방 뭐 다냐?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이거 놓고 갔잖아.
1: 필요 없은 게 도로 가져가라.
0: 왜? 너 이거 신주단지 보시 듯이 할 땐 언제고?
1: 도로 가져가라고. 이제 소리는 쳐다도 안 보고 듣도 안 할 건게.
0: 너 그럼 앞으로 평생 소리도 안 하고 굿굿도 안 할 거야? 아, 저번처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구나.
1: 네가 뭔디 나한테 비아냥 되냐?
0: 뭐 네 인생이니까 내 할 바 아니지. 이거나 가져가, 네 거잖아.
1: 필요 없다고.
0: 가져가라고.
1: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깨 부숴서 조사 먹든 네 알아서 해라.
0: 그래, 좋아.

너 뭐여? 안 그래도 죽고 잡은 뒤 왜 너까지 와서 버티는가요? 네 소원대로 옥경샘 매우계좌 자리 차지했으면 콧노래나 부르고 살 일이지. 대체 무슨 가심적으로 날 찾아온 거냐 말이야. 죽고 싶을 만큼 네가 뭘 했는데 지하를 닫아야 너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네 눈으로 받았고 대체 날 너랑 왜 쓰러진 거야. 아직 네 연기가 남아있잖아. 내가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했던 네 연기 말이야. 난 네 소리만 무서워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연기 아무리 너처럼 몰입하려고 해도 너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죽게 힘들었어. 마지막 합동공연 오디션 때 넌 내가 꿈꾸던 연기를 했어. 난 그날 네 연기를 보고 내내 숨도 쉴 수 없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연기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나 목 부러지고 나서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꾼다. 우리 오디션 본 날 자꾸 그날 꿈을 꿔. 꿈속에서는 예전처럼 멀쩡하니 소리가 나와야 다리 딱 벌리고 배에 힘주고 반전서 소리를 뽑아 올리면 소리가 한없이 뽑아져 나와. 내 마음 먹은 뒤로 소리가 나오는 뒤

0: 마음 속에서도 세상 황홀하더라야. 눈을 떴는 뒤 꿈이 하도 생생한 게 용기를 내갖고 소리를 해보지 않았겠냐.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따 그럴 때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건 맹키 겁나게 무섭고 돌덩이로 가슴이 딱 짓눌리는 것 같은디.
1: 정연아, 넌 지금도 앞으로도 혼자 남을 일 없을 거야. 내가 쭉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다시 부대에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고 내가 꼭 기다릴게.

0: 들어와. 응? 서울서 손님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언니는? 언니.
1: 내일은 낙지도 캐야 쓰고 저그 수잔에 김장하는 것도 도와야 된게.
0: 너도 일찍부터 일 거들여야 한게.
1: 어여, 들어가서 자.
0: 단장님이 언니한테 뭐라 하겠어?
1: 뭐라 하긴 뭐라 해. 말 섞기 싫어서 확 쫓아 내버렸다.
0: 언니. 언니한테는 참말로 미안하지만 나 꾹꾹 계속 할라요.
1: 제정신이냐? 서울서 온 그 가시네가 너한테 뭐라 했냐? 뭔 사탕 발림 소리를 들었길래. 또 그놈이 꾹꾹 타령이요.
0: 언니.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처음에는 예전만치 소리 못할 바에는 소리고 쿡쿡이고 다 접자고 생각했는데 아예 소리를 등질라고 한 게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멍멍한 것이 숨을 못 쉬었어. 소리를 흘 때만 숨을 쉬고 살 것 같은데 소리를 해야만 가슴이 뚫리는디. 언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1: 이 정신 나간 것이네. 어? 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소리를 하냐. 그리고 이제 이 소리꾼도 뭣도 아닌데 네 소리를 누가 들으러 온 거냐. 이 것이네.
0: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무대에 슬라네. 목이 부러지면 군무를 할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저대로라도 슬라네. 정신 차려, 이 가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이고.
1: 이보시오! 아무도 없어!
2: 이시오!
3: 엄마? 정년이 없냐, 아니요?

0: 아따, 어디 또 전쟁이 나버렸어? 이밤중에 뭔 일이다요?
1: 여그 서울서 온 강소복이 묻고 있지라.
0: 강소복.
1: 날 박는 대로 조용히 떠나. 괜히 자리 있는 애기 들쑤시에 생각하지 말고.
2: 네가 아무리 정년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결국 저번처럼 정년이가 제 발로 나를 찾아올 거야.
1: 지금 뭐라 했냐? 정년이가 제 발로 찾아가야 이 아이 오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 어? 지금 누구야? 이 산송장이여! 그 산송장이 내게가 기어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쓰거냐?
2: 정년인 너랑 달라. 넌 천재 소리 못 듣느니 다 때려치겠다고 도망갔지만 정년인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1: 목이 멀쩡해도 가시밭길인 그 길을 똥목으로 평생! 소보가, 소보가 내가 이렇게 빈다. 그냥 좀 돌아가. 우리 애기 소리 한 번 뺏겨 쓰면 됐지. 두 번은 안 돼. 어? 두 번은 안 돼.
2: 네가 떠나고 나서 나도 너처럼 최고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봤다. 모두들 잘한다고 명창이라고 박수쳐줬지만 내 스스로는 알겠더라. 너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실력이 늘었던 건 네가 있어서였어. 그렇게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홍선아, 소리꾼은 목이 부러지면 판에 서지 못하지만 국극은 달라. 국극은 소리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연기를 못해도 무대에 설 수 있어.
1: 목이 부러졌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2: 그럼 네가 정년이한테 가르쳐줘. 넌 소리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 정년이한테 떡목으로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한 곡조만. 아니, 딱 한 소절만이라도 불러봐. 그럼 그 순간 너도 알게 될 거야.
1: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뭔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당장 돌아가.

0: 정윤아! 우리랑 같이 가려고 온 거지?
1: 지금은 못 가.
0: 그럼?
1: 언니 가슴에 지금까지 박은 대못이 몇 갠디.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대못을 박았냐. 우리 언니한테 허락 받고 올라갈랑께 너 먼저 올라가라.
0: 너희 어머니가 영영 허락 안 해주시면.
2: 그래, 알았다. 너희 어머니가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면 그때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3: 정윤이 얼른 깨워라.
0: 언니, 정윤이가 방에 없어.
1: 이제 언니한테 말 안 하고 야반도 좋아하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언니가 보내줄 때까지는 나 아무데도 안 가. 걱정하지 마라.
4: 저뜩 아침이나 차려.
0: 영서야! 정년이는? 같이 못 온 거야? 안 오겠대? 왜? 혹시 많이 아픈 거야?
5: 아, 정연이 건강하게 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돌아오겠다고 했어.
0: 정말?
5: 그래, 나한테 다짐했어. 꼭 돌아오겠다고.
0: 다행이다.
5: 네가 기다린다고도 했어. 정연이가 너 많이 궁금해하더라.
0: 정말?
5: 정말이야.
0: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 많아.
4: 응? 갔다 오느라 피곤했겠다. 얼른 들어가서 푹 쉬어.

0: 네.
1: 준비 다 돼가니?
0: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다음 공연은 네가 원하는 걸로 올리자. 번안극이든 창작극이든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것도 상관없으니까 뭐든 네가 원하는 걸로 올려주마.
0: 너무 실험적이면 관객들이 떨어질 텐데요. 관객 떨어지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1: 그동안 다른 국극단이며 영화 쪽에서도 제의 많이 받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 넌 우리 멜 안에 남아주었지. 그러니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양보하마.
0: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해 주시고. 얼떨떨한데요. 지금까지 받았던 제안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얘기예요.
1: 주변에서 아무리 물어뜯고 공격해도 넌 여성 국극 최고의 남역이다.
2: 그 얘기 들었어?
3: 뭐?
2: 아니, 혜랑 선배 이번 공연까지만 하고 국극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어.
3: 왜?
2: 나도 몰라. 뭐 단장님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3: 옥경 선배 문제로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혜랑 선배는 그만둔다고 그러고. 우리 국극단 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겠지?
4: 어머, 미안. 지나가는 줄 몰랐네?
3: 어, 아프겠다.
5: 우리 공주님 목체 상하시겠네.
3: 일부러 넘어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5: 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어?
4: 실수라니까.
3: 이게 진짜지.
4: 왜?
5: 안 미치게? 문옥경은 아편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밑에 애들은 깡패처럼 굴고 메란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6: 미안. 나도 실수였어.
3: 야, 허영사!
6: 다음은 뭐야? 서로 머리끄덩이라도 쥐어뜯고 싸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신발 안에 유리파핀이라도 숨겨놨니?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 무대에서 실력으로 이겨. 이런 가짜는 기싸움하지 말고.

0: 고마워. 저런 애들 신경 쓸 거 없어.
1: 한반도 삼국 시절 대고구려 안합궁 구중궁궐에 평원왕의 고명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벌이 무서워 울고 밥을 못 먹어 울고 시덥때도 없이 우는 울고로구나. 그때 곰이 없어져 울고 있는 평강공주 앞에 한 거렁뱅이 소년이 곰을 찾아들고 나타났으니 삼십전 안맹한 모친 모시고 사는 전라 금부에서 바보로 유명한 온달이었건다.

0: 공주 울음소리에 온 나라가 떠나가겠구나. 그래, 오늘은 또 왜 우는고?
1: 공이 수풀로 굴러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찾아주셔요 아빠마마.
2: 평강아, 넌 대고구려의 공주된 몸, 어찌 자그마한 일에 우느냐? 그래서 장차 백성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0: 그래, 이 아비가 뭐라고 했지? 자꾸 울면 바본 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야.
3: 거 누가 그리 슬피우는 게요?

0: 난생 처음 어여쁜이를 보니 사지에 힘이 빠졌나 보.
1: 허영선은 저런 바보 연기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2: 그건 마마님의 공. 빨리 무릎 꿇지 못해? 공주 마마이시다. 넌 궁궐에 들어왔어.
0: 아이고 공주 마마.
2: 고개를 들어라. 나와 함께 울어주겠다고?
0: 예. 병석에 계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눈물은 작은 것도 큰 것도 가벼운 것도 중한 것도 없으니 우는 이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
2: 아빠마마도 엄마마마도 울지 말라 하시는데 넌 함께 울겠다?
0: 예.
2: 네 이름이 무엇이냐?
0: 온달이라 하옵니다.

0: 공주님, 미천한 이내 몸은 죽으면 그만이다만 구중궁궐대 애기님 슬픔은 어찌할꼬?
1: 기다려요.

0: 우리 처음에 춘향전 공연했을 때도 저랬었지.
1: 지나간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할 무대가 전설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이 무대는 너랑 나만의 것이야. 혜랑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나한테 보여줘. 나도 네가 본 적 없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게.
2: 네, 이놈! 군사들아! 북쪽으로 수나라 돌궐이 도산이고 남쪽으로 백제 신라곳이 탑탑무리는데 나라는 오직 길망정 간신 조현 수족되니

0: 남군님?
1: 정말 공주 맘 하세요? 우리 울보 공주님?

0: 경영도 너무 멋져. 다른 한다하는 님아이들 봐도 결국 문옥경은 못 뛰어넘을걸?
1: 당연하지.
2: 간신 조연의 일당을 처벌하고 요동을 정벌하였으니 이제 남은 건 신라를 정복하는 일뿐이다. 가라! 가서 신라 땅끼들을 쓸어버리고 적장의 수급을 베어오너라. 그러면 내 그에 맞는 상을 후하게 내리리라.

0: 내일 먼길 떠나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1: 공주님, 간신을 벌하고 요동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보셨습니다. 정녕 여기서 더하셔야 하겠습니까?
0: 낭군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 고구려의 태평성대를 바라던 어진 공주님은 간 곳이 없고, 지금 제 눈앞에 공주님은 오로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피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0: 고구려를 위한 제 마음을 어찌 그리 몰라주십니까? 좀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이러는 것입니다.
1: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저는 무력하고 쓸쓸한 지압입니다.
0: 낭군님,

왕의 부마 되어 궁에 들어와 하느님. 간신조연에 목을 쳐라! 신라 땅기들을 죽여라! 사랑하는 공주 마마의 뜻에 따라 칼을 휘두르니 온몸에서 비밀인내가 진동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맹세한 범과 용의 길이고 이 끝없는 사륙의 길이 복사꽃 날리는 아낙궁 연못과 공주마마와 만났을 적 이리 될 줄 내 알았단가. 허나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온다 공주마마. 세상 풍파 고단하여 우리는 이만 다시만 낭군님 말씀을 멈추세요. 상처가 납니다. 말해주오 오늘 기억

옥경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으니 앞편 얘기는 쏙 들어갈 거고 이번 합동 공연은 성황리에 끝날 거야.

0: 들려? 저 사람들 소리?
1: 화영서랑 홍주란? 아직 가당치도 않지.
2: 옥경아, 우리 메란을 나가서 다른 국극단으로 가자. 아니,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국극단을 만드는 거야.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사실 나 이번 합동 공연이 마지막이거든.
3: 알아?
2: 알고 있었어?
3: 응. 근데 그게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2: 뭐?
3: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2: 마지막이라니?
3: 떠날 거라고. 오늘로 내 국극 배우 생활도 끝났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2: 그만두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3: 영화를 할 거야. 이미 계약도 했어.
2: 옥경아, 나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3: 이제부턴 따로 움직이자. 너는 이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2: 너 농담하는 거지? 아, 안 돼! 그럴 순 없어! 네가 아평굴에서 다 죽어갈 때 꺼내준 게 누군데? 국극단에서 돈 빼들어서 고부장한테 기자들 관리하라고 한 건 누구고? 내 손 더럽히면서 넌 흠집하나 안 나고 왕자님으로 군림하게 만들었어. 내가 놔주기 전까지 넌 절대 못 가.
3: 날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 넌 한 번도 날 완전히 가진 적이 없어.
2: 옥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제발 나 버리지 마.
3: 아직도 더 할 게 남아있어. 우리 사이 그나마 좋았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더 이상 망가지지 마.

혜랑아, 오늘 네 연기 최고였어. 자리수 공주님.

0: 이영아. 마침 너한테 가는 길이었다. 가자. 기자들이 기다려. 인터뷰해야지.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국극을 알려주셨고 절 최고의 남역 배우로 키워주셨죠.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습니다.
0: 옥경아. 공연 잘 끝내놓고 왜 이러는 거야? 아까 약속했잖아. 너 원하는 대로 어떤 공연이든 올려주겠다고.
1: 석 달 전만 했어도 그런 제안이 유혹적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0: 너 이번 공연 주연 배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차고 나가겠다고? 그럼 남은 공연은? 널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은? 우리 메란은?
1: 저 붙잡는다고 안 잡히는 거 아시죠? 메란에도 국극에도

0: 아무 미련 없습니다.
1: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0: 책임감이요?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단장님.
1: 문 열어봐, 어? 문 옥경! 옥경아!

0: 그가 언니가 얼뜬 게.
1: 됐어. 다 했으니까 언니나 들어가서 쉬어. 에이, 뭐 할 말 있어? 아, 도망 안 간게 마음 놓으셔. 약속했잖니.
2: 언니, 그 정년이 마리오라 그 암만 해도 그 슬슬 보내야 되지 않겠어?
3: 어딜? 너 이놈의 가시네. 너 또 정년이 야반도주 시키려 그러냐?
2: 아니 그런 거 아니오라. 아 그거 정년이 걔 입으로 언니가 보내주기 전까지 아무 때도 안 간다는 말 들었잖아.
3: 그런데 그 소리가 왜 나오냐? 진짜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야 쓰겠냐?
2: 정년이 그 서울서 국국대모 하나도 못 버리고 다 갖고 왔다 안 오요.
3: 어디 있냐 대부?
2: 어, 언니
3: 싹 다 불사질러 그래.
2: 언니 불사질러 못 오겠어. 이미 정년이 한 줄 한 줄 모두를 싹 다 외웠을 것인디. 정년이가 혼자 방에서 그 대본을 꼭 보듬고 있는 걸 봤어. 울도 않고 그 대본만 꼭 보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오. 언니 나는 말이오 꿈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요.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정년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만 할 뿐이요. 근데 언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언니는 정년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서 하고 싶은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랑께 제발 언니가 정년이 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 에?

오셔갖고 아주 넋이 헐 딱 보자 물었어요. 자, 여기가 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남서 제일 가는 강알루란께요. 어짜요? 아유, 어짜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으더라. 그 오늘이 다음날아니요. 이 퇴기월매의 딸 춘향이가 추천을 하는 모양입니다요. 도련님이 그러고 말씀을 하시면 이 소인 왕자 산에 업계 건너가 볼라요. 왕자 풍부된 뭐 춘향 보러 건너간다. 간거를 재고 맵시고 대도운 처방자 세수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서왕모요지 어느 편지전튼 청도처럼 말잘하고 눈치 있고 양니은 처방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충충거리고 건너간다. 조양불 덮어 쯔고 퍼드레

0: 정연아,
1: 응.
0: 갈 데가 있을게. 일어나봐. 예전에 정정렬이라는 명창이 계셨다. 춘향가로 유명한 양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소리를 했다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고 난리가 나버렸지. 근데 그분이 떡목이야. 선천적으로 탁하고 고음이 전혀 안 올라가는 그런 목이었지.
1: 그게 명창이요? 소리가 갈라지고 똑똑 끊쳤을 것인데 언니도 직접 들어봤어?
0: 들어봤지. 정정렬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소리로 바꿔나 불었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고 했었다.
1: 없는 소리?
0: 정년이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라냐?
1: 언니라면

0: 언니라면 무엇으로 채워서 불렀겠어?
1: 사람은 눈물로 채울구나, 한숨으로 채울구나. 맞다, 해 나오는갑다.

배에

0: 괴롭힐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이런 풍경 같아요. 고즈넉하고 살다 보면 생각나는 조용하고 그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동목상실

0: 어제는 이제 그 식김꽃, 진도 식김꽃 거기에 일부분의 소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이나초 선생님 국가문화재 이제 공개 행사죠. 제자들이 처음에 문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고 나서 그 후반부에 이제 한 시간 넘는 소리를 선생님이 이제 절반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는 저희 임무도 막중하죠. 무대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소리는 무섭고 어렵고 또 그 내 소리를 듣는 관객들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이제 조금 무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1: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가운데 잘 맞지?

0: 꽃이 이리와.
1: 아이고.
0: 축하도 할 겸 또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내가 이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지금까지 참 우리 딸이 잘 가르쳐갖고
2: 걱정하지 마시고
1: 노실 오빠는
2: 그래
1: 유명철 오빠
3: 빨리 돌아버려 그러면
4: 요까지
5: 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년보다는 아 그때 봤더니 그 제자가 저렇게 소리가 달라졌을까 하는 선생으로서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0: 구중을 잠들어 나 울고 간다 까마귀 장외 문전을
1: 제가 6살 때부터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면 이렇게 안고 내 목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안고 이렇게 북을 놓고 레슨을 할 정도로 그냥 거의 자식이나 똑같죠. 예.
2: 때로는 엄마처럼 이렇게 품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진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래도 저에겐 있어서는 제2의 엄마 그런 의미가 크죠.

소리 말고도 이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그 헌신적인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멋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소리뿐만 아니고 선생님 인성도 같이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0: 마음에 있는 거를 잘 표현해낸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앞으로 이난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0: 몰라?
1: 뭘 할 건데?
0: 자신 농반은 안 그랬어? 하나, 둘, 세 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문제지.
2: 그러면은 응. 내가 그러면 운담 풍경 해도 되고
0: 응.
2: 농사를
0: 그렇지.
2: 해도 되고
0: 물론 것은
2: 아,
0: 이 농사를 서지어
2: 아,
0: 올기 판소리 농부가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농부하고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 딸이 판소리만 해서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는 좀 의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농부가는 꼭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재밌고

0: 농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 키 요거 맞추려는 게 좀 그래서 내 키로 해갖고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뭐 딸하고 둘이 하니까 좋습니다. 누가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한 번도 안 아팠다 애기는. 저기 저 토지 대가이 그지? 쟤네 진짜 불쾌하네. 진짜 여기서 소리면 좋겠다야.
1: 예술의 깊이를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전통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0: 엄마, 엄마, 불로를 봐도 엄마는, 엄마는 강.
1: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엄마 이야기 할 때마다 그냥 가슴 한 켠이 너무 아파요. 항상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너무 죄송함의 눈물인 것 같아요.
2: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에게 붙들리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디. 향단!
1: 제가 지금 이렇게 맥을 입고 있는 또 동편제도 흥보가와 이제 판소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부심이 되게 크거든요.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의 큰 그런 중심이 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하도와 모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세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한산지어.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0: 주눅들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맛없는 밥은 없어.
1: 아, 오빠 왜 돈까스만 먹어?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2: 너도 빨리 먹으면 되잖아. 누가 못 먹겠어?
3: 둘이야, 너무 편식하는 거 아니니? 골고루 먹어야지.
1: 맞아, 나처럼. 벤츠도 먹고 해야 키가 크지.
2: 야, 그거 다 거짓말이다? 웬 줄 알아? 난 김치 안 먹어도 너보다 키가 더 크거든.
1: 뭐? 이 뚱돼지가?
2: 뭐 뚱돼지? 이 꼬꼬마가 뭐래?
4: 어허! 밥상머리에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까먹은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알려줄까?
1: 엄마 억울해요. 오빠가 잘못했잖아요. 진짜 이기적이야.
2: 내가 이기적이라고? 야, 나는 먹을 수 있는 게 돈까스밖에 없잖아. 이런 나를 이해 못하는 네가 이기적인 게 아닐까?
3: 아빠는 둘이 이해한다. 아빠도 어렸을 때는 이 김치를 못 먹었는데 지금은 크니까 김치를 먹잖아. 그러면은 다 먹을 수 있어.
2: 역시 우리 아빠랑 나는 통하는 게 많다니까. 아빠 짱 최고!
4: 여보, 지금 그게 둘이한 탈소리예요? 당신도 나랑 반성의 방에 가서 대화 좀 하실래요?
3: 잘못했습니다. 둘이야, 골고루 안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 빨리 먹어.
2: 저 이렇게 건강한데요?
1: 오빠가 건강하다고? 변비잖아.
2: 잔소리, 이게 또 오빠한테 까불어? 그만!
4: 앞으로 고기 반찬 없다! 알겠나?
1: 아, 엄마! 안 돼요! 오빠 때문에 저도 못 먹는다고요?
3: 아니, 여보, 이건 너무하잖아. 나도 못 먹는 거야?
4: 그럼 이렇게 밥상에서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둘이가 채소를 잘 먹을 때까지 가족이 다 같이 노력해보자. 알겠지?
1: 네. 아빠, 이제 어떡해요? 오빠 때문에 이제 맨날 맛없는 반찬만 먹게 생겼잖아요.
3: 그러니까 말이야. 둘이한테 채소 먹는 연습 좀 해보자고 할까?
1: 오빠 성격이 절대 안 할걸요? 학교에서도 급식할 때 고기 없으면 아예 굶는다니까요?
3: 그래? 그럼 이 방법은 어때?
1: 어떤 방법인데요?

0: 이거 오징어링이 아니라 어니언링이네. 근데 이 양파도 튀기니까 매운맛도 없고 달달하니 맛있지 않아?
1: 아빠는 많이 드세요. 전 그냥 흐물흐물한 식감이 제 취향이거든요. 어? 이거 뭐지? 새우튀김인가? 왜요? 이거 뭐야? 고추잖아!
0: 아, 누리야. 이 안에 고기도 들어있잖아. 얼마나 맛있는데.
1: 매워. 물. 오빠 이거 마셔. 고마워. 야, 이거 뭐야? 아까 마셨던 연근차 급해 보이길래. 다들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2: 이리 오너라!
1: 이 소리는?
2: 두디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걸 보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판대감 도움이 필요한 것이더냐?
3: 네, 대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4: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운고?
5: 아, 대감님, 그 우리 둘이가 편식이 좀 심해서요. 편식을 좀 고쳐주려고 왔습니다.
1: 오빠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다 고기 반찬 금지령이 내려졌다고요. 그게 나 때문이야. 맛있는 거 먹은 게 죄야? 그럼 나는 편식도 안 하는데 왜 오빠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보냐고.
4: 자, 그만. 물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
1: 그렇죠, 대감님. 역시 대감님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4: 하지만 둘이 너는 먹기 싫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계속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으냐?
1: 그걸 저도 편식 고치고 싶은데 맛 없는 건 목에 안 넘어간다니까요.
4: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법. 먹기 싫은 음식도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판대감이 편식하는 어린이를 위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흥을 돋궈야겠지. 자, 흥. 자, 그럼 오늘도 얼씨구!

0: 자, 오늘은 편식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 반대감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했다 이 말이야. 난 이런 음식이 좀 싫다. 야, 우리 소리.
1: 고추.
0: 고추? 아, 고추 매워서 못 먹는 친구 정말 많아요.
2: 고추장 먹어요.
0: 고추장 먹어요? 오, 고추장을 먹고 고추를 싫어하는 친구가 같이 앉아있네. 우리 친구는 뭘 편식하죠?
2: 가시가 많아요.
0: 아, 생선은 가시가 많아서 편식을 하는군요. 그렇군요.
3: 친구는 못 먹는 거 없어?
2: 김치.
3: 김치.
4: 김치. 왜?
2: 매워서.

0: 역시 예상대로 야채, 채소, 식물 관련된 음식들을 어린이들이 정말 싫어해요.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만드는 게임을 할 거예요.
1: 와, 재밌겠다.
0: 그림 이어그리기.
2: 자, 이번 게임은 야채를 보고 5초 안에 그림을 빠르게 이어그려서 눈 가린 마지막 친구가 맞추는 게임입니다.
0: 당근!
1: 어?
0: 자, 두리팀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넘겨, 넘겨, 넘겨! 그만, 그만! 자, 다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1: 잘 그렸어!
0: 자, 하나,
1: 똑같은 걸 또 그리는 게 아니야!
0: 셋! 넷! 이어 그려야 돼요! 다섯!
3: 자, 이제 다 그렸거든? 채소가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무 냄새 안 나지? 자...
0: 둘이팀, 정답을 맞춰주세요!
1: 뭘
0: 정답은!
1: 뭘 정답은!
4: 볼까?
0: 3!
4: 2! 아무거나 매 그냥!
0: 아~ 정답은 고추였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3: 이게 고추인지 잘 몰랐어?
4: 아,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3: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알았을 텐데.
0: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4, 3, 2, 1. 자, 다음. 자, 이어그리기, 이어그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자,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처음으로 뭔가 이어서 그림 같은 게 그려졌어요. 자, 정답을 말하면 안 돼요.
3: 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제 안 돼, 벗어주세요.
0: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4: 토마토랑 벗어?
0: 벗어,
3: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0: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 토마토. 토마토.
0: 소리팀의 정답은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탈락! 정답은 버섯이었습니다!
3: 안 돼, 아직 안 돼. 자. 지금 안 됐어, 안 됐어. 알았어, 알았어.
0: 자, 둘이팀의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5, 4, 3, 2, 1, 다음! 자, 저게 뭘까요? 자, 5, 4, 3, 2, 1. 자, 다음, 오, 다음,
3: 잘 다음.
0: 이어 그리기. 자, 5, 4, 오. 3, 2, 1. 여기까지!
3: 오, 잘했어,
0: 잘했어. 둘이팀, 정답은?
3: 자, 맞출 수 있을까?
0: 자,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지.
3: 아니지. 채소 먹.
4: 두부! 두부!
1: 어?
4: 두부!
1: 두부!
0: 두부! 정답!
1: 정답!
3: 예! 이거 두부, 두부인지 어떻게 알았어?
4: 그냥 네온한 게 왠지 두부 같았어요.
3: 두부 먹으면 돼. 아, 해.
4: 네.
0: 5, 4, 3, 2, 자, 다음! 어, 중에 뭘까요? 자, 5, 4, 3, 2,
3: 오, 잘 그렸어.
0: 다음! 자, 마지막!
3: 자, 도와줘, 5, 도와줘, 이제.
0: 4, 3, 2, 1. 그만! 자, 여기까지. 자, 소리팀의 정답은?
3: 땅콩이랑 고기 중에 하나 골라. 하나, 둘, 셋. 셋.
4: 고기.
1: 고기?
0: 고기!
3: 아, 바꾸기를 한번 줄게. 자, 하나, 둘, 셋.
4: 땅콩!
3: 땅콩! 정답이야!
0: 정답입니다!
3: 땅콩!
0: 보여 주세요! 자, 5, 4, 3, 2, 1. 다음!
3: 알았어, 알았어.
0: 자, 5, 4, 3, 2, 1, 다음! 자, 5, 4, 3, 2, 1, 다음! 거기까지!
3: 아, 이거야, 이거야. 알았어, 알았어. 이거야.
0: 자, 둘 팀, 아, 정답을?
1: 어, 알 것 같아. 자,
0: 알 것 같습니다.
1: 볼 것 같아.
4: 정답, 상추!
0: 아닙니다. 정답은 브로콜리!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거기까지. 야, 다음 사람.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1: 그래야지.
0: 둘, 셋, 넷, 다섯. 끝. 자,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아, 여기까지. 자, 자, 과연 소리
1: 만져봐. 뭘 것 같아?
2: 느낌이 안 오는데요?
1: 그렇지, 모르겠지?
3: 자, 아, 자, 이제 안대를,
0: 안대를 벗고. 자, 소리팀, 정답은?
3: 뭘 것 같아?
2: 당근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3: 당근?
0: 당근! 오! 정답!
4: 정답! 와, 이걸 맞추다.
1: 잘했어.
0: 이렇게 해서 2대 1로 우리 소리팀의 승리!
5: 보리쌀.
6: 얘들아, 간식 먹자.
7: 와, 과자다.
8: 아니 여보, 우리 둘이 채소 잘 먹기 전까지는 간식 없는 거 아니었어요?
6: 아, 맞다. 그랬었지. 이미 과자를 준비했는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쩐다.
9: 현식아, 나는 우리 소리만 먹자.
10: 아,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해요.
9: 농담이야, 농담. 이건 특별히 엄마가 둘이를 위해 준비한 간식이야. 어서 먹으렴.
10: 아, 엄마도 참 이뻔했잖아요.
11: 단둘이 진짜 눈물 고였어.
8: 아니 근데 여보, 이 과자는 엄청 알록달록하고 어디서 산 거예요?
11: 그러게요, 저도 처음 봐요.
9: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과자야. 이건 자색 고구마, 이건 연근, 이건 당근, 이건 사과.
10: 아, 역시 엄마가 너무 쉽게 허락해준다 했다.
11: 엄마, 이거 채소 맞아요? 채소 맛이 하나도 안 나요.
8: 그러게, 진짜 달달하다 이건. 맛있다.
11: 거짓말, 제가 또 속을 줄 알아요?
6: 이건 진짜야, 한번 먹어봐.
11: 정말요? 맛있어요?
9: 엄마가 장난 안 치는 거 알지?
6: 한번 먹어봐.
11: 어? 이거 감자칩이랑 비슷한데요? 어? 이건 튀김맛이 나네? 어? 이거 초코보다도 달콤하잖아?
9: 채소랑 과일을 건조기에 말려서 만든 과자야. 어때? 맛있지?
11: 와, 최고예요. 이런 과자는 처음 먹어봐요.
8: 그러니까 여보, 원래 이런 게 있었어? 너무 맛있다. 나 어릴 때 이런 거 있었으면 나도 편식 안 했을 텐데.
11: 예쁘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9: 그치? 둘이도 채소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도전해보자. 알았지?
1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소밭은 안 먹어도 되죠? 평생 이렇게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요.
8: 뭐라고?
11: 역시 판두리다운 생각이다. 대단하다, 대단해.
8: 아무튼 판두리, 아유 정말. 채소도 먹어야 돼, 알았지?
11: 네.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시나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

0: 있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효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홍지아 친구가 가야금 병창 새 타령으로 아주 흥겹게 꾸며줬는데요. 지아 친구는 이 노래 들어볼래 한 출연 신청을 직접 한 친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신청자 특집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0: 자, 직접 사연을 보내고 출연을 정말 학수고대해온 만큼 네. 오늘 이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떨리겠어요.
0: 설레고.
1: 네. 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럼 첫 무대를 꾸며준 홍지아 친구가 준비한 또 한 곡의 가야금 병창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흥부제비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만리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둘러보면 나오겠다.

보자 구경하고 경향문 내달아 창달문 지내요 동강을 들어가니 산미를 기백이로다 요동 700리 강동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해주를 다달라 영

0: 네, 맑은 가야금 선율에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까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무대였는데 과연 또 이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야금을 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2살 가야금 요정 홍지아라고 합니다. 매주 TV를 보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이 노래 들어볼래 프로그램에 제 사랑스러운 가야금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국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싹 날려버릴 저의 무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뽑아주세요 했습니다.
0: 야, 진짜 보통은 치킨을 뜯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12살들은. 근데 가야금을 뜯고 아, 신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네. 굉장한 친구인데 지아 친구가 신청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왜요?
2: 네,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기도하느라 잠을 설쳤어요.
1: 아이고, 되게 해달라고? 네.
2: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왜 또 그런 걸 해?
1: 많이 기다린 만큼 출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2: 엄마예요. 그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출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네. 대박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랑 이모, 삼촌, 할아버지께 전화 돌리시느라고 예.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0: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한 공연이 주로 많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찔했다 이런 공연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놀랬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놀랬어요. 그때 끊어진 줄 연주할 때는 노래를 조금 더 크게 했었어요.
1: 이미 뭐 마음속은 프로네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아 친구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우리 국악을 내일을 만나는 시간.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부산 울산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예술단의 사원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저희는 소리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4: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소리예술단 사운의 꿈은 무엇인가요?
5: 멋지게 성장해서 국악도 널리 알리고요. 이 노래 들어볼래 MC까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도 잘 할 수 있겠죠?
6: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세상을 만날 우리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0: 자, 부산 울산의 최연소 소리 그룹 수연소리 예술단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끼도 많고 소리도 정말 단단하네요.
1: 맞습니다. 정말 10년 후가 아주 기대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무대를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태평문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무용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14살 김로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했어요.
0: 야, 방송이 나가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네.
0: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아요.
0: 어때요? 많이 떨렸어요?
2: 네, 신기하기도 하고 좀 콩쿨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 이 무대에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함께 손꼽아서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2: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 가족이 가장 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0: 좋은데 로아 친구는 그럼 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엄마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가 5살 때부터 발레를 시키셨는데요.
0: 5살 때부터?
2: 네. 근데 사극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뻐서
0: 예쁘죠.
2: 한국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2: 이제 타게 잘한 것 같아요.
0: 되게. 그래요.
1: 무용하는 친구들끼리 또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2: 저희가 공연 의상을 맞추러 친구들이랑 서울 이제 창덕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0: 와,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나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2: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용 실력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0: 냄새를 잘 맡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2: 하츠투하츠의 루드 네.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0: 걸그룹 댄스?
2: 네, 맞아요.
0: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음악 필요하죠?
2: 네.
0: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야,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추고 네.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 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아자 아자.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 노래 들어볼래 애청자이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금 전공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금 선율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연주로 해금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해금 선율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준 김소연 친구의 해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1: 네, 소연 친구 말대로 해금은 이 슬픈 소리만 내는 슬픈 악기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요. 또 그리움도 있는 다양한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문을 두드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행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나가도 동네 스타가 되는데 네.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는데
0: 심수봉?
2: 네.
0: 예.
2: 떨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어요.
0: 이야 대단하네. 야 그러면 당시에 불렀던 느낌 그대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빠라밤. 아 빠라밤을 아는구나. 그러면 이 노래를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트로트로도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탔어요.
2: 네.
0: 미녀 대 트로트. 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2: 미녀요.
0: 미녀다. 왜요?
2: 트로트도 재밌지만 미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0: 스트레스 같은 거는 보통 어떨 때 좀 쌓이는 편인가요?
2: 수학 문제 풀 때요.
0: 수학할 때 쌓이지. 에이, 맞아요.
1: 쉽지가 않죠.
0: 예. 소혜 친구는 지금 5살 때부터 미녀를 배웠어요?
2: 네.
0: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운 미녀가 뭔지 생각나요?
2: 네. 아리랑이요. 5살 때 집에서 우연히 아리랑을 불렀는데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목청이 좋고 잘 부른다고 하셔서 네. 미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0: 아, 알아보셨네.
1: 소혜일 친구가 생각하는 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2: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오.
2: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오. 정말 이렇게 될성 부른 나무 네. 앞으로도 우리 소혜일 친구만의 시원한 목청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0: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1: 이리 가도 싶니요, 저리 가도 싶니요.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신청자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친구들의 멋진 무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1: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을 텐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신청한 출연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평생 남을 기억이 되고, 앞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하영 친구가 서도민요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오늘도 참 맛있구나.
1: 진짜 어이저기 아주 멋있는데. 시간 좀 맞춰서 좀 말이야. 응?
2: 안녕하세요.
1: 피디님 왔네. 응.
2: 저희 왜 이 먼 곳까지 왜 부르신 거예요?
1: 왜 불렀느냐. 여기가 어딘가.
2: 강릉.
1: 강릉이지, 강릉. 내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여기 와가지고 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응?
2: 강릉 뭐 먹을 게 뭐 좋아요?
1: 자, 강릉 하면은
2: 네, 요즘 MZ들은 순두부 젤라또 먹는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1: 아, 순두부 젤? 뭐? 그 뭐야?
2: 젤라또 먹으세요.
1: 근데 젤리까지는 어떻게 좀 들어봤는데 젤라또는 또 뭔가?
2: 그래도 나름 미종이신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네요.
1: 아, 내가 좀 그 말은 좀 타격감이 있네. 자,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여기 강릉에 오면 뭐가 유명하느냐? 초당 순두부. 와, 순두부 착 띄워가지고 탁, 응? 한참 착 넣고 착.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하느냐? 자네 삼합이라고 들어봤나? 삼합?
2: 응? 홍어 삼합 아닌가?
1: 홍어 삼합. 그렇지. 이제 광주에 가면은, 이제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홍어 삼합이 유명한데, 원래 그 삼합이라는 게 그 명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조화가 잘, 절묘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 여기에 이렇게 강릉에 오면은 말이야. 두부를 이용한 삼합이 있어요. 그거 먹어봤나?
2: 그거 몰랐어.
1: 음식 프로그램 PD를 한다 그러면 두부 삼합을 몰라. 아유.
2: 젤라또.
1: 젤라또는 그때 와서 봐. 왜 아무데도 없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있고, 아, 그러면 삼합을 먹고, 젤라또를 먹고, 저쪽에서 해안가를 동해안을 쭉 보고, 그러고 올라가면 되겠네. 아, 딱 좋네. 갈까? 갑시다. 어휴. 야, 바람에 나뭇가지가 날리고.
2: 임금님.
1: 응?
2: 근데 오늘도 김이 안 시켜주실 건가요?
1: 안 주지롱. 내가 먹어야지. 참 집요하네. 알겠네. 내 오늘 약주하지. 내 오늘은 자네에게 기미를 허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래. 자, 그러면 내가 요즘 요즘 사람 다 됐네. 그럼 가볼까? 기미를 시켜달라. 요거 좀 고정 코너로 가면 안 되는데, 계속 뺏어 먹을 텐데.
0: 어디 오늘의 맛을 찾아 떠나볼까? 오늘 임금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1: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
2: 임금님, 근데 삼합 보여주신다니. 저희 두부 먹는 거.
1: 아, 이 피디 양반 진짜 성질 급하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릉 삼합. 그 강릉 삼합이 뭔지 아는가?
2: 모르죠.
1: 초당 순두부, 가자미 식혜, 그리고 수육.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네. 보이잖아, 여기 또 왔잖아.
0: 어이씨구!
1: 자, 오늘 우리가 초당의 딸을 만나러 가는 거라네. 알겠지? 따라오게. 아, 어디 보자. 다 왔네. 이리 오너라!
3: 얼쑤!
1: 왜 아무도 안 나오냐? 뭐야, 왜 아무도 안 나와?
0: 강릉 삼합이 먹고 싶으셔서 아침 대바람부터 동해 바다 여기까지 왔다네. 함께하면 더욱 맛이 좋다는 강릉 삼합 한번 만나 봅시다.
1: 아, 내 원래는 여기 오면은 저 초당 명품 밥상을 시켜 먹었었는데 잠깐만 오늘은 혼자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두부 삼합에다가 초당 두부 전골 그렇게 시킨대. 저 사장님.
3: 아 네.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이게 강릉에 두부 삼합 먹으러 왔거든요.
3: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1: 네. 강릉하면은 강릉 삼합, 두부 삼합 맞죠?
3: 네네 맞죠.
1: 두부 삼합하고 초당 두부 전골 좀
3: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아유, 동쾌랑 부쾌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어허 기대가 되는구나.
4: 맛있겠구나. 더운 날 뜨거운 음식 그 이열치열로.
1: 아하 이 양반이 그 이열치열의 참 뜻을 모르는구만. 어? 열을 열로 다스려라 그 말 아닌가? 이게 더운 날 뜨거운 거 먹어야지. 참.
4: 솔직하게 괜찮아.
1: 아니 뭐 아무리 더워도 뭐 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면 그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다 먹을 수 있지 뭐. 어디서 저거 아하, 실례합니다.
3: 예.
1: 제가 두부 만드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여기 좀 구경 좀 할까요?
3: 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예.
3: 지금 좀 보시는 게 아침에 콩을 갈아가지고 콩물을 끓여놓은 거예요.
1: 끓여놓은 거?
3: 예.

0: 끓인 거를 해가지고. 네.
1: 다 어떻게 되나요? 몽글몽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간수를 넣는 거예요.
0: 잠깐만. 아니 이게 간수라는 말이죠?
1: 아 이거 간수죠. 네.
0: 잠깐만 근데 그냥 봐서는 그냥 맹물인데.
1: 한번 잡숴 보실래요?
0: 어 이거 맛 봐도 돼요?
1: 어 그래요.
0: 아 예. 네. 아 네. 네? 맛을 보겠노라. 냄새도 맹물인데. 먹자.
2: 어이씨.
0: 아 소금을 났네요. 하고 소금을 왔구나. 아.
3: 간수 어땠어요?
4: 내가 PD 양반을 간수를 맛보겠어야 되는데 내가 삐질까봐 내가 꾹 참았네. 아 근데 맹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깜짝 놀라서 그렇지. 어 그렇게 짜지는 않아.
0: 야. 오, 제법 짠데요?
1: 아, 이게 이제 정제된 바닷물이에요.
0: 바닷물의 그 염도는 그대로 유지해서?
1: 그쵸, 예.
0: 아, 요게 비법인가? 아, 알겠습니다. 한번
1: 먹어주세요. 간수를 넣잖아요. 넣으면 밑으로 물이 찬물이 가라앉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면서 바닷물을 또 넣는 거죠. 한번 저어보실래요?
0: 저 저어볼까요? 과인이 저어보겠노라.
1: 아, 이쪽으로.
0: 영차.

0: 형, 참 요령이 있는 겁니까?
1: 시원하구나.
0: 자, 으쌰. 이게 정리 마냥 쉽지는 않네.
2: 잘하시는 거 맞나요?
3: 예,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0: 아니 그냥 걷는 건데 뭐 잘하고 못하고.
3: 이렇게 몽글몽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조금 덮어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한참 기다리면은 두부가 돼요.
0: 음식은 과연 정성이로구나.
4: 잘 익은 콩물에 간수를 부어주니 몽글몽글 두부가 되는구나.
0: 네.
4: 순두부를 뽀얀 면포에 부어주고 나면
0: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3: 네, 맛있어요.
0: 아, 맛있겠어요.
4: 우리 임금님, 대간장 동네.
0: 커서 만드시기 전에 어떻게 맛을 살짝 볼 방법은 없을까요?
3: 숟가락으로 때릴까요?
0: 아, 그럴까요?
4: 결국 한 숟가락으로 먹는데 성공한 미종이다.
0: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다. 아우, 고소해. 이야, 묻었어요?
3: 네, 묻었어요.
0: 그래요?
3: 네, 이제 됐어요.
0: 아, 예. 마지막 다 먹어줄 테다. 아, 이야, 이게 비교가 될까 모르겠지만 수육을 탁 삶았을 때, 김치를 이제 막 담겼을 때 그때 그 느낌. 뭔가 음식이 이제 막 맛을 딱 완성한 그 순간, 딱 그 순간 찰나를 포착한 느낌. 오. 그게 넣고 아 그럼 얘가 알아서 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거냐 알아서.
3: 네.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맛있게 잘라가지고 제가 기다리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3: 네. 가 계세요. 네.
4: 네. 임금님, 닦는 삼합은 이제 시작이옵니다. 솥 안에 고기가 부들부들 두툼한 수육고기를 보글보글보글 삶아주면 친한김이 허공에 춤을 추는구나. 아이고 임금님, 이 고기 빛깔 좀 봐줘. 한입 크기로 숨도숨도숨도숨도숨도 야들야들야들야들야들 군침이 싹 도는구나. 이것은 고소한 두부의 반상조합. 가자미 시켜올시다. 비법 양념 그득히 부어주고 빨간 고춧가루 넉넉히 부어주면 새콤매콤 꼬덕꼬덕한 강원도 별미 가자미 시켜. 이 삼합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두부이올시다. 부들부들한 두부를 숨덕숨덕 썰어 준비하고 냄비에 꽃게 한 마리, 1년 묵은 묵은지, 채소 한 움큼, 그리고 순두부가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구리 올시다. 임금님, 강릉 삼합밥상 대령.

0: 아,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강릉하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초당순두부, 가자미식혜, 수유, 두부전골. 아,
1: 맛있겠구나.
0: 어디 보자. 맛을 보도록 하겠다. 아,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왜 그러는가? 김이? 아, 김이? 왕의 채통이지, 내가. 약조한 것은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삼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자, 이거. 어후후. 오, 자, 가자미 식혜를 올려주고.
2: 맛있겠지?
0: 응? 어디 보자. 자, 자, 자. 자, 자.
3: 우리 PD 드디어 김이해 보는겨?
4: 김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맛있었는가?
4: 아주 맛있었습니다.
0: 자네가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아주 흡족했다네. 김이 안 시켜주니 저 서운한 건 저 화해하세요. 어? 오케이. 나도 먹어봐야지. 싸서 고추도 살짝 올려서.
3: 아이고, 임금님 입 찢어지겠소. 강릉 삼합이 입안에 잔치를 벌였구나.
0: 야, 두부의 고소한 맛과 수육의 부드럽고 기름진 맛, 그리고 가자미 식혜 오도독 오도독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맛의 조합을 딱 맞춰주는구나.
3: 맛있구나.
0: 가, 어디 보자. 내가 사실 말이지, 강릉 삼합 너무 맛있는데 내가 또 국물을 엄청 좋아하거든. 이 국물, 한국 사람 국물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고. 야, 두부전골, 이거 순두부전골 국물이 무슨 맛이 나는지. 아, 깊다. 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잠깐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아, 꽃게가 들어가 있었네. 꽃게의 깊은 맛이 국물에 딱 들어가니까, 야, 그냥 두부전골이 아니라 꽃게 육수 두부전골이네. 어? 야, 이러니까 깊은 맛이 더 나지. 응? 야, 한 번 더 먹어보자. 오, 야, 이. 아우, 아우, 야, 순두부가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입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면서 칼칼하면서, 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지. 친구 선생님 잘 지내시죠? 어, 뜨거. 아, 잠깐만. 아우, 삼합을 여기 강릉까지 왔는데 강릉 삼합을 한 번만 먹으면 안 되지. 강릉 삼합 감사합니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너무 맛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밥인데? 어, 잠깐만.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건 딱 보니까 김치를 하셨어. 이게 맛집에 국물 있지 않습니까? 응? 김치를 직접 담는 집이 맛집이다. 아. 이거는, 이건 내가 보기에 젓갈을 많이 안 넣었어.
3: 그렇지.
0: 김치 할 때 젓갈을 왜 넣는지 알아요? 물도. 숙성 속도를 빨리 하려고. 김치가 익는 걸 빨리 익게 하려고. 근데 그걸 안 넣고 소굴 같은 데다가 오래 넣어놓으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 숙성되는 거거든. 나는 시간을 들여서 김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숙성되게 한 김치야, 이거. 젓갈 많이 안 들어갔어. 마지막 두부 먹어야겠다. 네. 수육은 남았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국물을 살짝 이렇게 얹어서 이쁘게 만들어야 맛도 좋아. 새우 한 명 올라가. 짜잔, 두 명 올라갔네. 마지막 두부, 하지만 나에게는 신에겐 아직 순두부 전골이 있어옵니다. 다만 먹고 전골, 순두부랑 전골 국물 마시고. 자, 이제 뭐 두부는 다 먹었고, 잠깐만. 내가 차만 먹느라고 이 수육 얘기를 못했는데, 이 수육이 이 순두부랑 가자미식혜 사이에서 아주 맛의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육즙도 쫙 나오게 해주고 수육에 아주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네. 야,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이합으로만

0: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야, 이거 단골만 있어. 밥 한 그릇 뚝딱이네. 응? 우정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1: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강릉 강릉에서 먹고 놀자. 먹고 또 먹고 무아지경. 이것이 강릉의 맛 아니겠소?
2: 아니 전화. 평소에도 어? 잘 드시는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3인분을 드실지는 몰랐는데.
0: 에이, 무슨 3인분인가? 2인분 될까 말까 하던데. 내가 평소에 두부를 좋아하다 보니 정신없이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었네. 아, 그나저나 자네, 두부가 우리들한테 항상 익숙한 음식이지만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사실 아는가?
2: 당연히 모르죠.
0: 당연히 모르죠. 동의보감에 보면 두부는 위와 간을 보호하고 우라증을 가라앉혀준다고 나와 있는데, 또 이 타박상 입었을 때 소금물에 삶아서 이게 붙여주면은 찜질하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 이게 우리가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두부가 아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두부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니까. 그리고 두부하면 또 뭔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보여주고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이나 이 리듬을 균형을 맞추는 데 아주 도움을 준다. 명심하게.
3: 어딨어?
0: 우리끼리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사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사장님.
1: 네.
0: 사장님 잠깐만.
1: 네. 네.
0: 자 이쪽으로. 자 사장님.
1: 네.
0: 아니. 어떻게 이런 메뉴를 생각해내신 거예요?
1: 순두부 전골은 네. 원래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전세에 놨고 사막 같은 경우는 그 강릉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좀 맛있게 먹을 게 없을까 그렇게 기억을 남기려고 만들었죠. 네.
0: 야 이게 순두부 전골이 꽃게가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확실히 깊어가지고요.
1: 순두부도 바닷물 간수를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0: 네.
1: 꽃게도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이렇게 같이 넣으면 좀 시원하고 개운하지.
0: 그래서 약간 그 시원한 바다의 네. 맛 이런 느낌이 있었군요.
1: 네, 거기에다가 안에 보시면 묵은지가 이렇게 들었어요.
0: 네.
1: 이제 작년에 담근 묵은지를 땅속에서 꺼내서 이 전골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개운하고. 네.
0: 젓갈 별로 안 드시죠?
1: 그렇죠.
0: 이거 시간으로 숙성시킨 김치라고. 젓갈로 그 빨리 숙성시킨 그런 김치가. 물론 젓갈이 들어갔다고 나쁜 김치라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방식이 다르면 맛이 다르거든.
1: 젓갈로는 약간 뽀뽀한 맛이
0: 그렇죠,
1: 나는데.
0: 그렇죠. 맞네, 맞네. 역시 내공이 느껴지는. 아무튼 덕분에
1: 예.
0: 제가 이렇게 강릉까지 와가지고 조금 바닷바람 맞고
1: 예.
0: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예. 사실 강릉 이쪽은 뭐랄까 한양 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부러운 곳이랄까. 자연의 풍광과 바람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또 허난설원과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의 호가 이제 초당인데 강릉의 초당 지역에 가면 정말 맛있는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방법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순두부가 있다. 그런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초당 순두비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탁 놔줄까? 이거 재정기획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아하, 든든하게 먹었더니 잠깐만,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맛있구나, 맛있어. 초당 순두부 맛있어.
1: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0: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그 기력부가 몸보신. 잠깐만. 몸보신을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오. 이거야 이거라고. 최면이고 뭐고 없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한학부문의 금상을 차지한
4: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3: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면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1: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4: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해 하체에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야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가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하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나서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숱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손은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수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수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은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수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 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리고 손을 45도로 펴 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0: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관악구문의 금상을 차지한
4: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섹션이 이제 따단 따단 따단이세요.
1: 네. 이거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을 하고
3: 금방 이상한
2: 이거 다음 할까요? 네.

0: 꾀꼬리가 한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근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 겁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0: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트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3: 잘생겼다.
4: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3: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5: 네!
3: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Let's go! 선물이 박수!

0: 찬양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 와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요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2: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 하나, 둘,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잘한다. 낙양동천이 화조 일파 잘한다. 낙양동천이 화조 최고. 낙양동천이 화조 낙양동천이 화조
1: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와
2: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모셔보겠습니다.
2: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3: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오, 예.
2: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한,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불러만 주신다면?
0: 너무나 고맙습니다.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걔도 짝을 떨었고 나면 도로 서복 톡톡 덜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하고 돌았다 돌아오며 싸이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돌아오면 싸이가 돈이 돌아와나 갓!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부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아섰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가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 돌아섰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저기요 돈이 1만 9만이 아니라 흥보네와 여기 계신 모든

김비 오. 얼쓰이고

해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서부 흥부가 좋아라고 해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서부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단종의 마음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심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트쿠도의 단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QAT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보로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2: 네!

0: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1: 저는 서울시 이촌동 사는 고윤립이라고 합니다.
2: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1: 멋있어요.
2: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도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0: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그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거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0: 주눅들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차지한
4: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뭐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 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 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 굿은 세습무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무에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곡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곡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곡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꼽히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 열차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으면 뭐합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 생전에 일배주를 받고
1: 네.
0: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1: 네.
0: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2: 나 혼자

0: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구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에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1: 네.
0: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1: 네.
0: 충실한 삶을 위하여
1: 네.
0: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0: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네.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맞게 막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막 그런 밈 같은 거 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없습니다. 네.
0: 리센을 하는
1: 저 거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시굿을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굿을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네.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네.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네. 상청의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네.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네.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네.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네. 그런 마음이 있거든. 네. 그런 말이 있거든. 네.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네.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굿의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오국굿인데 네. 오국굿은 돌아가시면 하는 굿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네.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굿을 주제를 했습니다.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네. 테레비 1004개를 쌓아 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네네.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환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 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 나는 거죠.
1: 아니 진짜 몸져 누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네.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네.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0: 그렇죠.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네. 뭐 죽어가는 거죠.
1: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0: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 있으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네.
1: 예. 그런 것처럼
0: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1: 제가 이제 토속 민요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엿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엿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0: 네.
1: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0: 네.
1: 그 다음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0: 어, 뱃노래.
1: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0: 네.
1: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0: 그럼 또 어떻게 계사해 주시나요?
1: 계사를 해드리죠.
0: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축원 덕담 까지 너무나 귀하게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엿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3: 예.
2: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2: 저 강원도 두메 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오늘 내가 여기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장수 부르고

없어.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예. 이제 이 국악 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예.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1: 아, 그럼요.
0: 입문하시게 네. 되신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아, 네, 네, 네. 우리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때는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대양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이 형이라면
0: 오.
1: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겠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사면육각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근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크잖아요.
0: 네.
1: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0: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네요.
1: 약간 네. 이 제가 봤을 때
0: 이와 아이의 차이 아 약간 네.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1: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0: 와, 또 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1: 네.
0: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굿을 하면서 목표가 이 굿을 잘 하고 배운 굿을 예를 들면 이제 남해안 별신굿을 잘 하고 남해안 별신굿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0: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네. 나는 없어지고 군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 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 볼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네.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와,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또.
0: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1: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네네.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1: 윤두리 굿.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1: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장 보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네.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줌마니는 멋을 줄랑겨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앵금이 타령이라는. 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네.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네.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1: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굿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0: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굿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못 알아들으세요. 네. 못 알아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네.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을 붙여서 네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일이로되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네.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저는 진짜 굿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0: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1: 그럼요.
0: 그런 생동감이 진짜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1: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0: 비나리.
1: 많아서
0: 네,
1: 비나리를 아.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0: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추구하는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태민한 범년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등극시 삼각산기 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유...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 백호로닭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데 차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몽중살 없을 소냐 봉중

마루 밖안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벽 반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구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소멸하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세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부글 두리둥둥 광세는 광광광

0: 해가 가장 일찍 뜨는 바다. 동해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바다. 그 바다 어디쯤에 방파제인데요. 엄청난 분이 저를 맞아줍니다. 방파제의 저쪽 끝. 고래인데요. 방파제로 올라온 귀신 고래. 사실은 등대입니다.
1: 네, 고래등대. 정말 높고 우람한데요. 마치 이 동해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같습니다.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울산을 찾았는데요. 울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동차,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조선소, 이런 산업도시가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요, 뜻밖의 울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울산은 잠깐

울산의 신명 해변입니다. 풍광도 풍광이지만 독특한 바다 소리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몽돌 해변인데요. 파도와 몽돌이 만들어내는 소리 다채롭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0: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해변 위로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이 몽돌은 얼마나 많은 파도와 만났을까요?
1: 이 소리 하나하나가 먼 바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 반복의 소리. 여기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먼 동경을 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오케스트라입니다.
0: 오묘한 자연의 오케스트라. 마음을 씻어봅니다. 뜻밖의 울산. 또 다른 얼굴을 만나봅니다. 강동화암 주상절리. 20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바위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에 식으면서 이렇게 특별한 바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별, 지구의 나이 고작 42억 년. 그동안 자연과 시간이 빚은 것 중에 어느 하나 감동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1: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파도가 빚고 시간이 새겨서 만들어진 걸작 중에 걸작. 그야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0: 아름다운 동해. 당연히 삶의 터전입니다. 동해가 내준 넉넉한 선물, 그야말로 싱싱함이 넘쳐납니다. 순식간에 거래가 끝나는 이 녀석들. 동해의 진객이자 진미, 가점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인데요. 긴 담장을 장식한 벽화들. 해삼, 물고기, 문어, 문패가 참 재밌죠.
2: 귀여워. 이렇게 귀엽죠.
0: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우가 해양 레저 체험 마을.
2: 바다다.
0: 이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바로 해녀입니다. 네, 이곳은 해녀 마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해녀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닦아 들어가면 안개

0: 안 뚫고.
1: 속으로 쓱쓱 물안경을 닦은 다음 서슴없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로지 맨몸으로 해야 하는 물질. 아무런 장비 없이 자신의 호흡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바다 밑바닥, 호미 하나로 속살을 헤집어야 하는 물질. 여기에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끝없는 자맥질. 바다와 자신의 숨을 겨루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게 물에 가면 욕심을 안 내야 되거든요. 내 숨을 다 쉬고 올라와야지. 숨 그거 참고 한 마리 더 잡으려다 사고 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돼. 바다 일은.
1: 해녀 경력 40년이 넘었다는 김춘자 씨. 젊은 시절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들한테서 물질을 배웠다는데요. 그것이 평생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0: 살아도 다 받아쳐 먹고 고랑차 가고 해삼 다 들어갖고 없네.
1: 여느 날보다는 못하지만 성게, 소라 등등 골고루 건져냈습니다. 아직 물에서 나오기 전에 성게 한 마리를 열어보는데요. 와, 실하게 속이 꽉 찬 성게, 참성게라고 합니다.
0: 이건 자라가 다 우리는 안 잡는 거라.
2: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0: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멀리서 오셨네.
2: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 고향이세요?
0: 네.
2: 아, 나고 자란 결혼도 여기서. 모든 걸 다 여기서?
0: 결혼은 제가 멀리 가겠는데 네. 여기 왔어.
2: 다시 오셔서. 아, 그럼 어머님 물질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0: 42년.
2: 42년. 와, 꽤 오래 하셨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물질을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0: 제주 해녀 할머니가 그 와가 계시는데 한 마을에
2: 예.
0: 내보고 세대가 놀지 말고 내 딸을 한번 가보자 해가 그래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2: 아니, 근데 처음부터 쉽진 않았잖아요.
0: 근데 바닷가에 살고 하니까 수영은 기본적으로 할
2: 수 있는데
0: 아니까 그래 가가 처음에 이렇게 무태 앉아가 이제 오목가사리 그거
2: 네네.
0: 물안경도 이렇게 낄 줄 몰라고 손을 쥐고
2: 어머.
0: 이렇게
2: 처음에는 아니 위험한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위험하지는 않네. 물이 차가울 때 들어가면 여름에 이 냉수대가 오면 온도가 16도 15도 물 온도가 그래 되면 잠깐 들어가가 있어도 이 손발이 얼어.
2: 여름에도
0: 여름이 그래.
2: 여름에 그래요?
0: 겨울에는 따뜻하고 반대로,
2: 아, 반대로.
0: 여름에는 냉수대가 오면 차가워서
2: 아,
0: 해녀들이 들어가는 걸 끓이지.
2: 그럼 예전에 비해서 바다도 변화됐죠?
0: 변하지.
2: 어때요?
0: 예전에는 여기 다 뭐 그 석화 있잖아요.
2: 네네.
0: 굴.
2: 네.
0: 굴이 이만큼 했어.
2: 오.
0: 그랬고 지금 뭐 섭, 열압.
2: 자연홍합.
0: 자연홍합이 이랬어.
2: 이렇게 커서.
0: 그런 게 다 없어졌어.
2: 아.
0: 멍게도 여기에 나가면 장미꽃처럼 그렇게 바위에 그래 붙어 있었거든.
2: 그럼 어머님이 잡으신 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0: 네, 먹어볼 수 있어.
2: 어, 그래요?
0: 갑시다, 집에.
2: 어머님,
0: 집에.
2: 싸, 가시죠. 예. 어머님 먼저.
0: 전에는 해녀가 20명 넘었어.
2: 지금은 그렇게 없죠.

0: 다 돌아가시고 아이고.
1: 어머니의 집인데요.
0: 40 넘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시고
1: 미역도 하시나 봅니다.
0: 그렇죠. 요즘은 다 미역 채채가 와서 건조하는 건조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1: 김춘자 씨가 공개하는 보물창고인데요. 우와, 정말 미역이네요.
0: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1: 검은 윤기가 흐르는 긴 미역다발. 이런 미역 보신 적 있어요?
0: 채채가 하루에 한 500kg 정도 돼가 와요. 그럼 기는 기대로 가고 요거 미역은 미역대로 그 해갖고 고래 넣는 거예요.
1: 잘 건조한 돌미역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네요.
0: 기이거는 요래 하나하나 뜨다가 요렇게 뜨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물엿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요렇게 좀 무치면 맛이 있어요.
1: 울산의 돌미역. 어찌 그 맛을 안 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비법도 없다고 합니다. 돌미역에 성게를 푸짐하게 넣고 잘 끓여내면 성게 돌미역국 끝입니다.
0: 이거 미역기 묻힌 거. 이거 꿀소라.
2: 꿀소라.
1: 각종 해초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들. 그리고 성게 미역국 잘 차려진 한 상입니다.
2: 우와, 보이세요? 없어요. 와, 진짜 부드럽고 이 미역도 아주 이 쫄깃쫄깃 너무 맛있는데 성게 이게 무슨 임금님 수라상이죠? 네. 이야, 이 귀한 걸 먹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0: 그렇지 신선도가 있지.
2: 이제 묵혀서 어디 갔다가 오래 갔다 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네. 여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와 진짜 맛있네 어머니. 와
0: 보물 같은 존재지.
2: 보물 같은 존재.
0: 욕심 안 내고 이게 미역 돌이 네. 내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돌이에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2: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확 이게 아니라 잘 보존을 그렇지. 해야 그 다음 후손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밥상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 이 손에서 여기 다녀오신 분의 건강을 어머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1: 한번 시작했던 물질 끝내 그 바다를 떠나지 않았더랍니다. 그 오랜 세월 무엇이 좋았을까요?
0: 잘했다 생각할 때는 내가 벌어서 형제들하고 나누고 이제 이웃에도 누가 오면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줄 수 있는 사람 다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푸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1: 바다가 확 달라진 느낌인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가 마을.
2: 이렇게
3: 어깨 하나씩.
2: 아,
3: 이게 닭이랑 자켓.
1: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2: 네네.
3: 자, 이제 출발합니다.
2: 네.
1: 구명조끼 꼭 챙겨 입고 나선 카누 체험. 노젓기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시작된 본격 체험. 초보인 저의 노질에도 생각보다 카누가 잘 나갔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제 뒤에 계신 숙달된 조견인 덕분이지요.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자유로웠습니다.
4: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파도는 정말 안전하거든요. 수심도 생각보다 여기는 깊지 않다고 하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도 제가 탔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0: 없고요. 바람도 살랑살랑이고요. 우가 어촌 체험마을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오정혜입니다. 만세!
1: 정말로 만세 소리 절로 나오는 체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울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의 울산은 역사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울산의 철문화유적지인데요. 울산은 2000년 전부터 철을 생산해왔다고 합니다. 그 오랜 철의 역사가 오늘날 산업도시 울산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울산 철의 역사,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2: 세종실록 지리지에 달천철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달천철장에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철이 나오는데 1년에 세공으로 1년에 12,500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는 20개의 철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2,500근이라는 세금은 가장 많은 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달천철장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제일 큰 광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철을 만드는 전통 기술을 쇠불이라고 했는데요. 그 옛 쇠불이 유적을 이곳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철을 다루었던 옛 사람들의 기술, 그 흔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도 DNA가 있는 걸까요? 철을 생산하고 다루던 옛 터를 가진 울산. 이제는 거대한 철의 산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2: 울산이 지금 그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조선 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으로 해서 울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기반에는 이 달천철장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달천철장의 철을 이용해 가지고 철광산, 철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의 기간 산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1: 이제 울산이 낳은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봅니다. 일제강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나라와 역사 앞에 우뚝 섰던 인물, 바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입니다. 1884년 울산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박상진 열사. 그는 경주 최부자 집안의 독립운동가 최준의 처남이기도 했는데요. 강도를 위장해 최준에게서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쳤던 것이지요.
3: 만주라든지 우리 해외 그 독립운동 단체에 군자금을 갖다 지원하기 위한 국내에서 설립한 단체가 바로 우리 강북회인데 그 강북회의 주 정신이 뭐냐 하면 상득태 상해하고 안동여관 등 이렇게 일본의 그 일경에 눈을 피한 여러 가지 그 상징과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이상 지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거점을 총 책임지는 사령이 바로 박상진 여사였죠.
1: 일제의 우편 마차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던 박상진 의사.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등 무장투쟁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3: 만주의 공관학교라든지 그리고 해외

0: 여러 그 독립단체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국내에서는 친일파라든지 일제 그 우두머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살해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을 했던 분이죠.
1: 판사 시험에 합격해 안정된 삶을 살수 있었던 박상진 의사. 그러나 그는 그 꽃길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투옥돼 마지막에는 3년 넘게 옥고를 치르다 순국했는데요. 의사가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0: 향년 38세로 대구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박상진 의사. 뜨거웠던 그의 삶을 만나봤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구름. 울산의 하늘이 이리도 예쁜데요. 그 구름 아래 또 하나 뜻밖의 울산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목장, 그것도 양떼 목장입니다. 목장으로 향하는 길. 울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이런 풍경을 두고 목가적이라고 했던가요?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
1: 와, 산 정상에서 만난 정말 반가운 동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양입니다. 아니, 바다하고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는 울산에 이렇게 푸른 초원과 양이라니요. 정말로 뜻밖의 울산입니다. 이 친구들이 왔어요. 어떡해.
0: 이 친구들 저한테는 관심이 1도 없네요.
1: 응? 맛있어?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1: 이 목장이 주인 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 아, 먼 길 오셨네요.
1: 아, 그게 진짜 먼 길이에요. 이 산 정상에, 네. 그것도 울산에, 네. 상상도 못했어요.
2: 울산에 계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 아, 그래요?
2: 울산에 30년 있었는데, 네. 목장이 있는지 몰랐다.
1: 그러니까요.
2: 대관령 안 가도 되겠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 말씀하세요.
0: 마치 울산의 보석처럼 숨어있는 이 목장.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2: 저는 10년 전에 와서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너무
2: 바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1: 네네.
2: 그게 좀 반해서 한번 여기서 뭔가 한번 우산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저는 양떼 목장 컨셉을 딱 맞춰서 그렇게 관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를 다른 사람들하고 좀 컨셉 자체가 틀렸던 거죠.
1: 네. 아니, 저도 울산에 공연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이 산 정상에서 양떼 목장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가요.
2: 아,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알죠.
1: 오늘 하늘 그래도 같아요.
2: 오늘 그래도 근데 저기 방어진에 배도 보이고 하지만은,
1: 예.
2: 예, 흐린 날은 완전히 하늘인 줄 아니까 그래서 언뜻 하나씩 보이면 이제 애기들이 와서, 예. 하는 말이,
1: 예.
2: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하늘에 배가 떠 있네. 네. 아, 표현이 기가 막혀요.
1: 오, 네. 애들이 솔직하니까.
2: 네.
0: 저 멀리로 바다를 두고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목장. 그런데 이곳에는 이 목장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2: 원래 24마리 나왔는데 뭐 여기저기 좀 팔려가고도 이런 애들, 털 있는 애들 있으면서 좀 덩치 작은 애들은 원래 태어난 애들이고요.
3: 아, 예,
2: 네. 네. 그다음에 약간 큰 애들은 이제 2년 차, 3년 차.

0: 아, 여기 보내드립니다. 이제 다른 양떼 목장에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방목해서 먹이 주기 하는 거. 다 울타리 바깥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이렇게 먹이 주기 하지. 아, 이렇게 풀어놓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다 100% 풀어놓고 하고. 그 다음에 양떼 목장 좀 다녀보신 분들은 양꼬리 있는 거 처음 본다고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꼬리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목장에는 뭐 관리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뒤에 꼬리를 고무줄로 묶어서 태어나면 한 일주일 만에 잘라버리는데 저는 좀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냥 저는 그냥 놔둡니다.
1: 네. 김훈 대표의 네.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 녀석들. 이 정도면 양들에게는 천국이겠지요. 이 목장을 일군 김훈 대표, 대학교를 세 군데나 다니며 네 개 학과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목장을 열기 전에는 11년 동안 한옥을 짓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목장 일이라는 것이 잠시도 쉴 수 없다는 걸요. 말 못하는 동물, 제때 먹이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우리가 양 개체수가 한 70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우리가 초지가 이만큼 넓어도 한 30마리 정도면 적당한데 한 마리가 필요한 초지가 한 양 한 마리당 한 1000평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000평. 예. 근데 지금 해마다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해마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마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0마리 되다 보니까 풀이 감당이 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7, 8월이 교미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교미해서 6개월 가임 기간 거쳐서 또 1월에서 3월 사이 새끼 놓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살아서 좀 주고 풀도 주고 다른데 뭐 순두부집에서 비지 같은 것도 얻어가 주고 다양하게 에너지 공급을 주지 않으면 양들이 영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2: 자, 얘들아 이리 와.
0: 예.
2: 네. 야, 어떻게
1: 그래서 제가 영양 보충에 나섰습니다.
2: 무서워. 엄마! 어때? 어디다 던져?
0: 뭐라 하나씩 뿌리세요.
2: 어떻게 나 무서워. 저.
1: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2: 사장님. 나 무서워요. 어서.
1: 결국 녀석들의 넘치는 식욕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0: 10년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잡았던 그 컨셉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제 자신이 우선 치유를 받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는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손님만 오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좀 느긋하게 즐기고 빡빡하게 시간 돌아가지 않고 예. 그래서 오랜 시간 저는 머물기를 원해요.
3: 미안해 없어서.
1: 한바탕 소동이 끝났는데도 없어. 녀석들은 미련이 남는가 봅니다.
3: 아까 뿌렸어. 저기다 뿌렸어. 제 옷 색깔이 당근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당근을 줬던 냄새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냄새는 나는데 하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1: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 오래 머물수록 좋은 곳. 느린 시간 속에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울산의 또 다른 풍경, 양떼 목장의 여유였습니다. 이제 바람을 따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봅니다.

유려한 디자인의 연포 전망대. 이곳에 서면 울산의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도시까지 한 품에 안을 수

0: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 친근한 울산의 얼굴이 펼쳐지는데요. 얼음을 뒤집어 쓴 생선들이 육지로 오릅니다. 울산 앞바다는 이렇게 아낌없이 내주는군요. 싱싱한 활어들이 뱃전에 생기를 더하는데요. 이들은 물차에 실려 또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울산의 바다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활어 직판장입니다. 가히 수산물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아는 생선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2: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3: 아유, 반갑습니다.
1: 옛날에 아직
3: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님, 네.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하신 거예요?
2: 아, 한, 여기 들어온 지는 한 17년 정도?
3: 17년 정도? 여기가 원래 고향이세요?
2: 네.
3: 아, 타, 나고 자라기를, 그리고 남편분도 여기서 만나시고?
2: 네.
3: 아, 그러셨구나.
2: 네.
3: 이거 다 이 앞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동해에서?
2: 아니에요. 여기서 잡은 거는 가자미.
3: 가자미.
2: 도다리.
3: 도다리.
2: 저기, 가오리.
3: 가오리.
2: 네.
3: 가자미, 도다리, 가오리. 아, 그렇죠. 아, 힘이 엄청 좋아. 저희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철이 농어라고
2: 네.
3: 해서요. 농어로 한번. 예.
2: 네.
3: 제가 보기엔 다 똑같네.
2: 그렇죠.
3: 이거 넣고,
2: 이거.
3: 오고. 예전에는 그 고장에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했는데 요새는 관광객분들이 자기의 취향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철 맞아서 나온 친구가 난데 그래서 저희는 오늘 농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0: 전국 각지에서 온 질 좋은 생선들. 이곳에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고른 횟감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1: 농어, 가을 농어 캐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겁니다.
0: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칼질이 가히 장인의 반열입니다. 이렇게 접시 위에 농어꽃이 피었습니다.
3: 이 친구 좀 전에 확 푸드푸드 뜯던 농어 맞죠?
2: 농어.
3: 와, 아니 근데 아버님이 서신 거예요?
2: 네.
3: 이 칼질은 한석봉 어머님이 서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쓰셨다. 그리고 이거는?
2: 요거는 저희 이제 여기서 판매하고 네. 있는 것 중에 이제 해물 전복.
3: 전복.
2: 요거는 자연산 돌멍게.
3: 우와.
2: 요거는 소라.
3: 소라.
2: 요거는 자연산, 그냥 자연산 멍게.
3: 멍게.
2: 자연산 멍게. 요거는 자연산 돌홍합.
3: 홍합, 돌홍합.
2: 우와. 네.
3: 이건
2: 새우. 요거는 벚굴. 벚굴이라고.
3: 아, 벚굴. 엄청 큰 거.
2: 큰 거. 예, 아. 그거예요.
3: 요거를. 여기다 초장에다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2: 엄청. 담백하고요, 고소하고요, 맛있어요. 역시 진짜 선도가 정말 다르네요. 자연산 이거 돌멍게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4: 예, 그렇죠.
3: 이것도 그렇고 해녀분들이 주로 이렇게 네, 채취를 네, 많이 네. 하시는 네. 거죠, 이거는.
4: 해녀가. 예. 네.
3: 요거 뿔소라죠?
4: 예, 네, 그건 뿔소라.
3: 한번 먹어볼게요. 뿔소라.
2: 어떡하죠?
5: 오독오독. 식감도 좋지만 바다 향을 품고 있어서 그 향기와 시각적인 바다를 보고 있으니 바다 안에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살아보시니까.
2: 아, 그러니까
5: 너무 많아.
2: 뭐라고 해야 할지 마음이 이렇게 팍 트인다고 해야 하나?
5: 편안함.
2: 네, 편안함. 그 뭐 고향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겠죠.
5: 그러게요. 저는 울산의 물 빛깔이 너무 예뻐요.
2: 그렇죠.
5: 네, 그래서 물 빛깔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모습을 울산 시민분들이 이 표정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처럼.
2: 감사합니다.

0: 매미소리 요란한 이곳 울산이 감추고 있는 숨은 명소인데요. 울산 북구의 연암 정원입니다. 연암 정원 이름에서 짐작하셨지요. 이곳의 주인공은 연꽃입니다. 원래 이곳은 버려진 습지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여름 한철 이렇게 예쁘고 신비롭기까지 한 연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암 정원을 품고 있는 원연암 마을인데요. 마을의 벽화들 온통 연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마을이 도심 한가운데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개발의 바람이 피해갔을까요? 마을은 이렇게 옛 시간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오랜 마을의 토박이 어른을 한 분 만났는데요.
1: 이 집도 어른들 돌아가시고 그 외국 사람들이 살아요. 자식들은 아오아오.
0: 그야말로 마을의 산 증인입니다.
1: 요 집이 저희 집인데 여기 이제 근처고 근처인데요. 그게가 제 군대에 가기 전에 66년도 집을 새로 지었는 집이라요. 옛날에 초가집이 이래 대가 지었는 집이고

0: 요즘은 거의 사랑채, 아버지가 요 사랑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소마우가이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상하인데, 요 창고가 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
1: 옛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0: 우리 마을 뭐 자랑이라 그런 거는 뭐 이거 공기 좋고 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이 바다고 논 개자고 이거는 나무질 개장이 그게 살기 좋은 동네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 그게가 지기지고 그대 뭐 나무 하고 있는데 어른들 그 할 때 소 무게고 소 풀비고.
1: 그야말로 추억과 기억이 서린 마을입니다.
0: 이 나무 잘 생겼죠.
1: 어르신이 소개하는 나무 한 그루. 오래된 팽나무인데요. 그 모습이 참 당당하고 장합니다.
0: 한 백이 한 20년 됐어요. 어릴 때 뭐 여기 와가 나무에 올라가가 놀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여기 이제 열매가 열어가 열매가 되게 달아요. 그걸 따먹고 그 나무 가지에서 이래 올라가고 막 저래 올라가고 많이 놀았어요.
1: 나무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요. 세월은 사람만 데려왔나 봅니다. 도심 한가운데라고는 믿기 어려운 공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여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냥 이 풍경 속에 저를 내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와, 좋다.
1: 풍경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2: 연분홍

한국의 자연 정원, 뜻밖의 울산이었습니다. 오늘 울산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정말 다양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바다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사람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이곳 연암정원에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울산의 오늘을 봅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연꽃처럼 울산의 또 다른 모습은 저마다 다른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묘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의 울산 여행이 딱 그랬습니다. 무한히 아름답고 더없이 따뜻했던 울산과 울산 사람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신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신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신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신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신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1: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담으면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린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4: 미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틸. 네.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5: 민요의 미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4: 뽀뽀 있고.
5: 티셔츠요?
2: 말만한데 상당히 대박.
1: 좋은데?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 이탈 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낸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들 하시지요. 국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백돌 알을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덕에 최양락 사범님을 만나 바둑판 너머의 세상을 배우고 있는 김가영 초단 인사드립니다. 최 사범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뭡니까? 뭐 알까기에 관한 질문이라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1: 그 2016년에 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만약 AI가 사람과 알까기 대결을 벌인다면 그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0: 단언컨대 네? 알까기에서는 AI가 아직 사람을 못 이깁니다. 오. 알까기는 최종적으로 까야 되거든.
1: 아,
0: 네. 네. 이게 엄청 섬세하기 때문에 네. AI가 사람보다 잘 까기가 어렵다는 거. 네? 적어도 알까기에서는 사람이 AI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1: 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0: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멋진 알까기입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대국장의 모습이 있는데.
1: 네. 오늘은 여류 기사들의 대국입니다.
0: 네.
1: 네. 먼저 뱃돌을 잡은 박은영 8단입니다.
0: 그래요. 박은영 8단. 2007년 K본부 33기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하면서 매우입니다.
1: 네.
0: 매우면은 영어로는 베리죠.
1: 네.
0: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1: 아, 맞아요.
0: 어렸을 때는 말이죠.
1: 네.
0: 와, 리틀 엔젤스 타는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지,
1: 네,
0: 다들.
1: 네. 그렇죠. 박은영 8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어, 그러십니까?
1: 네.
0: 어, 그러네요. 국립 국악고등학교.
1: 네.
0: 어,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1: 네.
0: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1: 네.
0: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화

0: 연세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네? 그야말로 이제 무용과 이 미술로 길어진 가방끈입니다. 방송하는 틈틈이 어찌 그렇게 했는지 아주 대단하고 상당한 스펙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또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신인상. 오! 그리고 2013년 K본부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0: 또 맞나요?
1: 네, 순탄하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에 네. 2019년 네, 세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K본부를 퇴사하게 됩니다. 와. 그래도 이 박은영 팔단은 네.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이제 국악방송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네, 2021년 추석 공연 한가위만 같아라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문화인 공감이란 프로그램 MC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이 국악방송의 둥지 틀기를 잘했습니다. 네. 웰컴 국악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 박은영 팔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네, 오늘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서 누굴 까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혼자 출연하신 게 아니네요.
0: 네. 저 뱃속에 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그렇다고 네. 해서 둘이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료 두 배인가?
1: 그건 아니죠.
0: 예, 그렇군요. 네.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0: 그렇죠. 그렇죠. 아나운서 시절에는 누굴 까본 적이 네. 없죠. 네.
1: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흑돌 양지은 7단입니다.
0: 양지은 7단. 네. 지금 모습 보입니다만은 국악인입니다. 네.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2021년 TV조선 미스트롯 시즌2에서 네. 와일드카드로 네. 결승에 진출합니다.
1: 맞아요.
0: 최종 진의 등극! 네. 1등을 했다는 얘기지요.
1: 네, 맞아요.
0: 단숨에 네. 정상에 오른 실력파 바로 네. 그 사람입니다. 네.
1: 그런데 이 양지은 7단은요. 네. 미스트롯 시즌2에 나가기 전에 국악인으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김순자 명창의 제자로 20여 년간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0: 제주 출신 흥보가 무형 유산 이수자 1호. 판소리 보존의 최연소 서교포 지부장을 또 역임하게 됐어요.
1: 네.
0: 예, 서교포 경쟁률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1: 네.
0: 네? 네. 특히 이러한 국악적 자산은 네. 뮤지컬 첫 편제에서 네. 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특히 치과의사인 남편의 외조는
0: 와, 또 이제 치과의사예요?
1: 네. 네. 근데 또 동료 연예인들의 부러움을 사게 해요.
0: 네.
1: 배우 강동원을 닮았다고 합니다.
0: 네. 야 아니라는 식으로 절레절레 지금 네. 아니 뭐 좋은 일이지요.
1: 네.
0: 예쁘고 착해, 효심도 지극해, 창도 잘해, 트로트도 잘해서 1등에 또 남편은 더군다나 강동원 닮았어, 치과의사야, 외주도 잘해, 도대체가 네?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1: 아, 부러워요.
0: 이야, 부족한 게 뭔지 알 수 없는 네. 양지은 7단입니다.
1: 네.
0: 과연 알까기 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네. 무척 궁금합니다. 자, 양지은 7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저는 국악을 할 때도 그렇고 오디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 에이.
0: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1: 네.
0: 열심히 하면 그거 뭐 이길 장사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자, 그 이 잠시 후에 대국대 깔 알 중에 뭐 두세 알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해보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도 되고 뭐 같이 이렇게 네 강도
1: 네.
0: 네 헛손질 힘조절 또 너무 과하면 꾀기리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네, 네 그렇게 세게 까보는 거죠. 연습하는 거니까.
1: 네.
0: 자 그러면 네.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을 이제 판 위에 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입니다. 여덟알을 그 열 십자에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막 애매하게 놓지 말고. 네. 예, 그거 예, 그런 거. 어.
1: 네.
0: 자, 보석은 맞췄습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카기 명전 시즌 2. 박은영 8단과 양지은 7단의 대국에 앞서서 먼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1차전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성공으로 시합 시작합니다.
1: 네.
0: 자, 첫 수가 중요한데.
1: 네.
0: 첫 수가 성공하면은 오. 아, 이런 정도 응수타진이죠. 바로 봤나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네.
1: 네.
0: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피장파장.
1: 네. 그냥 네, 두 분 다 되게 자신 있게
0: 뭐 빨리 굉장히 속전속결인데요.
1: 네. 네. 한 알을 1억짜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알을 까지 말고 신중하게 네.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호, 네. 그거로.
1: 어.
0: 아, 그러나.
1: 조금 부족했어요.
0: 지금 주거니 받거니
1: 네.
0: 대여섯 수가 나왔는데
1: 네.
0: 피차간에 한 점도 득점을 못했어요.
1: 네.
0: 드문 경우입니다.
1: 네.
0: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네.
2: 움직여도 되나요?
3: 상무예요.
2: 제 차례죠?
3: 네.
2: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0: 말은 안 됩니다.
3: 아, 말은 안 돼요?
0: 자, 과연!
1: 아,
0: 역시!
1: 네.
0: 아직까지 실점도 없고 득점도 없는 네.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1: 네.
0: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한 점! 아, 역시! 누가 내 첫수는! 누가 내 첫수는! 박은영 8단의 네. 득점! 네. 드디어 이 득점! 와! 이야!
1: 네. 하지만 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0: 네.
1: 네.
0: 오!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꽥! 양지은 7단 꽥이 나왔어요.
1: 네,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0: 네.
1: 여기 양지은 7단은요,
0: 네.
1: 무명 시절에
0: 네.
1: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10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3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0: 네, 10상자가 승용차 안에 안 들어가지요.
1: 아, 네.
0: 그러니까 3상자 싣고 오면서 속상해지만 꾹 참은 거겠지요.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 나서 결국
1: 네.
0: 미스트롯 시즌 2에 출연하게 됐고
1: 네.
0: 그것이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1: 그럼 저도 행사 가서 좀 과일을 달라고 할까요?
0: 근데 막상 행사 가서 떨렁 과일만 받아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행사비도 받고 과일도 받아야 되겠지.
1: 아, 그럼 너무 좋겠어요.
0: 예.
1: 네.
0: 네. 예. 예. 과연.
3: 오 이거.
0: 네. 와. 대단합니다. 본인 나름 잘했어요. 와. 이야.
1: 와.
0: 절묘합니다.
1: 지금 박은영 8단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오.
1: 와.
0: 그 박은영 8단 사실은 네. 젊은 패기 양진 7단이 유리할 것이다.
1: 네.
0: 네? 복숭아도 많이 먹고.
1: 네.
0: 네? 근데 상관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1: 네.
0: 네. 저게 이제 믿긴데 과연 저거 잘못하면은 동대 과연
1: 이야,
0: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수인데.
1: 네.
0: 이야, 양진 7단도 대단한데요. 그 어려운 수를
1: 네.
0: 프로답습니다, 역시. 이거 용남보단 다 어딜. 이야! 그러나 사석작전이죠.
1: 그게
0: 네. 탑보.
1: 네.
0: 예, 내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유리할 때는 가능한 수입니다.
1: 네,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 박은영 8단은요,
0: 네.
1: 또 2021년 마지막 방송 이후에 2024년 다시 편성된 문화엔 공감의 단독 MC로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네,
1: 국내 유일 전통문화 정보 프로그램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1: 네.
0: 다리라기보다는 발. 문어발.
1: 아.
0: 네. 이쪽 저쪽 전통 문화 예술을 문어발처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 특히 한국 무용을 전통을 했던 분이니까 네. 더 잘 어울리는 MC 같아요. 네.
0: 예, 그 전통 예술 국악방송.

0: 방송 문화엔 공감해서 네. 소개하고 네. 또 이 소소한 네. 일상이나 예능적인 것은 너튜브죠. 네. 예. 아나 박은영. 네. 어이 귀에 반발입니다. 네. 잘하길 바랄게요. 오,
1: 네.
0: 자, 여기서 과연 역전을 거둘 것인지 양지은 7단 실전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
1: 네.
0: 너무 의식을 하네요.
1: 네.
0: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1: 위험했어요.
0: 자, 네. 저라면은
1: 네.
0: 그걸 노리나요? 오, 정확도가 필요하다.
1: 너무 아까워요.
0: 2%도 아닙니다. 1%. 네. 급했습니다. 급해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 네. 살긴 살았습니다만 떡이 됐습니다.
1: 네. 네.
0: 자,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역시
1: 같이 주거니
0: 맞거니.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아이고, 지금 헛스윙 했는데
2: 헛스윙,
0: 지금.
2: 헛스윙 어떻게 해요?
0: 네.
2: 헛스윙은.
0: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맞거니 맞거니.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2: 헛스윙입니다.
0: 헛스윙.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본인 차례 끝난 거예요.
1: 네, 그럼 정직하시네요.
0: 정직해요. 본인이 혼자 헛스윙. 네, 나는 안 했다고 우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1: 네.
0: 나는 안 했다고 우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정직해서 그런지 그래도
0: 네. 그래도 뭐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까기는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1: 네, 또 아직
0: 지금 4대 5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자, 흙은 몰려 있습니다.
1: 아, 네.
0: 백은 지금 중앙에 4점. 좌 상귀에 1점. 네. 그렇죠. 일단 네? 한 발 한 발 전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거로. 자. 거리가 있었어요.
1: 네.
0: 박은영 발달의 욕심입니다.
1: 네, 지금. 4대4 똑같아요.
0: 네. 네. 이런 정도의 거리.
1: 네.
0: 뭐, 한 4, 5칸 거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1: 네.
0: 저거는 1타 2득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예! 정확하게 한 점. 역전하고 있는 양지은 7단. 하는 박은영 발단. 네,
1: 네.
0: 일단 방어했습니다만은 득점은 네. 없었습니다.
1: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1: 와!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와! 또 득점.
1: 와, 지금
0: 잘한다. 양지은 7단. 와! 예! 지금 계속 악수가 나오는 박은영 발단.
1: 네.
0: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초반에 좋았는데 말이죠.

0: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출발이 좋았는데 말이지요. 오늘 수가 끝났습니다.
1: 와!
0: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네. 양지훈 7단이 박은정 8단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은 양지훈 7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양지훈 7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1: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시작해 주시죠. 역시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네. 가서 악수 없다.
1: 네.
0: 중앙으로 가서 성립이
1: 조금
0: 아쉬웠습니다. 네. 자, 과연 그 튀겨 나온 네. 지금 일선에 걸쳐 있는 백을 아 역시 그게 신경 쓰이지요.
1: 네.
0: 네. 와! 너무 잘.

0: 해봤는데 네. 히트였는데 오. 그러나 아 네. 정말 아쉽게 네. 이 1%가 부족했습니다.
1: 그런데 두 분 다 정확도는 좋은 것 같아요.
0: 좋아요. 네. 그리고 1등이도 네! 물론 본인의 하나로는 희생했습니다만 1등이도 성공한 오. 양준 출단 대단합니다. 네.
1: 이 양지은 칠단은요 네.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천국의 계단을 40분 동안 오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네. 계단 계속 올라가는 운동기구. 네네네. 그거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운동인데 아, 어떻게 그걸 매일 40분씩 아, 네. 하나요? 네?
1: 네. 근데 그 운동 덕분에 가창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0: 아, 뭐 그러면은 네. 네, 할만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뭐 그 덕인지 알까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네, 자 박은영 발단. 네. 과연 충분히 작전은 끝났습니다.
2: 어! 네!
0: 작전은 끝났습니다.
2: 어! 네!
0: 역시 나 박은영이야.
1: 네, 오, 정말
0: 멋진 수, 네. 표다운 수.
1: 네.
0: 네. 이야, 그 남성 기사들 못지않은 네. 시원시원한
1: 맞아요.
0: 기풍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뭐 거침이 없어요.
1: 지금 네. 6대6으로 동점이네요.
0: 네. 과연 그렇게 네. 잘 나왔습니다.
1: 아, 네.
0: 난전을 유도하고 있는 박은영 8단입니다.
1: 네.
0: 자. 양지은 집단 네. 대단한데요. 네. 양지은 집단 네. 대단한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갈 길 가야 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1: 네.
0: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네, 이 박은영 8단은요. 네. 결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50원이라고 하네요. 콧구멍에 5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0: 50원 이건 100원 이건 괜한 짓이에요.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인 건 그 네. 바람에 쓸데없이 대쉬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1: 네.
0: 지금의 네. 3살 연하 능력자 남편을 네. 만나게 된 거니까 네. 예? 50원짜리 동전이 행운의 동전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흙이 네.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너무 신중했습니다.
1: 네.
0: 자리를 이동하나요?
1: 네.
0: 그래요. 잘해서 저기 성공했습니다. 좋겠습니다만은
1: 깨기 나온 거죠?
0: 여기서 만약에 양재 출장이 이긴다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문명하러 살았어요. 자, 이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8단 네. 발표를 못 잡고 있습니다. 헤매고 네. 있어요.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너무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야,
1: 아이고.
0: 뭐 스타일은 시원시원합니다.
1: 네.
0: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저 떨렁 하나리인데 승부의 네. 세계에 봐주는 거 없죠. 끝내기 들어갑니다. 양지은 7단. 한수 그냥 봐줬나요?
1: 네, 꽤기 네. 나왔어요.
0: 그냥 쉽게. 그러면 뭐 사실 봐주는 건 없습니다. 네. 승부의 세계는. 그래도.
1: 네. 보통 한 알이 넘으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0: 네, 박은영 8단은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네.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1: 네, 네.
0: 거의 패색이 네. 짙습니다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1: 아니.
0: 너무 쉽게 까요 네. 양지은 7단도
1: 지금
0: 예 부자 몸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있다 네. 네, 그러나 저렇게 초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0: 힘 조절을 잘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0: 오늘 안 되네요. 아, 오늘 컨디션이, 네?
1: 아, 아까워서.
0: 자, 그러면 어떻게
1: 그쪽으로 가서
0: 그쪽으로 가서 혼자 말로 지금 중얼대는데.

0: 됩니다. 세 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1: 네.
0: 2학년 7달 초르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네.
0: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8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렇게 안 돼. 아, 저 혼자 말입니다만 했네. 그래도 과감하게
1: 네.
0: 공격을 해서
1: 네.
0: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 네.
0: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었던 네. 박은영 8단입니다.
1: 네, 그러면은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승리는 양지훈 7단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기념으로.
2: 아 기념으로.
0: 여기 가져가시는 거예요.
2: 아,
0: 본인 이겼잖아.
2: 의미 있네요 진짜. 네.
0: 그러니까.
2: 이거 근데 시켰다면서요.
1: 어, 저 주문 최고야.
2: 환불해.
0: 그거고. 그럼 이제 우리 사인 있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양지은 7단 양지은 7단 예 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1: 너무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어서.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념품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젖잘싸. 네. 아 진짜 젖재만 네. 잘 싸웠다.
3: 네. 아, 네.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성격이 시원시원하지 못해 급해가지고
0: 급한 것 같아요.
3: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네. 축구공이든 알까기든 동그랗고 까기는 정말 힘들다. 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가요.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1: 네. 쭉! 쭉! 감사합니다.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방어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섹션이 이제 따단 따단 따단, 따단 주세요.
1: 네. 이거 연주를 쭉 이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2: 하시기 전에 내 말을 하고
3: 금방 이상한
2: 이거 다음 할까요?
3: 네.

0: 꼬리가 한 명 더 참여한 느낌이에요.
1: 아, 너무 좋아.
2: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0: 이발금님.
1: 네.
0: 합동 공연 어떠셨어요?
1: 저희가 다른 팀이랑 또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거라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다른 색깔이 또 재밌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즐겨 주셔가지고 쉐키 쉐키 코리아처럼 잘 섞이고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합주도 많이 하고 공연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꽹과리 동현 씨 어떠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꽹과리 치는 노 동현이라 겁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의 음악들을 좀 받아준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고 뭐 딱히 뭐 힘들다기보단 재밌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감사합니다.
0: 락드림 팀에서 한 분 소감을 했으니까 저희 아트쿠도도 소감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좋습니다.
3: 잘생겼다.
4: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손승우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사실 저희 팀원들이 다 좀 내향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뭔가 이제 소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통해서 이제 락드림 팀과 저희 팀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3: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5: 네!
3: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5: 어허!
3: Let's go!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0: 둘이 사냥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와 함께 저희 락드림이 준비한 곡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각설이 타령 다들 알고 계실까요? 각설이 타령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1: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그렇죠. 이렇게 각설이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웃음 받아가시고 행복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면 품바와쇼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요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2: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간다. 낙양동 천이 화조 위터 잘한다. 낙양동 천이 화조 최고. 낙양동 천이 화조 낙양동 천이 화조
1: 오른발 왼발 오른발
2: 너무 잘했어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3: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봤는데

있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라는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0: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어?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오,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3: 오.
1: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지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좀 센 버전 해보겠습니다.
2: 더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머리. 오이스티고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아트코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아 불러만 주신다면?
0: 너무나 고맙습니다.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걔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소복 톡톡 털고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았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가 돌았다 돌아오며 쌀가 돈이 도로 하나 가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부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오며 도로와 나가득 거고 돌아섰다 돌아오며 사이가 돈이 가나가득 돌아섰다 돌아오며 도로와 나가득 거 돌아섰다 돌아오며 사이가 돈이 도로와 나가득.

드디어 돈이

Gimby O. Let's go.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돌아서 보.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돌아서 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단종의 마음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

0: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신경을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주를 할 때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구나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트쿠도의 관심 들려드리겠습니다.

0: 큐티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매력을 발견한 멤버 한 명을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 작곡가 겸 피아노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은 장구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한번 두 분의 또 연주를 들어봐야 될까요?
0: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3: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면 사전에 조금 언지가 있잖아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해냅니다. 여보로 박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이 리듬을 저에게 먼저 주시면 제가 받아볼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무대에선 멋진 언니들 모습 보고 반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실까요? 서도 소리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2: 저는 서울시 이촌동 사는 고윤립이라고 합니다.
3: 지금 공연 보니까 어때요?
2: 멋있어요.
3: 멋있어요? 지금 여기 무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들여보내기 아쉽죠? 네.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도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우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씨구!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소감을 한 명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아주 소중한 무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더군다나 이제 탈춤을 같이 덩실덩실 저희 노래에 맞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여기 아까 할아버님 춤추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우, 저 나갈 뻔했잖아요. 이런 게 감동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 진정한 무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6: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1: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눈 다 챙겼어요?
2: 그럼
1: 출발할까?
2: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3: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4: 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홍지아 친구가 가야금 병창 세 타령으로 아주 흥겹게 꾸며줬는데요. 지아 친구는 이 노래 들어볼래 한 출연 신청을 직접 한 친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신청자 특집을 두 번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또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0: 자, 직접 사연을 보내고 출연을 정말 학수고대해온 만큼 네. 오늘 이 친구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1: 얼마나 떨리겠어요.
0: 설레고.
1: 네. 네.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0: 자, 그럼 첫 무대를 꾸며준 홍지아 친구가 준비한 또 한 곡의 가야금 병창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흥부제비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만리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돌려보면 나오겠다.

0: 네, 맑은 가야금 선율에 또 사랑스러운 목소리까지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무대였는데 과연 또 이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가야금을 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2살 가야금 요정 홍지아라고 합니다. 매주 TV를 보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이 노래 들어볼래 프로그램에 제 사랑스러운 가야금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어요. 국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싹 날려버릴 저의 무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뽑아주세요 했습니다.
0: 와, 진짜 보통은 치킨을 뜯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12살들은. 근데 가야금을 듣고 신청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굉장한 네. 친구인데 지아 친구가 신청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잠을 잘 못 잤다고요? 왜요?
2: 네,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기도하느라 잠을 설쳤어요.
1: 아이고, 되게 해달라고? 네.
2: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왜 또 그런 걸 해?
1: 많이 기다린 만큼 출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짜 기뻤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2: 엄마예요. 그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출연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네. 대박이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깜짝 놀라서 숟가락까지 떨어뜨렸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랑 이모, 삼촌, 할아버지께 전화 돌리시느라고 예.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0: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한 공연이 주로 많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아찔했다 이런 공연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2: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놀랬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놀랬어요. 그때 끊어진 줄 연주할 때는 노래를 조금 더 크게 했었어요.
1: 이미 뭐 마음속은 프로네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아 친구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우리 국악을 내일을 만나는 시간,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부산 울산 최연소 소리그룹 수연소리예술단의 사운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저희는 소리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운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4: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소리예술단 사운의 꿈은 무엇인가요?
5: 멋지게 성장해서 국악도 널리 알리고요. 이 노래 들어볼래 MC까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도 잘 할 수 있겠죠?
6: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세상을 만날
7: 우리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0: 자, 부산 울산의 최연소 소리 그룹 수연소리 예술단 친구들. 나이는 어리지만 끼도 많고 소리도 정말 단단하네요.
1: 맞습니다. 정말 10년 후가 아주 기대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무대를 보는 내내 시선을 뗄 수 없었던 태평문 무대 잘 봤습니다. 자,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무용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14살 김로아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는데 중학교에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조금 수줍음이 많지만 무대에 오르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했어요.
0: 야, 방송이 나가면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 네.
0: 오늘 방송은 첫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아요.
0: 어때요? 많이 떨렸어요?
2: 네, 신기하기도 하고 좀 콩쿨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 이 무대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함께 손꼽아서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2: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 가족이 가장 특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0: 네.
2: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0: 좋은데 로아 친구는 그럼 무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 엄마가 이제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가 5살 때부터 발레를 시키셨는데요.
0: 5살 때부터?
2: 네. 근데 사극에 나온 한복이 너무 예뻐서
0: 예쁘죠.
2: 성공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2: 이제 타길 잘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무용하는 친구들끼리 또 연습도 많이 하는 만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거 있어요?
2: 저희가 공연 의상을 맞추러 친구들이랑 서울 이제 창덕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0: 진짜 얘기만 들어도 즐거운 서울 나들이 같은데 근데 무용하는 친구들만 공감하는 어떤 특별한 버릇이나 문화 같은 건 없나요?
2: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무용복 이렇게 섞일 때가 있는데 오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만 맡아도 누구 무용복인지 알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용 실력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좀 후각도 발달하는
0: 냄새를 잘 맡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장기가 있다.
2: 하츠 투 하츠의 루드 네. 춤을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0: 걸그룹 댄스.
2: 네, 맞아요.
0: 그래, 한번 자 그럼 보여주세요. 음악 필요하죠?
2: 네.
0: 네, 자 마이크 받아줄게요.

0: 야.
1: 야, 진짜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한국 무용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아이돌 춤도 이렇게 잘 네. 추고 정말 끼가 넘치는 친구네요. 앞으로도 무용 열심히 하고 또 전교 회장 목표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아자 아자.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 노래 들어볼래 애청자이자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해금 전공 김소연입니다. 저는 해금 선율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오늘 제 연주로 해금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네, 해금 선율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준 김소연 친구의 해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1: 네, 소연 친구 말대로 해금은 이 슬픈 소리만 내는 슬픈 악기가 아니라 기쁨도 있고요. 또 그리움도 있는 다양한 그런 소리가 들어있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문을 두드렸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정말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시원한 목청을 보여줬습니다. 미녀의 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네.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0살 김소엘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역방송 태군 노래자랑에 나갔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제 진짜 실력을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제 목청과 흥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드릴게요.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전국 노래자랑은 사실 이제 한 번만 나가도 동네 스타가 되는데 네. 그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2: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불렀는데
0: 심수봉?
2: 네.
0: 예.
2: 떨리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어요.
0: 이야 대단하네. 야 그러면 당시에 불렀던 느낌 그대로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0: 빠라밤. 아 빠라밤을 아는구나. 그러면은 이 노래를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트로트로도 대회에 나가서 상까지 탔어요.
2: 네.
0: 미녀 대 트로트. 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셋.
2: 미녀요.
0: 미녀다. 왜요?
2: 트로트도 재밌지만 미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0: 스트레스 같은 거는 보통 어떨 때 좀 쌓이는 편인가요?
2: 수학 문제 풀 때요.
0: 수학 할 때 쌓이지. 에이, 맞아요.
1: 쉽지가 않죠.
0: 예. 소혜 친구는 지금 5살 때부터 미녀를 배웠어요?
2: 네.
0: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운 미녀가 뭔지 생각나요?
2: 네. 아리랑이요. 5살 때 집에서 우연히 아리랑을 불렀는데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목청이 좋고 잘 부른다고 하셔서 네. 미녀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0: 아, 알아보셨네.
1: 소혜일 친구가 생각하는 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2: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오.
2: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오. 정말 이렇게 별성 부른 나무 네. 앞으로도 우리 소혜일 친구만의 시원한 목청으로 행복을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자 계속해서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사연으로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이리 가도 싶니요 저리 가도 싶니요.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아영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버렸어요. 많은 분들께 소도민요가 얼마나 멋진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혹시 민요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영이의 소도민요 기대해주세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신청자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친구들의 멋진 무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1: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을 텐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신청한 출연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평생 남을 기억이 되고, 앞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하영 친구가 서도민요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0: 매니저처럼 서포터 자고
2: 잘해드릴게요.
3: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별이 아닌 점수제 돌입.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져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후배들이 조선판 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5: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6: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 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7: 우리 중에 다섯.
8: 그러니까.
9: 다섯 명이요? 이렇게 바뀌어 여지껏 안 그러다가.
8: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10: 올라가자. 파이팅.
0: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옥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근 씨입니다.
11: 첫 판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0: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2: 기대돼요.
13: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14: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만족합니다.
13: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14: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15: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6: 다른 팀과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네.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15: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소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2: 좀 숫변지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0: 예.
2: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0: 예.
2: 동편지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아~ 이런 것이 동편지입니다.
7: 무슨 어쩌요.
0: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어디인 거지? 아, 여기다.
16: 오세요 일단 예 시작.
7: 아 너무
16: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7: 영광이에요.
16: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7: 이게 안 좋아요. 네네네. 네.
16: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16: 아니요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7: 정말요?
16: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7: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16: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산옥만
7: 저도
16: 있었으면 좋겠는 것
7: 같아요. 네.
16: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7: 와!
16: 그리고 괴물.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7: 에이.
16: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 와!
16: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네. 여러 가지. 그냥 일단 신난 거. 이런 마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14: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17: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15: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힌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18: 그 더티 립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15: 네.
18: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15: 아니요. 흰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그 위에다가 판수를 다 입힐 겁니다.
18: 네,
15: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산옥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 날개를 달아.
0: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20: 떨려.
15: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7: 진짜?
20: 거짓말 하지 마!
7: 잘할 거면서!
20: 하나도 안 떨면서!
7: 잘하기만 해봐!
2: 화이팅!

0: 공항대 올라가니 봉고 태국을 남겨요.
1: 황황도로 올라가니 황황이니까 불고 바지 백고 찬지 공도주라 감당을 주리여 주사 쫀들어가니
0: 홍중차가 돌리게라.

0: 아, 너무 좋아.
1: 너무 잘하세요.
2: 왜? 왜?
3: 야,
4: 뮤지컬 아니야? 뮤지컬 아니야?
3: 어, 낙살도 왔어. 낙살도 왔어.
4: 와.
3: 야.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5: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6: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5: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6: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7: 아니, 나 말한 자리 잘라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오. 왔다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5: 아유, 감사합니다.
7: 어, 잘했어.
5: 아,
8: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아.

0: 같았어요.
1: 맞아.
0: 너무 신나고.
2: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구경 어지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과 태공을 남겨요.
3: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루가 불고 바지 회고 찾기 공도주락.
4: 선생님 지금 저기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3: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지. 그러는데 빨라.
5: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6: 감사합니다.
0: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5: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0: 점수 눌러 주세요.
1: 점수 너무 잔인해.
0: 지금 공개합니다. 아, 와. 아, 95, 93, 97, 99. 자.
1: 감사합니다.
5: 그럼 100점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0: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현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소으름.
9: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0: 네.
10: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0: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1: 우와, 감사합니다.
0: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2: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0: 신영희 선생님.
3: 너무 고맙고 두 분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0: 네.
3: 예,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어요.
0: 김산옥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1: 한 문턱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파이팅!
0: 네.
3: 파이팅!
0: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보면.
5: 많이 끝나요.

0: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1: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오!
2: 퀸!
3: 아우 아름다우셔.
1: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이야!
2: 오! 멋있다 멋있어.
3: 너무 좋아요.
4: 옷 맞춰서 입었구만.
5: 오늘 약간 의상을 위아래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6: 네네.
5: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6: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네,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7: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사실
6: 저기요?
7: 아버지뻘 아니에요?
6: 박은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7: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8: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1: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2: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7: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8: 저희를 너무 너무 일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9: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9: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 가창력. 그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2: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9: 대세 한 게 없어요.
2: 상상 더하기라고.
9: 아, 대세죠. 이제.
2: 어머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거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예를 들어 뭐 박진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하면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에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6: 퀸 이즈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10: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8: 잘해요. 저는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11: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10: 좋다.
4: 좋다. 듣기만 해도.
12: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13: 살다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2: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드릴 수 있는 조론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아.
1: 안 됐어. 이거 기가 막.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1: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또.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아.
3: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2: 이봉근 선생님이요? 죄송합니다. 전 이봉근 씨랑 이봉근 씨랑은 안 삽니다. 저기요 큰일 날 소리 하시는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알고 왔습니다.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5: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6: 맞아.
4: 아 무대를 서요?
5: 아 무대 앉을 수는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4: 아 왜 왜요? 아 왜 왜요? 예.
5: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즈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7: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6: 극단적이야. 끝에서 끝이야.
4: 총점 공개해 주세요. 오. 네.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터한 퀸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8: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9: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1: 소리가 조금만 몇 한 서너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12: 따라간다.
4: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3: 아 오늘도 역시
14: 장난인데
13: 장난이구만.
4: 그리고 경성 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15: 왕왕입니다. 그렇게 왕왕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못
16: 살아. 네, 데프콘의 찾아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2: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7: 관계가 있는 설정이고요.
2: 아 관계가 있어요?
17: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8: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2: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18: 그렇게 막 오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6: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19: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16: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한 점을 만졌다면서요.
10: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0: 이 개인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1: 음도.
0: 어? 음악 노래.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영성 그락부!
3: 아, 네. 아,
0: 맞습니다.
4: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5: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 그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6: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서
2: 죄송한데요, 대포건 씨.
6: 예, 예.
2: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예. 또 뭐 주저기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강한 것 같거든요.
6: 다음 무대 언제죠?
2: 조만간이요.
6: 알겠습니다.
2: 조만간인데.
6: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2: 예, 알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2: 네.
5: 정말 머리를 싸매고 수정이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7: 비나리 월명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되어 동구 말림의 코로나 대동은 내 한민구 확대 강타정에 희생산들 몽중산 몰고 가자. 몽중산 직성쌀 살 풀어서 거린 쌀 원근의 이별쌀이요 모호 돌아가 몽상쌀 몽상이 먹어 상쌀이요 상버섯 달

0: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1: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0: 얼씨구.
1: 알았어, 알았어.
2: 아, 저 옷이 행복해서 하셨어.
3: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뿜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불학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5: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상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3: 네.
6: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7: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8: 미나리 미나리 몸종살 풀고 가자.
5: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6: 보컬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7: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3: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9: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10: 57점. 아,
11: 57점이고.
12: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13: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0: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경성군악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저 업대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1: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5: 와우.
6: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7: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
1: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입니다.
8: 오늘 잘 맞네.
9: 아이고.
10: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1: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6: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12: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1: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6: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10: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11: 예,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6: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11: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6: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0: 지루.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예전의 기생.
2: 오호.
3: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판 스타트.
4: 그때야 부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제일 잘 나가.
1: 와, 힘 있다, 힘.
2: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3: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4: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5: 저 이제 제일 떨려.
6: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7: 오, 잘 나왔네.
8: 맞아.
9: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0: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3: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홍기 어머. 홍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좀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 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0: 미안해가지고.
1: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만족했어요.
2: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며

0: 허경환입니다.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네, 순간입니다.
1: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2: 맞아.
1: 저런 마음이 돼.
3: 아니, 근데 라니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0: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4: 아, 사실. 앨범 많다니까요. 저 4, 5개 됩니다.
0: 예. 예.
5: 조금이나마 음악이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0: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6: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네 거야.
5: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6: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7: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8: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허경환 씨, 근데 예, 예. 개인적으로 예, 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8: 아주 좋습니다.
6: 예.
8: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8: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6: 허경환 씨,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8: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9: 다음 무대 언제죠?
8: 예, 조만간이요.
6: 알겠습니다.
8: 조만간인데
6: 예, 예. 미리 멘트 예약 좀 할게요.
8: 예,
6: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우리가 무대 봅시다.
8: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라니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5: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4: 란씨.
10: 안녕하세요.
4: 아, 늦었네. 내가.
10: 안녕하세요.
4: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10: 네.
4: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10: 네.
4: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10: 예.
4: 네.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10: 사실 그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4: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잘생겨.
10: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4: 이도령?
10: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4: 연기?
10: 네, 연기를 조금...
4: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양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10: 뭐
4: 단양 이러면서 내 거 싹 하고 빠지고
10: 여기 앞에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둘 셋
10: 파이팅!
0: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7: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11: 긴장했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5: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제 겁니다.

0: 이별 만큼 많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말고 잘 이끌어.
1: 아이고
2: 토리언님.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2: 토리언님.

0: 됩니다.
1: 아, 귀여워.
0: 아, 귀여워. 야, 잘했다.
2: 여기가 가만히 있어요.
0: 아,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1: 본인 몫을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예.
3: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4: 와, 괜찮아.
5: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기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3: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내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탄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논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김란희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허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약간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4: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잘 봤어요. 휘휘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5: 어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2: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미우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5: 수영이 변신했어, 변신했어.
2: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6: 이수영 선배님이 뮤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와우!

0: 이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다 앉으시다. 네.
4: 어 네.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 해본 게 있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4: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6: 찍어왔습니다.
2: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7: 어휴! 네, 대북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이 관음이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이거
7: 인형이
2: 이거 다 끝나.
7: 아, 그래요?
2: 아 정말요?
4: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7: 저희가
4: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네. 거의 마지막에 나는
2: 완전 난리 나겠네. 네.
7: 등장만으로도
4: 맞아, 그거를 너무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0: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탁 탁.
8: 초대인가?
4: 초대인가 봐.
0: 하나, 둘, 셋, 탁, 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르.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9: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르에게 응원의 한마디.
0: 저는 오늘 뮤르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르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는 원래 잘하니까.
10: 파이팅!
11: 무대에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르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4: 자, 99점, 98점. 와.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2: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면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2: 1등.
1: 1등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여태껏 제가 뷰를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4: 조금만. 네.
5: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뮤로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정말
1: 왜 그래?
4: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6: 잘했어. 잘했어.
4: 최고야, 최고.
6: 잘했어.
0: 저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7: 더 얘기해.
0: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네. 네. 완벽했어.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차지한
4: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0: 야, 멋지다. 기대가

0: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0: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읽어봐.
2: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1: 읽어봐.
3: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4: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5: 그리고
4: 이건 뭐야?
3: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4: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0: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6: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왠지 표정 조카가 보이시는데요.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지희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희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혜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1: 지혜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 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2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

약간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하니까 선생님 갈라 콘서트를 대전 문화예술의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 한 곡 덴달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혜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살짝 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음한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브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브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너무 예쁘다.
5: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6: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7: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8: 네!
7: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8: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0: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아,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혜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1: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분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0: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1: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유명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상을 차지한
4: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선 거 절약을 전략적으로.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마을과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조상꽃을 만나봤습니다. 방지원 씨 모셔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우리 아지트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조상꽃을 또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와, 우리 아지트의 어떤 축원과 그런 어떤 또 안녕을 빌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를 이렇게 또 처음 찾아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1: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0: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뭐 느낌이.
1: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없습니다.
0: 네. 우리 방지원 씨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게 우리 동해안 별신 굿. 신데 동해안 별신 굿에 대한 특별한 인연이 닿아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니면은 좋아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1: 아 뭐 이게 원래 동해안 별신 굿은 세습모 집안이라 해서 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하는 경우가 이제
0: 네.
1: 이제 저희 그 김석출 선생님 네네네. 이제 계통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습모가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이게 좋아서
0: 네.
1: 이제 찾아와서 배운 케이스고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굿을 중3 때 처음 봐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이제 동해안 별신굿 2대 인간문화재이신 김용택 선생님한테 제가 오랫동안 배워서
0: 네.
1: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지금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한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이제 동해안 굿을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0: 네.
1: 별신굿이 있고 오곡굿이 있거든요.
0: 네.
1: 별신굿은 마을의 어떤 풍어와 안녕을 비는 그런 곳이고 오곡굿은 사람이 죽으면 그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런 곳인데
0: 네.
1: 별신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오곡굿 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별신굿은 동해 유니버스라 그래서
0: 네.
1: 동해안을 이루고 있는 이 동해안 굿을 이루고 있는 요체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굿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지
0: 네.
1: 굿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0: 네.
1: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꼽히고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또 동해 유니버스고

0: 작년에는 산호구 극락행 완행열차라는 작품도 어. 만들었는데 산호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리 굿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굿받은 뭐합니까?
1: 네, 그렇죠? 네.
0: 사후에 만반진수는 생전 1배주만도 못하다는 저기 네, 사철가 사설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 생전에 1배주를 받고
1: 네.
0: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즐기고 굿을 온전히 받아서 극락행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산호구를 제일 힙하고 비싼 저 성수동에
1: 네.
0: 가가지고 산호구판을 열었어요.

0: 5시간 동안 했는데, 예,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8, 9시 돼서 끝났으니까. 사람들 막 웃고 울고 하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내 나의 죽음을 예,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복구판이니까 네. 죽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가마에 자기 위패를 넣고 나중엔 그걸 그 줄을 붙잡고 다 같이 따라가요.
1: 네.
0: 그거는 어쨌든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축원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에 자기들이 쪽지를 써서 넣게끔 제가 만들어놨었는데
1: 네.
0: 그때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요?
0: 죽음을 잊지 않되
1: 네.
0: 충실한 삶을 위하여
1: 네.
0: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 공연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1: 네.
0: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1: 네.
0: 요즘에 맞게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1: 네.
0: 막 그런 밈 같은 거
1: 네, 네.
0: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네
1: 알죠. 무슨
0: 네. 리셋을 하는
1: 저 MG예요.
0: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굿입니다. 그러면
1: 네.
0: 이게 뭐 정해진 법은 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굿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방금 얘기를 하시는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뭔가 이 동해안 별식구스를 하면서 또 공연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공연 안에서의 본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구슬 온전히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동해안 별신굿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동해안 별신굿을 보러 오시면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 일단 저희가 어떻죠? 바다에 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바다에 가면은
1: 시원하죠.
0: 일단 바다를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여행하고 그렇죠. 가슴이 뻥 뚫린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어쨌든 바다 옆에서 열린다는 그런 낭만적인
1: 네.
0: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1: 네.
0: 가면은 그래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옆에서 소리를 하고 악기를 쳐야 되니까 이제 기악이라 좀 그 선율 악기들은 사용을 안 하고 타악기 위주로 꽹가리 여러 대에다가 징, 장구 하나 바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태평선 또 소리가 크니까
1: 네.
0: 그렇게 이제 타악기 위주의 어떤 연주들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무녀의 아주 높은
1: 네.
0: 상청의 그 고음의 목소리가 또 이 무가를 부르고 있고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바다 소리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1: 네.
0: 아 우리가 결국에는 아 무엇을 위해서 빌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 멀리 계시는 용왕님을 위해서
1: 네.
0: 막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치면서도 계속 상상하게 돼요.
1: 네.
0: 잠들어 있는 용왕님을 또 깨우고 네. 모셔와서 흡족하게 또 하고 또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들을 또 이렇게 놀려드리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마음을 흡족하게
1: 네.
0: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요.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즐겁다
1: 네.
0: 그런 마음이 있거든.
1: 네.
0: 그런 말이 있거든.
1: 네. 네.
0: 어른들이 해주시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습니다. 돌발 상황 막 누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1: 네.
0: 난리를 피워도 그것도 굿의 일부. 모든 것들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1: 네.
0: 그런 매력이 있죠.
1: 최근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0: 예, 고 백남준 선생님 20주기를 맞이해가지고
1: 네.
0: 그분에 대한 오국굿인데
1: 네.
0: 오국굿은 돌아가시면 하는 굿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1: 네.
0: 돌아가신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한참 돌아가시면은 시신에 물이 말랐다 그래서 마른 오구라 그래요.
1: 네.
0: 마른 오구 이래서 백남준 선생님 또 생신 7월 20일이었거든요.
1: 네네.
0: 이제 그래서 백남준 생일굿을 주제를 했습니다.
1: 아~
0: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다다익선이라는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테레비 1,004개를 쌓아 올린 그런 탑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어요.
1: 네.
0: 거기서 저희가 굿을 시작해서 과천에서 출발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계속 치면서 가거든요.
1: 네네.
0: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 도착해서 1시에 굿을 시작해서
1: 네.
0: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그러면은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됐으니까.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니 우리도 뭐 환소리 소리꾼들이 최장시가 뭐 9시간, 8시간 한다고 하지만
0: 네.
1: 사실 그 이상을 하는 건데.
0: 근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1: 네.
0: 여러 이제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굿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굿 거리들이 각각 있고 예,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1: 아 그 다음 날 괜찮나요 몸이?
0: 아니 뭐 죽어나는 거죠.
1: 아니 진짜 몸져도 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0: 또그 공연 안에서 오신 분들을 또 많이 안녕도 빌어주고 수건도 해주고 그럴 텐데 그러다가 몸져 눕지 않겠나.
1: 그렇죠. 뭐 저희는 다른 사람들 빌어주다가 뭐 죽어가는 거죠.
0: 그런 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1: 그런 게 또 근데 또 약간 아티스트의 숙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무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꿈이 있으시
0: 그렇죠 그렇죠
1: 까요?
0: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야죠. 예,
1: 그런 것처럼
0: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1: 저희가 이제 토속 민요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역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역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네. 그다음에는 동해 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0: 어, 뱃노래.
1: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0: 구성을 그럼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1: 개사를 해 드리죠.
0: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 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 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까지 안녕을 빌어 주는 그런 축원 덕담까지 너무나 귀 이야기 잘 듣고 너무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럼 무속 음악처럼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의 울림이 담겨 있는 토속 민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금 아라리 그리고 또 행상 소리 동해안 뱃노래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여보소.
3: 예.
2: 우리가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와가지고 악기만 두들고 갈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2: 노래도 이래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3: 예.
2: 저 강원도 두메 산골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들러서 동해바다로 한번 가는데
3: 그렇죠.
2: 저 강원도부터 한번 오는 것이어서
3: 예.

김준수 아지트에 와서 보니 옛날에 유태평양이 내 친구가 하던 더 커넥팅 하던 12층인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장수 프로그램

0: 여보소.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1: 예.
0: 이제 이 국악 방송 안에 있는 온갖 액살로 상여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데다가 이제 우리가 내비리는데.
2: 예.
0: 또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이렇던가 없습니다.
2: 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항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아,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늘 품고 살고 있고
0: 네.
1: 사실 준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네요.
0: 아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많은 음악을 네. 진짜 섭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탁 연주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악에 시작했던 그런 원천들은 사실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서
1: 아, 그럼요.
0: 입문하시게 네. 되신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아까 앞서서 방지원 씨가 나와서 아, 네, 우리 네, 네. 동해안 별신굿을 또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 동해안 별신굿과 남해안 별신굿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 MBTI로
0: 네.
1: 말씀드리면
0: MBTI 오, 신박하다.
1: 준수 씨는 I에 가까우세요? E에 가까우세요?
0: 보시기 어떠신 것 같아요?
1: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E 같지만
0: 네.
1: 혼자 있을 땐 I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0: 전 I예요.
1: 저도 극 I거든요.
0: 대양적이거든요.
1: 근데 동해안 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이 형이라면
0: 오.
1: 남해안 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오.
1: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 모인 이제 굿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0: 네.
1: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0: 네.
1: 동해안 별신굿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0: 네.
1: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하다 보면 서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놓는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없고 대단히 서로 이렇게 선을 잘 지키는 전형적인 내향인들의 모임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동해안 별신굿은 환경적인 탓이 있겠습니다만
0: 네.
1: 탁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남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사면육각 일단 음악을 다 쓰고
0: 네.
1: 실제로 노래도 뭐 메나리 토리나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토리를 대단히 다양하게
0: 네.
1: 또 구사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어쨌든 닮아 있지만서도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네요.
1: 같은 바닷가인데
0: 네.
1: 저는 파도의 크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0: 파도의 크기.
1: 통영 제가 잘 아는 통영 앞바다를 네. 보면 한강에서 치는 파도보다 파도가 얕아요. 조용하거든요.
0: 네.
1: 근데 네. 동해안은 안 그렇죠. 파도가 엄청 크잖아요.
0: 네.
1: 새벽에 거기 근처 펜션에서 자면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이거든요.
0: 이 파도도 또 MBTI에 네. 연결되네요.
1: 약간 네. 이 제가 봤을 때
0: 이와 아이의 차이 아 약간 네.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네.
1: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 좀 네.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 와, 또 이 굿을 통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1: 네.
0: 이음굿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이음굿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처음에는 이제 굿을 하면서 목표가 이 굿을 잘 하고 배운 굿을 예를 들면 이제 남해안 별신굿을 잘 하고 남해안 별신굿을 통달해야지라는 그런 네. 목표였었으면 이제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건 내가 너무 이걸 통달해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네. 나는 없어지고 군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붓을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볼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처음에는 단테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네.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0: 와,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1: 맞아요 또.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0: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0: 왜요? 어려워서?
1: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공연에 올라가면 알잖아요. 네네.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네.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0: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0: 윤두리 굿.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1: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0: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1: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장 보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네. 고등어를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네.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교 아이고야 아줌마니 고등어는 이따만은 아주머니는 무엇을 줄랑교 줄 거는 다 멋이 없고 내 눈을 빼어서 고등어 살까 뭐 이런 이거 쭉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네. 그 앵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앵금이 타령이라는. 네. 그래서 내가 진 빚을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갚으마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사설은 거기서 따오고 네. 노래 선율은 또 동해안 별신굿 남해안 별신굿에서 따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듣고 많이 우셨는데 공연 후기가 울지 않으니까 네. 오 친아들이 아닌가 봐. 그런 공연 후기가 있었어.
0: 아, 네. 아 진짜 그 어쨌든 이 굿을 이제 가통해서 만든 네. 여러 작품들을 또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런 책임감도 분명 느끼시겠지만 사실 또 대중과 또 공감하는 그런 공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도 작품들을 만드실 것 같기도 한데
1: 실제로 그래서 축원이 주 일이잖아요. 사실 굿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착실하게 빌어주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너무 옛 말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못 알아 들으세요. 네. 못 알아 들으면 복을 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바꿔서 많이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발이 다쳤는데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네. 발 건강히 해주세요. 그러면 축원할 때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 붙여서 네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저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 주십사 하지만 꼭 발이 다쳤다면 그건 의사가 고칠

0: 1위로 돼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발을 안 써도 다닐 수 있게 좋은 차, 좋은 비행기, 좋은 자전거 그건 안 되더라도 좋은 이 친구 등이라도 잘 점지를 해주셔서 네. 휠체어 빼곤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1: 저는 진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그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어, 황민왕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1: 네,
0: 비나리를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축원의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천년자 시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식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

백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배 구로닭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데 차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봉중살 없을 소냐 봉중살 풀고 가자.

벼락살이요 바깥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벽 반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구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분들 만복은 받았거니와 만고액살 제쳐줄제 삼재팔란관제구설 우한칠병 잡귀잡신 일체액사를 위몰하다 금일정성대를 받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 음악의 보물 창고라고 불리는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황민왕 방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무속 음악은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안녕과 복을 기원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진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소중한 전통이 단단히 지켜지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아들아, 어떤 신임 광쇠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북을 두리둥둥

춘천초등학교가 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요 가방을 들고 가면은 저 산에서 아버님이 태평소를 연습하시죠. 띠리리리리리리리 그 소리를 내 듣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학교 교정까지 들려요. 그 소리가 공부할 때도 들렸다니까. 그 소리가 창문 열어놓고는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그때는 비를 부렸지만은 아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래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비를 배우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때 그 배우는데 요즘 같은 이런 풍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 어린애가 감히 불 수 없는 그 창부 타령을 배웠단 말이에요. 왜 그걸 배워야지만이 그 굴판에 가서 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어린애가 피를 불잖아요. 귀엽잖아요. 그 대감 도는 거 알죠? 다 모자 쓰고 에이? 춤을 막 춰요. 어? 추면서 내가 그냥 그 막 신이 나니까 어릴 때도 그거 신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갖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게 예술학교예요. 그래서 박헌봉 선생님, 저 지영희 선생님 그 앞에서 이놈이 우리 아들이요. 그럼 한 가락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린애가 그때 중1 때잖아요. 14살 때 창부 타령을 바로 부러졌게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 물어버리니까 이 선생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 그 기특하기도 하고 좀 그 너 많이 다녔구나 구판을 그렇게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주로 경기도 이 무속음악을 중심으로 했고, 고대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때는 이제는 그 예술음악 했죠. 그리고 뒤에는 제가 무속음악에 대해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 대학 때 국립극장에 진도시키고 때 강한수 씨라고 70년대 한 중반 됐죠. 그때 그 양반이 피리를 부시고 다 하는데, 이 양반이 한 손으로 피리를 불고 한 손으로 징을 치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이 도서지방은 돈이 없잖아요. 경제가 불편하니까 악사를 다 안 쓰고 피리 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럼 피리 대비가 그럼 하면서 한 손으로 징을 차 이렇게 그 징도 치고 피리도 불고, 그래서 1인 2역 3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손으로 불고 구멍을 다 안 쓰다 보니까 입술 주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걸로 피리를 리드로 불고 또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농연도 사별하고 끌어내리는 거 올리는 거. 그래서 피리는 가락의 중심이 아니라 이 입술 주법이 얼마나 뛰어나니 따라서 그 기능을 말해주는 거죠.

0: 86년도에 도립국악단을 먼저 창단하는데 도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있다가 광주시립국악관단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버리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이도 먹고 그렇게 됐네요. 네.
1: 지휘는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0: 아, 광주시립이 창단됨과 동시에 창단 지휘자로 제가 저는 그 활동을 했죠. 그랬죠.
1: 국악에서 지휘자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0: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지금 오늘날은 뭐 창작음악도 많이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아마 사용음악 지휘자와 같을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또 개인의 또 창작이라든 작곡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그 지휘자가 그걸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또 작곡자였던 거 그 생각과 그 예술성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아마 사용오케스트라 지휘자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국악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생명체라든가 에기스가 있잖아요. 사실 모든 예술이란 것이 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민중 속에서 이어지고 내려올 때 갇혀있는 거거든요. 그 자연적으로 예술은 도태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그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김덕수 화물놀이가 지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미없으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거 에킷을 가지고 그걸 창작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은 음악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저의 어떤 거 전통과 창작과 전통을 창작적으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거. 작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민중치료를 위한 관련한 발표를 해서 그때 전경들이 한 5기업으로 막았죠.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근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저녁 7시에 하는데 5시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이분들이 그걸 알고 아침부터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도시락 먹어가면서. 그 음악회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가장 값진 음악회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곡도 그렇고 작곡도. 그게 저한테는 뭐 상당히 큰 예술이었던.

시작을 피로 시작을 했죠. 이 피는 저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또는 뭐냐면 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린 그런 음악가지요, 저한테. 그러니까 소예술가적인 건 전 싫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골방에서 자기 연구만 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 참 흥이 나고 신명이 나고 세상을 재밌게 만드는 사람이 예술가잖아요. 그래줘야 되죠. 저는 그래서 항상 피를 넣거든요. 그래서 뭐 불나면 불어주고 재밌게 얘기해주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창작을 통해서 우리 음악을 변화시키고 우리 음악을 발전시키고 알리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네.

0: 아직 늘 편안하게 대심으로 호흡을 배로 하면서 우리 서두술의 특징인 떠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1: 연습 많이 하세요.

그때 우리 형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는데 그때 구박사 양성소 거기가 전부 국비생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돈이 안 들어, 완전 국비생이라 그래서 거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남자는 뭐 2대1인가 1.5대1인가 그랬는데 여자는 11대1인가 그랬어요. 15명 뽑는데 165명인가 그렇게 왔으니까 많이 셌죠.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어떻게 붙었는지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악사 양성소를 들어가서 국악 공부를 하게 됐네. 근데 졸업하고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공부를 도서관 가서 공부를 좀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부도 막 열심히 막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중간에 하다 말고 타자 학원에 다녔어요. 늦타자 학원에 다녀가지고 어떻게 들어간 게 또 국악원, 국립국악원에 그 타자수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서무과에서 한 10개월 정도 근무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악사장님이셨던 김기수 부원장님이죠. 그러니까 자꾸 여자 연주원실로 가라고 자꾸만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이 사무직이 더 좋았지 막 이렇게 막 무용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악사장님이 자꾸 그러시는 바람에 정말 거기로 간 거예요, 연주원실로. 그때 여자 연주원으로 있을 때 성창수 선생님한테 그 가야금 병창도 좀 배우고 또 김정현 선생님한테 이제 서도 소리를 배우는데 우리 서도 소리 서도 입창에 초목이라는 곡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배우더니 저를 갖다가 초모가 부르는 게 아니라 얘 초모가 초모가 이래가지고 이름이 초모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정현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특히나 거기다 서도 소리는 정말 누가 알고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도 많이 저가 힘든 종목이지만 그때는 정말 더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서 그 김정현 선생님하고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선생님 때문에 그냥 계속 했던 거지. 내가 선생님이 안 계시면 내가 그걸 이렇게 막 계속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돌아가시면은 이제 편찮으실 때예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너는 뼈대는 다 세웠다. 너는 너 소리는 내 소리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소리를 배운 게 아니라 저는 음악 학교를 나갔잖아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제가 전수조교였으니까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매력을 알고 느낌을 알고 이런 이제 소리 맛을 좀 이렇게 좀 느껴지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보고도 그거 하면서 민속경연대회를 나가보고 또 민속경연대회 나가서 1등 하면은 또 문화재 종목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민속경연대회 나가는 거를 막 해가지고 맡아서 이거 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았죠, 시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 경기도는 또 경기도 대회에 가서 1등을 해야 전국대회를 나갈 수가 있었어요. 경기도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전국대회는 농악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농악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1등은 못하고 2등 해서 2등. 2등 해가지고 공주 딸이, 공주에서 했는데 전국대회를. 그냥 그 공주 딸이 올라오면서 얼마나 울고 올라왔는지. 근데 그렇게 하고 그래도 2등을 했어도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재니까 그걸 만들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가짐이 처음엔 정말 불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민요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뭔가를 좀 주려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 마음은 저기예요. 여전해요. 그냥 나한테 뭔가를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는 내 소리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제.

있으면은 뭐 어딜 무슨 뭐 무슨 문화재가. 근데 참 저는 제가 뭐 막 문화재가 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뭐 소득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문화재까지 됐으니까 뭔가 조금씩 도움이 되게 서로 간에 서도수리를 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나 저야 이제 뭐 문화재 됐는데 뭐 더 뭐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라고 이런 거 그거 다 부질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한테 좀 도움이 돼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서도수리 발전을 위해서 서도수리 문화재니까 이제 그 일밖에 없는

0: 오늘은 국악장단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국거리 장단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1: 네.
2: 아름이, 너 혹시 박치야? 이게 안 돼?
3: 아니거든.
0: 자,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아름아, 선생님 손 보면서 같이 쳐볼까요?
3: 네.
2: 우당탕 우당탕.
3: 그만해라.
2: 방학 끝날 때까지 우당탕 우당탕. 아름아. 아, 내가 좀 심했나?
3: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셨나? 선생님께 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박치라고 놀리는 현우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나 혼자라도 국거리, 자진몰이 장단을 연습하는 수밖에. 아, 모르겠어. 선생님도 언제 오시는 거야? 나 어떡해.
4: 아름아, 내가 도와줄까?
3: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4: 여기야, 여기. 안녕, 난 장구요정 콩딱이야.
3: 와, 인형이 날아와서 말을 하다니.
4: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아름이가 국악을 사랑하는 만큼 도움이

0: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 본 모습을 보이지.
1: 그런 거야?
0: 오늘은 내가 일일 선생님이 돼서 알려줄게. 무릎에 손을 얹고 내가 알려준 대로 장단을 맞춰봐.
1: 응? 덩기덕 쿵다라라라 쿵기덕 쿵다라라라.
0: 잘했어 아르마.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1: 응. 덩기덕 쿵다라라라 쿵기덕 쿵다라라라.
0: 잘했어 아르마. 벌써 국거리 기본 장단을 다 익혔어.
1: 진짜? 아, 이렇게 쉬운데 아깐 왜 못했지?
0: 내친 김에 자진몰이 장단도 익혀볼까?
1: 좋아! 뭐래? 다시 쿵따가! 다시 한 번만!
0: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귀에 익혀봐! 자!
1: 덩덕 쿵덕 쿵덕 쿵덕.
0: 억지로 빠르게 칠 필요 없어! 내 속도대로 따라해봐!
1: 덩덕쿵덕 쿵덕쿵덕.
0: 우와! 순식간에 자지머리 기본 장단까지 익히다니! 대단한걸!
1: 그런가?
0: 내가 부르는 노래에 장단을 맞춰볼래?
1: 응?
2: 국거리 장단은 덩기덕쿵덕.
3: 어? 아름이도 쿵따기를 만났구나. 쿵덕.

0: 아르마, 대단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1: 네, 좀.
0: 아르마.
1: 네?
0: 나랑 어린이 국악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1: 네?
0: 어디 쿵짝이 수제작끼리 멋지게 연주해볼까?
1: 네?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관악구문의 금상을 차지한
4: 장원을 차지했다고
3: 공학 대상을 받은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3: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로 인해 하체에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야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에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닥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허리를 교차시켜 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아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0: 3번에서 5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1: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2: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 올려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매력적인 음색의 퉁소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퉁소가 요즘은 그렇게 흔하게 연주되지는 않는 악기인데요. 김동근 씨가 산조를 만들고 연주해서 동시대 악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우리 전통 음악을 재탄생하고 있는 그런 팀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 소리 바라지입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는 전통 음악, 전통 악기를 고집해서 그러면서도 이 시대와 통하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 바라지의 무대 만나보시죠.

최고.

총기 다 들어 하나를 내밀고 열을 캐쳐 우등생 점지하고 창학생 점지하되 너무 공부 말을 쉬고

치고

삼겹살, 관제 구설살, 망신살, 모함살, 망 그건 두건 막말 비방용 조롱 모욕 명예훼손 인터넷 악플살 이태빈 38선 4, 5종 5, 6도 조기 퇴직 청년 실업살 연애 결혼 출산 동의

양쌀 전세금 폭등사 증가 소원쌀 명품 환장쌀 안전 불감쌀 심지어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접촉 사고 주돌 사고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쌀 타이어 펑크 쌀까지 일찍 쌀 휘몰아 가운데 소멸하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사는 택이라고 백사는 여의하고 마음과 뜻 잡순대로 소원

0: 우리 모두의 복을 빌어주는 음악 별신 축원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 강민수 김유리 조성재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이 우리 소리 바라지 멤버가 전부 7명인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우리 소리 바라지 멤버는요.
0: 네.
2: 가장 먼저 여기 강민수 씨 소리와 타악을 맡고 있는 강민수 씨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컬로서는 우리 김유리 씨. 그 다음에 저는 아쟁과 바라지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재입니다. 네. 그리고 대금에는 정광윤 씨. 여러 가지 타악도 하고 소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리와 태평소의 최광일 씨. 그 다음에 또 소리 탁 다재다능한 친구 우리 이준영 씨.
0: 네. 네.
2: 그리고 가야금의 최은혜 씨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한 명 혹시 빠뜨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다 기억하시네요.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사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예술인들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7명이 팀으로 활동하게 된 데는 한승석 교수님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3: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중대 교수님으로 계신 한승석 네. 선생님 저희 지금 바라지 예술감독으로 계시고요.
0: 네네.
3: 네. 그리고 그분 고향도 진도고 오. 저희가 처음에 이 멤버 전에 그냥 우리가 진도에 가서 공연을 다니는 멤버가 있었어요.
0: 네네네.
3: 그게 팀이 짜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네. 이렇게 음악을 하고 다니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음악을 만들어서 팀으로 활동을 한번 해보자. 진도 식구들끼리.
0: 네.
3: 그래서 팀의 구성을 맞췄죠.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바라지라는 그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지가 누구 뒷바라지 한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네, 그 저희는 음악으로서 그분들께 뒷바라지 하겠다. 좋은 영향력을 음악으로 느끼게 할 수 있게 전해드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삼고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힘도 좀 주고
3: 네.
0: 응원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까?
3: 음악으로 바라지를 해드린다는 뜻이죠.
4: 그리고 이제 바라지라는 뜻 자체가 이제 네. 무속에서는 앞에서 무녀가 소리를 할 때 뒤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노래로 같이 음악을 채워줘요. 이거를 바라지라고 네. 부르거든요.
0: 아 그래요?
4: 네, 그게 굉장히 특화된 아까 그 별신축원 들으셨을 때 뭐 아 네. 시자 오 네. 시자 이런 거를 하고 네. 이제 이 다음 들으실 대야오소라는 곡에서도 제가 노래를 할 때 뒤에서 막 무슨 노래를 이제 함께 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바라지라고 하죠.
0: 그렇군요. 그 바라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전통 악기만을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4: 네네. 많은 국악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네. 활동을 했고 그 서양음악과 어떤 장르를 콜라보. 불문하고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0: 맞아요.
4: 근데 네. 바라지의 첫 번째 저희가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오직 전통 악기 국악기 우리 악기로만 가지고 전통의 어법을 사용해서 창작을 한다 여기에 뜻을 두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는 가끔 하다가 한 개가 한 번씩 아우 이거 징한디 이게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도 이 음악을 전통 어법으로 할 때 저희가 가장 편안하고 뭐 다만 이제 어떻게 창작을 하냐 네. 가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그래서 방금 별신축원 뭐 들으셨을 때도 뭐 오토바이도 조심하고 회사 직장 다니신 분들 뭐 연봉도 많이 오르고 이런 가사들로 또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자, 그 바라지가 벌써 창단 10주년이 됐고 기념 공연도 하셨는데 특별한 게스트가 출연하셨다고.
2: 특별한 게스트에 송가인 씨가 출연해 주셔가지고
0: 네네. 네,
2: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0: 영광이라고요? 아 친남매끼리 그런 말 씁니까?
2: 아 공식적으로 예.
0: 예. 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요 그러면?
2: 아세요? 예. 좀 도와줘라.
0: 예. 지나간 10년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는 혹시 어떠한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2: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요.
0: 네네.
2: 늘 어렵습니다.
0: 네.
2: 그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네. 지금의 음악을 20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어떤 음악이 되어 있을지 또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때 그 시대의 음악을 지금 시대에 맞게 또 만들어낼지 그 오로지 전통 음악만 가지고 이게 정말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 좀
0: 그 아예 사명 삼아서 전통 음악 전통 악기만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2: 그럼요, 예.
0: 네, 계속 힘이 되는 바라지를 할 수 있는.
2: 앞으로 10년 뒤에 바라지가 20주년이 됐을 때 그때 그 시대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게 정말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공부를 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그럴 수 있죠. 아유, 저도 그러한 날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음 곡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엔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4: 네, 이제 되아오소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 곡은 저희 1집이나 2집에 아직 실리지 않은 또 다른 신곡이에요. 망자의 환생을 기원하는 해남식 김구 중에 그 오국굿이라고 있어요. 망자의 환생을 기원하는 그 곡에서도 되아오소 되아오소 하거든요. 네, 여기서
0: 그,
4: 모티브를
0: 무슨 뜻인가요?
4: 망자의 환생을 기원한다잖아요. 아, 당신이 죽으면 다음번에 이것이 되어오소. 좋은 것이 되어가지고 아, 돌아오소.
0: 아, 그 뜻이군요.
4: 그
0: 아.
4: 뜻인데 이제 저희가 부르는 네네. 되아오소는 네. 인간에게 바라는 네. 산처럼 아름답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늘 살아가소 되어가소. 이런 의미를 갖는 가사말이 되었고요.
0: 네네.
4: 그래서 여러분께 따뜻한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노래를 부르는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되겠다. 당신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이 점점 길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리 바라지의 되야오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소사 그대 내게 오실 적에 무엇되야 오시랴오. 피바람 눈설이 칠제 바람벽 처마되야 오소사. 유월염 전 더운 날에 남실남실 불어오는 산들 바람 되야오소. 동지 섣달 추운 밤에 빨간 화롯불이 되야오소사. 억수 장마 퍼부을째 우산 되야오소사. 미웁고 시세운 마음 버리시고 품너른 아량으로 오소사. 보름달 환한 미소

황해도 봉산은 봉산 탈춤의 본고장이고요. 매년 단오날이 되면 봉산에서는 대규모의 탈춤 공연이 열리곤 했다고 합니다. 흥겨운 춤과 음악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이 탈놀인데요.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대표적인 탈놀이기도 하죠. 이번엔 고향인 봉산에서부터 이 봉산 탈춤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분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0: 탈춤의 흥과 멋이 담긴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김혜선 명인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선생님 그 앞무대에서 제4과장 노장춤을 보여주셨는데 이 노장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노장춤은 그 노장이 소무에게 이제 그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 파괴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소모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춥니다.
0: 춤을 추면서?
1: 예, 춤을 추면서 둘이 이제 어울려가지고 이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눈이 유혹을 하는 거죠. 네.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와 춤으로 이제 결국은 끝을 맺는 거죠.
0: 그 예. 스님이었던 사람이 파괴를 당해서
1: 파괴를
0: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생을 택하는 거군요.
1: 네, 그렇게 된 거예요.
0: 어떻게 보면 좀 슬프게도 볼 수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슬프죠.
0: 네. 네. 선생님 그 고향이 사리원이시라고.
1: 네, 사리원이에요.
0: 그 봉산탈춤 그쪽이신 거잖아요.
1: 네, 사리원에 그 경암산이라고 있어요.
0: 네네네.
1: 그 경암산에서 이 봉산탈춤을 1년에 한 번씩 단오날에 공연을 했어요.
0: 아, 네.
1: 네, 단오면은 저녁에 시작을 하면은
0: 네네.
1: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 봉산탈춤을 춰요.
0: 오.
1: 네. 그렇게 하고 아침에 그 봉산탈춤이 끝나면은 그날 춘 그 탈을 전부 장작불에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나쁜 귀신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봉산탈춤이 그 사리원에서 유명했죠.
0: 아,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봉산탈춤 엄청 많이 보셨겠네요.
1: 보는 게 아니라 5살 발뛸 때부터 아버님이 그 봉산탈춤을 거기서
0: 네, 네, 네.
1: 그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제 그 탈춤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제 봉산탈춤의 그 원숭이 역이 있어요.
0: 네, 네, 네.
1: 어린 원숭이를 네. 광주리에다가 이제 그 메고 나와서
0: 네.
1: 신발을 팔러 나왔는데 그 원숭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잘못 메고 나와가지고
0: 네.
1: 아버지가 그때 그 원숭이 메고 나오는 신장사라고 그 역을 했었어요.
0: 그럼 선생님께서 그 어린 원숭이 역을 하신 거예요?
1: 네, 원숭이 역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0: 아.
1: 네, 그럼 그때가 5살이었어요.
0: 와, 선생님의 네. 그 예술의 역사가 시작이 원숭이였네요.
1: 네, 네 그 역사가 원숭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9살까지
0: 네.
1: 하고 9살에 이제 남한에 이제 아버지가 남한에 오셔가지고 이 봉산탈춤을 전국 민속 경연대회라고
0: 네네.
1: 그

0: 1회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네. 1회. 그때 아버님이 그 경연대에 나가시기 위해서 이북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 봉산탈춤을 그때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1: 해방 이후에 서울에서 봉산탈춤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건데 결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어릴 때 계속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공연했고 물론 이북에서도 그랬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참 60년대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고 국가에서 뭐 보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이 당신이 좋으니까 좋으셔가지고 그럼 이북 사람들도 당신들이 좋아서 와서 아버지한테 전부 춤을 배웠죠.
1: 네.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가 네. 되셨고 네. 이제는 선생님께서 계승해서 네.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봉산탈춤의 매력이 뭘까요?
0: 아, 봉산탈춤 매력이 많죠. 네, 봉산탈춤만 매력이라는 건 우선 그 탈, 네. 탈 자체부터가 참 그 매력이 있어요.
1: 탈 모양?
0: 네, 네. 모양, 모양새가 다 틀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다 그 춤, 그 한 의상을 입고 한삼을 치면서 그 춤을 추는 그 춤가락이 정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봉산탈춤을 한다고 해서 우리 봉산탈춤 칭찬이 아니라 예. 정말 매력 있는 것이 봉산탈춤 탈우가 탈춤이에요. 그리고 그 악기, 네. 악사들이 부는 그 악기, 네. 음악 정말 어깨가 절로 춤이 나가고 흥이 나는 것이 봉산탈춤 음악이고요.
1: 네. 어, 이렇게 신이 나고 흥이 나는 무대인데 좀 하루빨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전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0: 그럼요.
1: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그럼요. 그게 너무 아쉽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옛날과 같이 또 화려하게 공연을 좀 다니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1: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요. 네. 네.
1: 혹시 봉산탈춤 이렇게 추시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0: 그 제가 소원이 있어요. 네. 다시 사리원에
1: 황해도에
0: 그 황해도 사리원 경암산 앞에 그 어릴 때 거기서 그 놀면서 자라면서 거기서 춤을 췄기 때문에 네. 다시 그 사리원 경암산 앞에 가서 한번 봉산탈춤 공연하고 싶은 게 그게 제일 소원이고요. 네. 또 경암산 앞에 가서 이 봉산탈춤이 남한에 가서 이렇게 훌륭하게 돼가지고 이 사리원이 와서 공연한다는 꿈도 제가 가끔 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이북에 가서 공연 한번 해보고 그 오늘 한번 풀고 싶어요. 네.
1: 그 소망이
0: 네 소망이 네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봉산탈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음 무대는 혹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0: 그 노장춤 추고 나면은 네. 그 신장사라는 그 원숭이 제가 그 광주리에 들어갔던 네네. 그 원숭이 춤이 나와요.
1: 네네.
0: 네, 그러면 그 원숭이 메고 나와서 그 이제 노장하고 소모하고 이제 춤을 추면서 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노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맞아 매를 맞고 쫓겨나는 거죠.
1: 네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취바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취바리는 탈이 그냥 굉장히 길어요. 크고 네. 그 술을 잔뜩 먹고 얼굴이 뻐개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제 그 버드나무
1: 네.
0: 그 버드나무를 해놓고 얼굴을 가리고 비틀거리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1: 술 취한 사람입니까?
0: 아, 그럼요. 술이 취해가지고 건들거리면서 얼굴을 딱 그
1: 버드나무로
0: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소음을 또 이제 유혹을 하려고 하면서 노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취발이한테 맞고 노장이 쫓겨나는 거죠.
1: 삼각관계네요.
0: 네,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1: 그러면 춤 동작도 좀 뭔가 술 취한 사람 같은 동작이겠네요.
0: 춤 취발이 좀 멋있죠.
1: 아 그래요?
0: 그 버드나무 들고서 추는 네. 그 춤 기가 막힙니다.
1: 그래요?
0: 진짜.
1: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봉산탈춤 제4과장 중 3경 취바리춤 함께 만나보시죠. 감돌아들

이게 무엇이냐? 나란 인간은 평소에 매란 것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무엇이 와서 나를 떡 하고 때리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마. 오, 알겠다. 내가 칠포장삼에 송락을 눌렀었으니 저기 저 뒷절 중이로구나. 뜨유. 아, 중이면 절간에서 불도나 심쓸 것이지. 중의 행세로 속가에 내려와 저런 예쁜 아씨를 다리고 노니 니놈의 행세가 잘 안 됐다. 그러나 저러나 너 나하고 내기를 한번 해보자. 네가 젊어 소시적에 땜질을 잘했다고 하니 너는 풍구가 되고 나는 풀떼기가 돼가지고 네가 못 견디면 저것을 날 주고 내가 못 견디면 난 가진 것이라곤 거저히 엉덩이 밖에는 없다. 그러면 소출 뗄까 가마를 뗄까

야야야 이거 야단 났구나. 아야야 그래 이번엔 너하고 나하고 대물을 해서 네가 못 견디면 그렇게 하고 내가 못 견뎌도 그렇게 하자. 백수 한산의 신부 올라.

야, 이거 못 견디겠구나. 이거 야단 났다. 옳다. 도깨비라 놓은 방망이로 휜다더니 내 이번엔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후군이 만찬 천불경.

야 이전아, 네 생각이 어떠하냐? 너는 저 뒷절 중만 좋아하고 사저금리 같은 이 취발이는 싫으냐? 헤헤이, 아 저 중한테서는 노린내가 나지만은 이 천하한량 취발에게서는 향내만 물씬 물씬 나느니라. 취발이와 한번 놀아보는데. 놀아보세, 놀아보세, 취발이와 놀아보세.

따는구나. 그러나 저러나 너네 말 한번 들어보거라. 옛부터 금전이면 사 귀신이라 돈이면 귀신의 마음도 산다고 했으니 내 돈으로 네 마음을 한번 사보리라. 아, 나 돈 받아라 돈. 아, 이거 쇠줄비 받는 것을 보니 문고리 쇠주고 엿장수 부르겠구나. 그러나 저러나 너 내 말 한번 들어보거라. 주사청루에 절대가인 촬영하여 청산동으로 세월을 보내더니만은 오늘날에 너를 보니 세상 인물이 아니로구나. 탐문군의 검은고로 원로성 다시 맺어 나오고 백세무량함이 어떠하냐. 그래 그건 다 농담이지만 내 너 같은 미색을 보고 줄여둔 돈을 다시 거두어 갚는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이번엔 진심으로 돈을 줄 터이니 안심하고 받아가거라. 아나 돈 받아라 돈.

먹는다 잘 먹어. 그저 먹을 수만 있으면 내 몸뚱아리까지 다 먹어라. 낙경동천이화.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이음입니다. 현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음은 음악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 또 음악가와 관객, 우리 음악과 다양한 음악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들려드릴 곡은 너울인데 너울은 바다의 아주 거칠고 큰 파도를 뜻하죠. 특히 이 큰 파도의 모습을 장단의 구분으로 표현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음악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세탁기 줄을 연결할 때 줄을 잇는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와 현재, 연주자와 관계, 그리고 가야금 거문고로 연주하는 전통곡과 모든 장르의 음악들을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리듬을 사용해 대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반복되는 선율을 통해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미디와 랩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음악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이지 않은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음스러운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0: 앞으로도 저희 이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전국에서 뜬간을 엉거는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아,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요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1: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0: 아니, 그거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업고 있어.
1: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0: 아이고, 참. 야, 바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2: 아, 좋다.
3: 경남 밀양. 산이 좋아 산으로 귀농한 5년차 농부 진길 씨. 요즘 한창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0: 힘드시죠?
4: 네.
0: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3: 올해는 체험농장도 시작했습니다.

0: 공기 좋은 산속에서 나만의 농장을 갖고 가고 있는 진기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밀양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에 있는 농장. 진기 씨는 이곳에서 산마늘과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야, 죽이 따자.
2: 어디 닦아요?
1: 이쪽에 여섯 대. 한 따가지고 올라가자고. 이것이 많이 컸다, 이것도.
0: 지난 3월부터 산마늘을 수확 중입니다.
1: 아, 이게 명이나물이죠, 이게. 울릉도송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상품성 있는 산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선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해서 귀농 첫해 파종한 것이 작년에 첫 수확을 하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1: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줄은 우리 집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0: 신랑이 이거 키우니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참 좋네요.
1: 에이, 신랑을 다 잘 만나서 그래요. 아이, 그 두 개를 또 왜 또 싹둑 잘라? 어?
0: 뭐 짜지?
1: 제발 좀 두 장씩 한꺼번에 다 따지 말고 한 장은 남겨둬야 맹인나물이 좀 살고 있지. 뿌리, 자기 뿌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어?
0: 아이고, 미안합니다.
1: 똑바로 해, 똑바로.
0: 아이고, 미안하대.
1: 미안하대, 반말하는 거야? 같이 늙어간다고?
0: 아니, 이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1: 아, 그래? 그럼 그렇지.
0: 아이고, 아까 다 잘랐다고 하도 야단쳐가지고 이제 세심히 봐야 되겠네. 두 개가 어떤 건지.
2: 산마늘은 잎을 모두 따면 광합성을 못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 잎을 하나씩 남겨놔야 합니다.
1: 아, 좋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만해.
2: 오늘은 오후에도 할 일이 많아 욕심내지 않고 주문받은 물량만 수확하고 마무리합니다.
1: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와. 먼저 간다.
2: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0: 혼자 걸어가야죠. 태우지도 안 태우니까. 저것도 타죠. 저거 위험해서. 근데 한번 탔는데 엉덩이를 얼마나 탔는지 엉덩이가 아파갖고 그 뒤로는 안 타요.
1: 그렇게 많이 지금 딸 건 없어. 집 건물이 돼가지고.
0: 건물이네.
1: 다음 하방에 한 번 열을 이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부터 한번 둘러보자고.
2: 증기 씨는 산마늘 밭에서 300m 정도 거리에 표고버섯도 키우고 있는데요. 노지 재배라 시설 재배와 달리 봄, 가을 두 번 수확이 가능한데 봄 수확은 거의 끝나갑니다.
1: 참나무에 종균을 넣어서 키우는 게 이 옛날 방식인데 향과 식감이 천지 차이 나죠. 이게 너무 몸에 좋고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2: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것이 규모가 커져 지금은 원목만 약 4,000본 정도 됩니다.
1: 자, 여기도 있어. 옆에 있고요. 그 옆에 위에.
2: 마늘 때는 하루에 50kg 정도 수확했는데요. 요즘은 수확이 거의 끝나가 10kg 정도 나온다네요.
3: 예쁘네요.
1: 아니, 저는 생산량이 좀 작고 하더라도 정말 질 좋고 몸에 좋고 그런 임산물을 좀 재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말 힘드네요.
2: 귀농 전 전화국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진길 씨는 명예퇴직 후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20년간 승승장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귀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2020년 귀농. 5년간 직접 산을 일궈 농사와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야산이 농장으로 바뀐 것을 신기해하며 들어오셨습니다.
1: 네, 이거 우리 체험장 표고가 우리 형은 산에서 산에서 바로 그 소나무 밑에 바로 피한 겁니다. 다른 거에 원목에 이건 앉아 여러 들어 있고 아주 좋죠.
4: 여기 1kg는?
1: 1kg 2만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4: 아, 이거 좋네.
1: 야, 이거 진짜 저 위에 산에 현 하우스에 키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4: 예.
1: 커피는 언제든지 공짜니까. 예? 지나가다 친구분들하고 와가지고 차 한잔하고 놀다가 이래 가셔도 돼.
4: 나는 이제 해달이면서요.
1: 그렇지. 예. 자, 다음 달 돼가지고 코 피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도 좋고. 예. 여섯 명이 나무리라.
4: 이 몰랐잖아.
1: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2: 손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수확한 산마늘 포장을 시작하는데요. 산마늘은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에 200g과 1kg 단위로 나눠서 포장해 판매합니다.
1: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딱 나오는 시기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이때만 요 생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2: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에 첫 납품을 하는 날이라 물건을 포장해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이곳은 밀양에 새로 생긴 테마파크입니다.
1: 아, 예, 회장님.
5: 다시 오시네.
1: 예, 여기까지 왔지. 바꿀 것 좀 바꾸고.
2: 테마파크 안에 입점한 로컬 푸드에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5: 다섯 개로만 출시다.
1: 네, 그러니까. 그래.
2: 물건이 잘 보이게 진열에도 신경을 씁니다.
1: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예, 주중이 돼 갖고. 뭐
5: 주중이야. 어제 이제 첫 주말이었는데. 예, 예. 날씨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예.
1: 계속 손님 늘겠죠. 뭐.
5: 예, 예. 홍보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예. 점점 더 많이 늘어.
1: 그러니까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5: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2: 로컬 푸드 납품은 처음이라 잘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1: 뭐 좀 빨리 와, 나 빨리. 일단 잠깐 그런 것들 옮기 심을까? 화분 조금 더 큰 거 가지고지. 그래 옮기 심어야 뿌리가 활착이 좋지.
6: 그거 하면 되겠어요.
1: 그거 하면 되겠네. 자 하나 빼줘. 이런 것들.
0: 뿌리가 저 뿌리 많이 났죠?
1: 뿌리 많이 돌았어?
0: 뿌리가 많이 나왔어.
2: 체험 농장을 꾸밀 생각으로 작년 가을에 삽목해놓은 수국을 오늘 산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1: 자, 이거 이제 저쪽에 좀 갖다 놔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하면서 돌봐드릴게요.
2: 체험객들이 긴 시간 꽃을 볼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잘 왔다. 여기 마사 없는데 조금만 여우면 조금만 좀 손으로 담아, 그 정도만 좀 담아줘.
2: 오늘 심을 모종 개수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막내 아들이 때맞춰 왔습니다.
1: 됐어, 됐어.
0: 덮지 말고 꽃이 다 보인다.
4: 믿습니다.
0: 턱 다 붙지 말고 상냥아.
1: 좀 단디해라. 엄마 또 잔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야, 사람아.
4: 엄마가 뼈서 아프세요.
0: 그래 꽃은 정성으로 심어야지. 정성으로.
1: 우리 잔소리꾼이 또 시작이다. 아이고 이거.
4: 엄마가 왜 일하고 있네.
0: 엄마는 감독.
1: 내가 말하는 거네. 잔소리로. 감독. 잔소리로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0: 아들이 다 이거 삽목 다 해놓은 거예요.
4: 제가 먼저 말을 던지고 시리는 아버지가 하고.
1: 예, 늙은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고 자기는 입만 가지고 해요.
4: 진짜야 되지?
1: 아니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좀 많이 자란 것들을 저 노지에다 좀 저 체험장 옆에 좀 갖다 옮겨 심자고 지금부터 심기 시작해야 되니까 일을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빼야 돼요, 지금.
4: 제가 평생 하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시작하기가 살짝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2: 상영 씨도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 틈틈이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0: 조심해.

0: 수급은 병원에도 못 가. 아파?
1: 야, 사들
0: 조심해야지. 야, 이 돈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1: 뭔 이제 와서 아들 걱정이세요.
0: 수급은 병원에도 못 가잖아.
2: 이제 막 일을 배우는 단계라 상현 씨 아직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3: 여보, 나이 든 엄마한테 이걸 싣고 가라 해야 되겠니?
1: 엄마, 이것도 팔 아프다. 이것도 10년 된 노하우가 있어요. 걸 수 있는 건데.
0: 한번 해볼게. 엄마, 무거워서 못 들겠다.
4: 10년 된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넘어지셨어요?
1: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거 뒤처리 어떻게 하는데?
0: 아, 어떻게 하지?
1: 오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니까.
0: 그러면 마음대로 못 뛰게 안 되네? 어쩌지?
1: 너 엄마가 한 거니?
0: 네, 내가 했다 소리 하지 마. 엄마 다친 거는 생각 안 하고.
1: 수공은 병원을 못 가잖아.
0: 아,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어, 엄마가. 아프, 엄마? 어쩌지? 아빠 처중이 다른 건데.
1: 엄마 지금 하나 밟고 있거든?
0: 어디? 어쩌지? 어머, 어쩌지? 엄마 몰랐다. 아우, 아깝구나.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거.
1: 엄마가 한 거다.
0: 응?
1: 엄마가 한 거라고.
0: 근데 엄마?
1: 이제 다 된 거 같은데.
0: 아빠한테 비밀이대.
1: 엄마, 이 처참한 모고를 보고 어떻게 비밀을 할 수가 있겠니?
0: 아빠 뭘 하겠다, 어쩌지? 둥둥이 아프다. 그냥 와.
1: 응?
0: 둥둥이 아파.
2: 아우. 아무래도 아버지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0: 안녕! 아들! 아, 어서 와.
5: 할머니, 안녕하세요.
6: 저거 뭐야?
7: 차가 안 한다.
5: 안 와?
7: 뭐, 이렇게 일꾼인 줄 알고 있으면 인생이라고 잘못 벗어주고 있는 그대로.
0: 뭉근아, 뭉근아, 팔 아파. 좀 들고 가자.
7: 아이고. 일로?
0: 일로 가고, 상현이는 절로 가고, 가까운 길로.
7: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0: 그 체험장 앞으로.
8: 야, 수국들이 왜 이래?
1: 엄마가 또 엄마가.
8: 어? 그 조금 거 드실 건데 그렇게 다 엎어가지고, 아이고 참나.
0: 허리 아파 죽겠다 지금 이거 너무.
8: 아니, 그 무겁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몇 명이 들고 오면서 그걸 엎고 있어.
0: 바퀴가 하나 났어, 말을 안 듣네.
8: 아이고 참, 야, 바른다 시원한 거. 하여튼
0: 어쩌지?
7: 맞네, 시원하네.
0: 예?
7: 아, 이거 와, 이거.
0: 비는 게 없다 내가.
8: 아이고.
0: 허리 아프니까 비는 게 없네. 무거나.
7: 많이 났네.
0: 무거나 이럴 때는 장갑이 있어야 돼.
7: 아유.
0: 갈게. 이제 나는 간다.
8: 어딜 간다 말이고. 물도 주고 해야지.
0: 야, 나 허리 아프고 궁둥이 아파서 나 이거 못
8: 하네. 아, 알았어.
7: 이 그대로 씻나요?
8: 어. 지금 봄이잖아. 이제 따뜻해지니까.
7: 전부적인 없었다니까.
8: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가 다르게.
7: 많이 나쁜네.
8: 네. 22년 키운 아들입니다. 22년 키운 아들. 에? 지금 문건이가 올해 나이가 몇이고?
7: 16살 때 알았으니까.
8: 16살 때부터 이제 저하고 부모 자식 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2: 증기씨뿐 아니라 아이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8: 저 밑에 목수국 중간에 너무 비좁으니까 그거를 저 중간쯤에다 예쁘게 좀 씌워봐라고 둘이서.
7: 주세요.
8: 뿌리 안쪽에 조심하세요.
7: 예. 너무 좀 됐나? 아, 들어왔다 자.
8: 자, 그래, 살 찍기 봐.
7: 우와, 물 닦아줘.
8: 자, 옆에 더.
2: 어휴, 뿌리가 깊게 내려 장정 둘이 함께 했는데도 힘들게 뽑았습니다.
8: 아, 갈망을 그 삽질하는 거 잊지 마라.
7: 돌이 말고 안 빠진다. 아버지 밑에 돌 있는데.
8: 이거 봐라, 내가 할게. 아, 그래. 내가 하나 삽질이 그대 못해가지고.
7: 안 들어가잖아요.
8: 어. 내가 아는 거 틀리잖아.
7: 어, 안 들어가잖아요. 비슷하죠?
2: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파십니다.
7: 잘 파보셨죠?
8: 왜냐면 너 파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지.
7: 아니 파지라고 자꾸 그러면 뭐 이 똑같구만은.
8: 야 60 넘은 아빠가 이 정도 파면 잘 파지 인마.
7: 위치나 위치 한번 봐보시죠.
8: 어 나와봐. 멀리 똑같고.
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8: 이 됐어.
2: 든든한 아들 둘이 함께 도와주니 일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고된 일도 아들과 함께면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바비큐입니다. 공기 좋은 산에 농장이 있으니 이렇게 고기만 구우면 캠핑이 안 부럽습니다. 먼저 그릴에서 초벌을 해 불향을 입혀준 후 팬에 올려 2차로 다시 익힙니다. 그래야 고기가 타지 않고 빨리 익는다고 하네요.
7: 물고기 먹자. 버섯이랑. 버섯이랑. 버섯 먹어볼래?
8: 와.
2: 직접 키운 표고버섯을 올려 같이 구우면 오 정말 별미입니다.
7: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자,
8: 아, 잠깐 한 잔씩 가보자.

0: 가물가물 하는데.
1: 그러니까, 오래돼서.
0: 그렇지.
1: 부끄럽다. 뭘, 그, 20몇 년 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면 기억도 안 나고만은.
0: 한때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 그지?

0: 자, 봅시다. 자.
1: 아이고, 고맙다.
0: 내일도 건강해. 아.
2: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0: 달달 아침 진길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1: 물도 떨어졌네. 우리 어린이들 왔을 때 관찰도 하고 또 유정란도 생산하면 저희들 체험장에 선생님들한테 쓸 때 그 유정란 계란으로도 빼고 하기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 게살을 주러 가야겠다. 밥 먹자.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그렇지. 앉아. 망고. 앉아. 그래. 응? 야. 깊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한없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농장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키우고 있죠. 잘 지켜야 돼. 그래. 맛있게 먹어.
0: 일이 있어서 서둘러 농장으로 향합니다.
2: 안녕, 안녕.
1: 어서 오십시오.
3: 아이고, 아우라까지.
1: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운동을 그만큼 안 하셨던 걸 증명하는 겁니다.
2: 있었잖아. 운동 많이 했다.
3: 그렇죠. 나는 안 하는 사람.
1: 자, 조심해서 들어오십시오.
0: 오늘은 아내의 지인들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1: 자, 채취하는 방법은 이 맹이가 5년생이 이상 되면 한 뿌리에서 잎이 2장 내지 3장이 나옵니다. 한 장만 제일 밑부분을 딱 꺾어서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한 장은 남겨두시고 꼭 한 장만 따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따봅시다. 네.
0: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열심입니다.
2: 네, 나중에 네.
3: 그래, 그래.
1: 힘드시죠?
2: 네.
1: 아유, 참 고생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아, 정말 잘 따시네요, 그래도.
0: 지인들과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2: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3: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내가 제일 잘나가.
2: 잔소리하지 말고 많이 따라와.
3: 내가 제일 잘나가. 오, 예.
0: 금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0: 슬슬이다. 아라니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 자, 밥 먹으러 갑시다.
2: 네. 갑시다.
3: 체험객들이 수확한 산나물은 장아찌를 담가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물 안 빼고 함께 싸웠어요.
3: 그래서 산마늘 장아찌 담그기도 체험 코스입니다.
4: 늦게 와서 있긴 해. 니는 오늘 하퍼 연주해. 우리는 아이고. 즐겁게, 오케이?
5: 됐어.
4: 까짓거 뭐 하지 뭐.
6: 봅시다.
4: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우리 미랑시 합창단 단원들이에요.
1: 아, 전부 다요?
0: 예예.
2: 잘했어.
3: 이제 본격적으로 산마늘 장아찌를 담기 시작.

0: 시작합니다.
1: 곧 세 가지밖에 안 남네.
2: 네 가지.
1: 식초까지네. 네.
2: 물하고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3: 따가지 물을
2: 돌을 요거 필요해가지고 신랑 맞아. 보고 가서 어디 가서 좀 가져오세요 하니까는 돌
1: 예쁘다야
2: 집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이걸 깨끗이 소독해가지고 여기 누르세요. 여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꼭 잠깁니다. 여기 뚜껑이 맞는가 보자. 이쪽 맞지?
0: 체험의 마지막 코스는 식사인데요. 농사지은 버섯과 나물들로 만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1: 맛있겠죠? 젓가락 맛이 있을 거야.
4: 농약이라고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그 불만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는.
2: 맛있어.
0: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2: 맛있다.
0: 세움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꽤 좋습니다.
2: 맛있게 드세요.
5: 네, 잘 먹을게요.
0: 그날 오후 아버지가 좀 특별한 걸 준비 중입니다.
6: 양 사방에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4: 네, 그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네.
6: 이렇게 가서
4: 수평으로.
6: 아니 수평이 아니고 수평을 할까요?
4: 그걸 수평을 해야지 위에.
0: 굵은 밧줄을 나무에 감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4: 숲 누리터를 조성 중인데 우선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그 그물이죠. 애들이 올라가서 눕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물을 그 해머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 자, 선생님, 예, 예. 자, 아니, 왼손을 놓고 이걸 당겨야 돼.
7: 아버지!
0: 아버지를 도우러 아들 문곤 씨도 합류했습니다.
7: 잡고 있죠.
6: 그물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거미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4: 뭐 알아서 아십시오 선생님. 내가 안 와. 내가 아직 보지도 않는데 뭐.
7: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6: 어떤 모양이 좋겠습니까?
4: 대단한 걸 못 봤다니까. 어떤 아니, 모양이 그러니까. 괜찮은지.
7: 봐야 뭘 이게 괜찮다 하죠.
4: 그러니까.
7: 뭐 없어요 이거 뭐 해놔.
4: 아니 아니에요 선생님. 봐봐 어떤 모양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래 해주면 되지.
7: 그게.
0: 문곤 씨가 아버지 곁에서 지원군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해보지만 아무래도 아버진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작업 시간만 무려 6시간이나 걸려 완성됐습니다.
4: 이게 거미줄이다 말이야. 내가 거미가 돼가지고 이래 다니는 거야 애들이.
5: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구라고?
7: 네, 들고 던져줄까?
5: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무섭다, 무섭다. 아니, 무서워.
8: 애기들 묻는 거예요?
5: 너무 위험하다. 탄성이 있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버님 너무 신경이 쓰시다. 은진아 매달려.
0: 그물 간격이 넓어 걱정했는데 매달려서도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5: 진짜 일어나?
7: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빠한테. 아까 아버지 안 아픈 적이 있겠다. 육수 아프다.
8: 그러니까 아프더라니까.
7: 아저씨 뽀뽀.
0: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려 문곤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덕분에 불편했던 진곤 씨 마음도

0: 스르르 녹았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이웃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1: 잘 지냈어요?
2: 아이고,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친누나고 매형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울산에서 화학 회사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쪽에 기농 기촌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3: 딱 이제는 한 7년, 한 2년을 준비하고.
4: 아, 저는 기촌을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퇴직하고 일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어요.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1: 아이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보죠. 바구니도 맡기네 앉아. 농사 지으면서 이 꽃관리하고 진짜
4: 이게 대단하다.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1: 농사 지으면서 이게
4: 꽃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봐봐, 이렇지? 응. 이러면 오른 게 뭐 있어? 이것도 이상하지? 나도 이제 뭐 오른 게 아니잖아. 젓갈을 해야 돼. 여기 엄청 일이 많아, 이 딸기는. 이렇게 해야 딸기가 커지고, 이래 보면 뭐 생긴 거는 무조건 다 따줘야 돼.
0: 온 김에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열매를 따버렸습니다.
5: 손님, 이거 따붓다.
4: 어떡해? 아유, 일당 다 나갔다. 이거 왜?
0: 아이고. 누나 화순 씨는 역시 손길이 능숙합니다. 서툴지만 해숙 씨도 부지런히 돕습니다.
5: 형님, 딸기 먹어도 돼요? 하나? 아, 하도 이뻐서 하나 따먹으려고.
0: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까요?
5: 벌써 당도가 높네? 잘해?
4: 근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야.
0: 역시 노력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갑시다. 말을 안 하는가?
0: 여성분들이 일하는 동안 남성 두 분은 슬쩍 하우스를 빠져나가시는데요.
1: 야, 아유, 앉아 있어. 아유, 수고합니다.
6: 맞아, 아빠. 예.
0: 아니, 근데 이렇게 두 분만 쉬셔도 되는 건가요?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1: 오세요. 그럼 뭐, 농사만 짓고 어디 뭐 어디 바람도 좀 쉬러 다니고 이라 있어.
3: 여기서 농사 짓는 게 힐링 아이가.
1: 아이고,
4: 자, 이제 좀 쉬자. 아니, 이 아저씨도 뭐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바로 커피만 마시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3: 이유가 명품을 만드는 거야. 아이고. 뭐 일만 해도 매달리가 뭐 좋은 거 넣는 줄 아나.
4: 명품 백을 한 개 사든지 차라리. 아, 그게 낫지. 얘는 아니야.
3: 기다려봐. 기다려봐. 명품 백이 뭔지 모르지만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4: 약속. 명품 백 약속했어요.
3: 자, 당연하지.
4: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 복사.
1: 아, 우리 정.
4: 아, 명품 백 조금만 기다려.
1: 정인도 여기 있다. 정인도 여기 있어.
5: 명품 백 나도 하나 사줘 그럼.
1: 아, 당신이 명품인데 뭘 또 명품으로 또 갖다 바르려고 하는데.
5: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1: 아,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됐어, 그냥.
4: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명품이 명품이지. 이 무슨 명품이야. 명품백이 명품이지. 명품백 사주세요. 명품백.
1: 아이고, 참나.
4: 아이고.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1: 맛있게 먹고 또 이래 또 어디가네. 자, 수고하세요.
0: 누나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고 갑니다. 그날 밤 아내 해숙 씨는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 표고버섯과 부추를 넣어 부침개를 부치고 있습니다.
1: 아, 내가 할게. 내가 끝나서.
5: 아이고, 기술자가 하나.

0: 내가 하는 게 더 맛있어요.
1: 그래요?
0: 맞지?
2: 예. 저는 잘 뽑아요, 저는.
0: 대답이 그런데.
1: 돈만 잘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2: 에?
1: 돈만 잘 하시는 거
2: 아니. 김치찌개, 된장국, 전.
0: 너 다 잘하는 거지, 뭐. 밥도 잘하고.
2: 전 종류는 잘해요. 잘 뽑아줘요.
3: 농사일로 아내가 힘든 것을 잘 알아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운 전까지 식탁에 올려놓으니 저녁 밥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0: 너 힘들게 일했는데.
2: 아휴. 많이 드세요.
0: 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구웠는데 한맛 한봐. 맛있을 거야. 자. 어때?
2: 맛있나?
0: 괜찮아?
2: 응.
0: 맛있는데?
2: 근데 이것도 콩나물도 같이 얹어.
0: 알았어, 알았어.
2: 맛있지?
0: 아, 벌써 장아찌 맛 다 들었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버섯들은 이렇게 장아찌로 담가 먹습니다.
2: 맛있네.
3: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0: 사위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2: 뭘 하세요. 살인 거 해주면 어떻게
0: 되는 거. 알았어.
4: 일단 다 보여요.
0: 어. 오케이.
2: 아유, 로즈.
0: 레오.
2: 로즈야. 에린아 안녕.
0: 에린아 안녕.
2: 가보.
4: 네.
2: 가보 오늘 뭐 했어 하루?
4: 아침에.
2: 아.
4: 저기 테니스 치러 갔어요.
0: 어 테니스?
4: 네, 네 테니스 지금 그 한국. 그 아저씨들이랑
2: 소라는 소라 몸 어때?
5: 나?
2: 나 공사하지
4: 공사는 끝났어요 아직도
0: 아니 끝이 없어 빨리 너가 끝이 없어 빨리 가보가 와서 도와줘야지
4: 아 예
0: 어 네가 와서 할 일이 꽉 찼어
4: 놀러 갈게요
0: 어 그래 빨리 와서 도와줘
2: 사이
4: 네.
2: 사랑해
4: 아,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도 이렇게 해, 말고. 이렇게. 이렇게.
0: 아이고.
2: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랑해.
0: 자, 바이바이.
2: 아.
0: 어, 잘 지내고.
2: 아,
0: 어, 잘 지내. 어. 바이바이.
2: 바이바이.
4: 감사드려요.

0: 아침부터 진규 씨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산악 자전거 모임 약속이 있습니다. 장갑과 헬멧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귀농을 한 후 바빠지면서 그동안 하던 취미들을 전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산악자전거입니다. 이번 모임은 진길 씨네 농장 근처의 산을 코스로 잡았습니다.
1: 어이, 다들 오랜만이다. 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2: 잘 지냈어요.
3: 고생했습니다.
1: 오늘부터 앉아 화끈하게 라이딩 한번 합시다.
3: 예, 고맙습니다. 예.
1: MTV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한 번씩 타는데 동절기에는 못 탔는데 오랜만에 이래 모여가지고 오늘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좀 봅시다.
0: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신나게 출발합니다.
1: 어서. 좋다.
0: 산악 자전거는 7년 전부터 꾸준히 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산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힐링이 됩니다.
1: 대다. 힘들다.
0: 야. 오랜만에 타서 좀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1: 야, 고생했어요.
4: 아이고.
3: 보약 한입 먹었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5: 아, 이게 보약이에요?
3: 예, 네, 아, 이게 보약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5: 힘들지 않으세요?
3: 이걸 즐겨야죠.
1: 아이고.
6: 자, 오늘 진짜 곱빼기 모시다.
1: 네.
3: 네.
0: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문곤 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회원들이 드실 참을 준비 중입니다. 싱싱한 상추를 듬뿍 넣고 매콤달콤한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
7: 맛있는가 봐.
8: 한번 약한데.
7: 조금 약해? 고추장 더 넣을까?
8: 아니다. 맞다. 맵다.
0: 커다란 냉면 그릇에 국수를 넉넉히 담아냅니다.
1: 초고버스 안에 비닐이 나오나?
8: 아,
7: 맛있겠다.
8: 맛있겠다.
0: 열심히 운동한 후에 먹는 식사라 그런지 오늘은 비빔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술술 넘어가는 국수 가락에 피곤함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와, 끝내줍니다. 맛있다.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코스로 띄웁시다. 저 안동까지 우리 라이딩 한번 합시다. 좋은 것도 좀 먹고.
3: 예,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0: 다음 약속을 잡으며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오후엔 누나 화수 씨의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까지 대식구가 농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걸까요?
9: 누님, 시어머님께서 오늘 95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기서 생일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1: 염색을 안 해서 그래서 염색을.
10: 그건 안 늙었대. 우리 사양
1: 내일 고생만 시켜. 신랑 고생을 시켜가지고.
10: 그건 안 늙었대. 우리 사양 양반 많이 늙었대. 내가 마들이 늙었는데.
0: 부산에서 일부러 농장 구경을 한다고 오신 터라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농사지은 표고버섯을 듬뿍 올려 돼지고기와 함께 구웠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드시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4: 딸기 한다고 욕하던 그거 좀 드셔요. 예.

0: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1: 기합하고 있어. 야. 자. 어우 최고.
2: 사돈 어르신의 95번째 생일 잔치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청년 한 사람이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1: 어, 우리 예비 청년 농부. 잘 왔어. 어, 예비 청년 농부 왔는데? 어, 큰 일꾼이 왔어.
3: 너무 잘생겨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4: 저는 지금 내년에 있을 청년 후계농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농장들을 한 번씩 다녀보면서 제가 할 거를 좀 미리 정해보고 있습니다.
2: 영호 씨는 얼마 전부터 진규 씨네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4: 근데 이거 따는 기준은 뭐예요?
1: 아, 표고는 제일 상품 가치가 좋은 게 우리 종이컵 있지, 종이컵. 네. 종이컵 안에 들어갈락 말락 할 정도 크기. 아. 그게 제일 예쁘고 가치가 있는 거야. 한번 따봐봐.
4: 딱
1: 그래, 그래.
4: 딱 요만하네.
1: 그렇지, 그렇지.
2: 표고버섯은 밑부분을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집니다. 올해는 초봄에 비가 많이 와서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지만 화학 비료를 일절 주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냈더니 맛은 일품입니다.
3: 버섯을 먹어보면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4: 오, 향이.
3: 향이 진짜 끝내주지. 이 향이 아침에 먹었잖아. 네. 점심 때까지 계속 이 향이 입에서 맴돌아. 이 향이 얼마나 향이 독한지.
1: 아, 향이 독하다는 거 표현이 안 맞지. 강하다고 해야지. 그게 맞지. 이 향은 독한 향이 아니야. 정말 강한 거야. 강한 거.
3: 아이고,
1: 또 때려. 이거 뭐 맨날 맞다가 살겠네, 이거.
3: 아이고. 명의 밭에 가갖고 뭐 두개 자른다고 잔소리. 표고버섯 또 일하는데 내가 도와주니까 또 잔소리.
1: 아이고.
3: 여자가 잔소리 많다더니만 남자가 그 잔소리 많네.
1: 야, 참 진짜 바른 말을 가르쳐주면 좀 알아들어야지. 뭘 자꾸 그래. 또 삐진다, 또 삐진다. 이리 와.
3: 자,
1: 알았어. 따따따 가자. 내려와.
2: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둘 다 뒤끝이 없어 또 금방 풀립니다. 남아있는 버섯이 얼마 없어서 아무래도 오늘 수확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날씨치고는 많이 나왔네.
4: 많이 나온 거요?
1: 네. 나왔지.
3: 많이 나왔지?
1: 이게 뭐 많이 나와. 많이 안 나왔어. 보통 그냥 큰 박스에 한 네 박스, 다섯 박스씩 따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3: 그래, 마지막 치고는 이게.
1: 아니야.
3: 산에서 일하니까는 덥던데. 내려갈 때는 옷 입고 내려가야지.
1: 내가 먼저 내려갈 테니까 조심해서 걸어와.
2: 아쉽지만 표고 수확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가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수확을 끝내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치 좋기로 유명한 천왕산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5: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밑에 쳐다보면 어지럽대. 밑에 보지 마. 저 위로만 쳐다봐.
2: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에 매달려 지내다 보니 부부가 함께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도 참 오랜만에 타는 것 같습니다.
1: 어우, 추워. 저 구름 봐봐, 구름. 구름이 막.
3: 구름을 안 깨.
1: 추워.

0: 밥만 먹고 나온 나들인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도 함께 걸으니 참 좋습니다.
1: 아, 다리 아프다.
2: 이걸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개불가 타고 와서 다리 아프다 하면 어떡해.
0: 15분 정도를 걸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좀 춥고 다리도 아프긴 하지만 경치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2: 오, 흔들리는 것 흔들려. 어? 바로에 많이 굴러가지. 백호 바위. 백호. 흰 호랑이가 누워있다는 바위 모양이.
0: 그런데 경치 구경하다 말고 거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나는 추워서 일로 왔어. 추워서.
2: 우산 줘.
1: 추워.
2: 우리가 지금 가꾸고 있는 산도 정말 밀양에서 어떤가는 아니 전국에서 어떤가는 그런 명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즐기고 또 신선한 임산물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1: 그래, 해보자.
2: 그래.
1: 화이팅 하시죠.
2: 화이팅. 맨발로 황토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충분히 느껴보고.
3: 열심히 넘어가세요.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낸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장.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그림은 일상의 구체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진한 감동, 새로운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색을 두껍게 해서 한 번에 쫙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더 칠해서 발라요. 굉장히 그 한 번에 칠했을 보다 깊이가 있어요.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예술가는 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란 말도 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가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의 기쁨을 맛보곤 하죠. 한국화 고유의 매력을 지키면서도 구도와 색감, 작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실험과 새로운 작업을 통해 한국화의 무한한 확장을 꿈꾸는 김선두 화백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아니, 그 가락동 작업실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작업실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작품 활동 어떠십니까? 새 작업실에서.
1: 네. 그 옛날에 작업실이 조금 좋았습니다. 일반 주택이었는데 그 옛날 주택을 좀 허물고 새로 지으니까 굉장히 그 이렇게 좀

0: 넓어져 가지고.
1: 네네네.
0: 저는 이제 그 옛날 작업실은 실감을 못 했는데 역시 그 공간이 또 이렇게
1: 지배하는 게 있죠.
0: 작품에나 또 내 어떤 거 작업에 그 영향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게 굉장히 넓어져서
1: 네네.
0: 아주 좀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1: 작업실에 큰 창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앉아서 사색도 즐기시고 네네. 스케치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예, 예. 그곳에서 바라본 세상 풍경은 어떻습니까? 예.
0: 작은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1: 아, 예, 예.
0: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 또 이제 생활하면서 옛날 작업실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 작업실이 보면 한 반은 공원이고
1: 네네.
0: 반은 이제 좀 길이 보이고 또 집이 보이고 하는 건데 아 공원만 다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막상 이제 그 창을 통해서 보니까 반은 이게 그 길거리가 보이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서로 대비되는 그런 것도 네. 느끼실 수 있고
0: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이제 뒷골목이니까 네네. 좀 한적합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도 지나가고 네. 또 거기 그 전신주 하나 큰 게 있어요. 어떤 흉물인데 저는 그걸 이제 좀 좋게 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야 저기에 큰 소나무가 있고
1: 아, 소나무가
0: 이 전신주는 네. 하나의 그 가지. 가지다. 그런데 네. 거기에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다 쉬어가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는 또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1: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주로 듭니까? 예.
0: 네. 근데 그 그림은 그냥 어디서 그냥 딱 그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 그 어떤 구체적 삶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가운데 이게 나오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요즘에 그 디카시라는 게 있는데
1: 네네네.
0: 그 이제 새로운 장르인데 그 디지털 카메라로 쓴 시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0: 가끔 거기 앉아있는 새라든지
1: 네네네.
0: 또 비 올 때 풍경이라든지 또 굉장히 그 또 많은 꽃들이 그 창을 통해서 보여요. 이제 계절이 지나가면서
1: 네네네.
0: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디카시 쓰는 게 또 하나의 또 좀
1: 그러니까
0: 취미
1: 예예예예. 하여튼 예술하시는 분들은 뭘 네. 해도 뭐든지 다 소재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 오늘 특별히 선생님께서 작품을 몇 작품 갖고 네네. 오셨어요. 어떤 작품입니까?
0: 예. 아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게 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제목은 이제 낮별인데요.
1: 낮별.
0: 네. 네. 근데 낮의 별은 사실은 존재하는데 보이지는 않죠. 이게 빛에 가려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강진 주작산 휴양림에 가서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우리 작업실에 창문처럼
1: 네네네.
0: 큰 창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우리 저는 이제 시골 살면서 또 군대 생활하면서 봤던 그런 별들과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쭉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깰 때쯤 돼서 저게 낮에 만약에 저런 황홀한 별 풍경이 아, 펼쳐지면 네, 어떤 느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사진이라 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림에서는 가능하니까
1: 아.
0: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래야지 이제 하면서 이제 곰곰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재밌는 어떤 그 그림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어떤 걸 좀 닮게 되었냐 그러면은 낮의 별이 그 본질이라고 그러면
1: 네.
0: 그 본질을 되게 가리고 있는 게 현상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네.
0: 예, 예.
1: 그래서 그 햇빛이 현상이 되겠네요.
0: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죠. 예, 그 본질은 잘 안 보이죠.
1: 잘 안 보이죠.
0: 예. 어떤 우리가 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는 욕망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게 사실은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그림은 여기서 보면은 저 개개비거든요. 그 수수가 있고
1: 오, 예.
0: 또 뒤에 별이 있고
1: 네. 예,
0: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가자봉다리가 있어요. 저기 일부러 저렇게 조금 네. 반짝반짝 빛

0: 빛나는 것 같다.
1: 그러니까
0: 우리 삶에서 대개 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좀 반짝반짝 빛나요.
1: 예.
0: 아주 달콤하고
1: 네,
0: 좀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 것 자극적이죠. 예, 그 눈이 쟤는 저 에아스 미니 에아스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삶의 이게 어떤 그런 본질을 못 보는 내 자신의 어떤 그 자상이기도 합니다. 예.
1: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화가신데요.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한국화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제 흔히들 되게 동양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언제부터 한국화라는 이름을 쓰신
0: 네.
1: 거예요?
0: 네. 처음에는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서화라고 그랬고
1: 서화.
0: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동양화라고 그랬죠. 왜냐 그런 거는 그 우리 전통 회화를 중국에서는 중국화, 국화 이렇게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화라고 그랬는데 여기 조선화라고 그러면
1: 아.
0: 이제 그 일제 그쪽에서는 이렇게 용납이 안 되니까 자기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동양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80년을 넘어는 데서 그 청강 김영기 선생이 그때 아마 제가 그분이 이제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우리 전통 회화를 한국화라고 하자. 그래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1: 이제 한국화의 특징, 이제 장지기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장지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0: 네네.
1: 그 장지기법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장지기법은 우리가 닭지 있죠. 그 닭나무 종인데 닭지, 한지, 장지. 이게 다 같은 종입니다. 심지어 창어지까지. 이게 이제 닭나무 풀프로 만든 종인데요. 장한 종이.
1: 장한 종이.
0: 좋은 종이. 예. 좋은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 그래서 장지군요.
0: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장지라고 쓰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장지 기법은 그 장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법이다.
1: 야.
0: 그런데 그 기법의 특징은 발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색을 여러 번 칠해서 집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1: 야, 그럼 처음에 칠했을 때랑 마지막에 칠했을 때랑 완전히 질감 자체가 틀려지는 거네요.
0: 그러니까 10개 칠하니까 굉장히 칵하죠, 느낌이. 그 느낌은 마치 우리 그 음식으로 비유하면 뭐 김치나 젓갈 같은 느낌이죠.
1: 묵은지 같은.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약간 진하게 해서 그러니까 스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 30분은 좀 얹히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1: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종이도 이제 두꺼워야죠.
0: 예.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대개 그 그림의 기법은 접착제를 가지고 나눠요. 유화나 수채화냐 뭐 이런 한국화냐 이런 기준은 그 피그먼트 알료를 뭘로 이렇게 붙이느냐 하거든요. 근데 장지기법은 종이에 있어요, 저게.
1: 자, 한국화는 서양화와 비교해 볼 때 이제 재료부터 다르잖아요.
0: 네.
1: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십니까?
0: 네네. 그 보통 이제 화선지 장지가 있고요, 종이에는. 그리고 붓이 조금 다르죠. 서양화는 이제 아무래도 그 색의 어떤 그런 면, 색면의 회화라고 그러면 동양화는 선의 회화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붓도 좀 길게 이렇게 그런 긴 붓을 쓰고 그렇다고 이제 채색 붓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느 분야나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는 거 그림은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대상력이죠. 그러니까 형태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선 긋는 거 돼야 되고 구도 잘 잡아야 되고 재료 잘 다려야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 현대화로 오면은 이제 되게 그 주제가 정서가 아니라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은
1: 깨달음. 그 말 맞습니다.
0: 그 주제에 따른 그 재료도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재료도 컨셉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화도 그 장점이 있잖아요. 제일 특징이 있고.
1: 어, 그럼요. 예예. 예.
0: 그래서 어, 그 주제가 그 한국화의 어떤 재료에 맞는 거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것들을.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재료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러나 기본은 저는 수묵이 항상 바탕이 돼요. 예. 그러니까 긴 호의 붓이 그 어떤 내 실험의 저 뿌리에 있는 거죠.
1: 있는 거죠.
0: 예, 예. 그래야 예. 어떤 실험을 해도
1: 다시 그 원점으로 예. 돌아올 수
0: 안정적으로
1: 있고
0: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죠. 예예. 예.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쓰고 있는데요.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화의 어떤 그런 재료는 물론이고 또 유화나 아크릴 또 뭐 좀 더 나가면 사진, 영상 사진, 이렇게 사진. 예, 주제에 맞게 네. 그렇게 조금 넓히고 있는 편입니다.
1: 네.

0: 제가 전공이 그 한국화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미감의 그 뿌리가 20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적으로 작업을 했지만 항상 그 20화, 특히 그 어떤 시대에 맞는 그 새로운 20화에 대한 어떤 모색 같은 거를 줄기차게 해왔거든요. 무교오체, 그러니까 먹에는 다섯 가지 색이 있다라는 그 화론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 먹으로 많은 실험을 했으니까 약간 역발상으로 먹 속에 있는 채색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수목화 작업을 해도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남이 보면은 채색화인데 그 색으로 한번 그 수목화라고 한번 우겨보자. 근데 수목은 저는 먹보다는 붓에 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그 미학적인 뿌리가. 예, 그래서 채색을 쓰지만 붓은 채색붓이 아니라 수목화를 그리는 그 선붓을 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미술은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도 하나가 아니라 뭐 많으면 두 개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현대미술은 그 컨셉이 그 재료에도 들어가 있고 기법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서양화 재료가 맞을 때도 있잖아요. 또 사진이 맞을 때도 있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유화에 맞는 어떤 컨셉이 있을 때는 유화를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하는 의미, 그내 어떤 그림의 양식이라든지 재료 기법의 바운더리라고 할까? 그걸 넓히는 표현의 어떤 그 무기를 더 이렇게 개발하는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유화를 이제 좀 해보고 있습니다.
1: 선생님 초기 작품을 보면 공사장 인부, 고개사 같은 이제 뭐랄까 변두리 삶을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때부터 풍경 아니면 자연으로 소재가 바뀌어요. 인물에서 남도 풍경이나 고향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아버님이 그 화가셨고, 원래
1: 화가셨어요.
0: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직업을 바꾸면서 많이 힘드셨는데, 그때 이제 서울로 이제 가시게 되죠, 어머님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떨어져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 작품했던 그 바탕에는, 그 제가 15살에 서울로 오거든요. 그 전까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고향 장흥에서였던 그런 굉장히 천진스러운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서울로 오면서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어떤 오는 그 혼란스러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또 많이 그 방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시에 막 실패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게.

0: 보냈어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많이 또 그 자존심의 어떤 그런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작품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두 번의 입시 실패를 통해서 어떤 그 뒷전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라든지 네네. 또 거기서 나오는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그 힘 같은 거.
1: 예.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예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예.
0: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네네. 우선 제가 이제 데뷔할 때가 작품 뭘로 할까 했을 때 그래도 제가 가장 그 실감나게 잘 그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뒷전의 삶에 끈질긴 생명력 같은데 조금 관심이 많았어요.
1: 그래서 이제 노동자나 고개사 사람들이죠.
0: 그 사람들이 뒷전에 살아온 사람이지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죠. 예,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생명력 같은 게 이제 감독으로 다가왔고 가장 흔한 평범한 어떤 그런 풍경들 그런 풍경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솔함이라든지 또 진정성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리는데 네. 그런데 평범한 걸 평범하게 그리면 그림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평범한 거를 조금 특별하게 그려보자라는 시점으로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거를 약간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게 동양화의 그 이동 시점이라는 거 오히려 이동 시점을 더 극대화시킨 여건 문법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크게 그리고
1: 가까이 있는 걸
0: 작게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구도가 이렇게 네. 좀 도치돼서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도는 풍경은 보통 이게 큰 데서 깊이를 지니는데 그건 오히려 불편해요. 딱 쓰니까 풍경이 네네네. 그런데 반대로 땅이 지니고 있는 어떤 생명력은 더 드러나죠 거기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 근데 저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시리즈를 만드시는 걸로 네네. 유명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남도, 그다음에 그리운 잡풀, 네네. 느린 풍경, 네네. 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낮별. 네. 각 연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혹시 네. 작품에 담긴 의미를 이제 나름대로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0: 제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제 자아상일 수가 있죠.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뭐 모든 그림은 뭐 화가의 자아상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 그림에 일관되게 오는 것들이 어떤 그 강한 생명력 같은 거에 끌려서 이제 쭉 작업한 게 소재는 다르지만 네네네. 쭉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전에 뒷골목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아주 평범한 풍경들, 그리고 이제 풀로 오면은 뭐 장미나 뭐 풋나나 이런 네. 난초나 이렇게 막 그 사람들 길러는 화초가 아니라 그냥 들판에 자기 혼자 싹 틔우고 또 꽃 피우고 하는 그런 그 뭐 잡초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거 들풀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리즈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현대적인 그런 게임 방식으로 하는 게 낮별, 뭐 또 마른 그 북어. 그 다음에 또 이제.
1: 마른 북어요?
0: 예. 그 다음에 철종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국악방송이니까. 그 음악을 소재란. 아. 그 철종만 부를 수라는
1: 뜻이. 철종만 부를 수?
0: 네.
1: 그 선생님의 연작을 보면요, 이제 주로 일상 생활에서 이제 소재를 이제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와 한국과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선생님의 그 작품을 시작하시고 맺는 그 일련의 과정이 참 궁금해요.
0: 제가 그 일랑 유정 선생님이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편지로
1: 우리 프로에도 나오셨어요.
0: 아, 그랬습니까? 네네. 그때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해서 잘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드렸는데 바로 또 답신을 해주셨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화가는 그 작업실에 있을 때만이 화가가 아니라 작업을 안 하고 있을 때도 화가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림 생각

0: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화가다. 그러니까 너 군대에서 뭐 이렇게 그림 못 그릴지언정 그림에 대한 생각은 놓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작업을 보통 산보를 하거나 동네 아니면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작업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어떤 발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은 그때 많이 구상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제가 새벽에 이렇게 깼을 때 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비몽사몽 이럴 때 그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또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주로 뭐 에스키스도 하고 메모도 네, 하고 일기도 쓰고 합니다.
1: 그럼요. 네.
0: 그러고서 이제 작업실 가서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장지 위에다가 이제 구현시키는 게 내 작업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하는 것과 불편함이 하나의 그림의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림에서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게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 어떤 주제를. 어떤 사람이 그 꽃을 잘 그렸어. 그럼 아 나도 꽃을 한번 그려봐야지. 뭐 그런 건 100% 실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일상의 구체적인 삶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딱 뭔가 어떤 감동했을 때 아니면 불편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그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흔한 어떤 값싼 감동 또 그 어떤 불편의 무감각 이런 것들은 작가들이 정말 피해야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은 그 일상의 구체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그 진한 감동,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인생 낭독인 오늘은 전통 장지기법의 끝없는 실험을 통해서 한국화의 새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김선두 화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예술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타고난 감수성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부친께서 남종 문인화에 대가 소천 김천두 선생님이시죠.
0: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아버님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고요.
2: 아,
0: 네, 그 고향에서.
2: 네, 그러다가 화가가 되신.
0: 네,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화가 되셨는데 미대를 나오신 건 아니고요.
2: 네, 네.
0: 그래서 그 왜 나중에 이제 여쭤봤어요. 왜 그 그 당시 선생님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인데
2: 그렇죠.
0: 화가로 예. 그 직업을 바꾸셨어요 예. 했더니 뭐 당신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더 비전이 있어 보였다. 미래에. 근데 많이 고생하셨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지성인이었고 그랬는데 그걸 나름대로 그 문인화를 잘 녹여내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은 정말 한시도 잘 지으시고 또 한학에도 능하셨지만
2: 예.
0: 대학 전공이 또 그 철학이어가지고
2: 문인화를 하려면 약간 그런 게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0: 그래서 그거를 참 잘 풀어내신 분이셨고 특히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제 일에 어떤 그 후원자셨고 또 저에게 어렸을 때 아버님은 굉장히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의 큰 산처럼 이렇게 예, 계셨죠.
2: 야, 근데 이제 형님도 그림을
0: 네.
2: 잘 그리셨다고 들었어요. 예.
0: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사실 아버님도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은 형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네. 6살 터울인데
2: 네.
0: 중학교 때 그 형이 그려 미술 시간에 그린 어떤 그림들 보고 와 저게 저렇게 멋있나 해서 이제 저도 한번 그려봐야지 하고 네. 형의 그 노트에 막 그림 그리기도 하고
2: 네네.
0: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2: 이게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게 네. 아버지이자 대선배로서 조언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0: 네. 네. 그 우리 아들은 이제 저를 이어서 뭐 이렇게 좀 동양어를 전공하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작품 활동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화가이기 때문에 뭐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적도 비교를 또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자기가 조금 즐거우면 돼요. 재밌으면. 굳이 뭐 동양화나 한국화일 필요는 없다.
2: 하고 싶은 대로.
0: 예, 하고 싶은 거. 네 컨셉에 맞는 거를 그 재밌게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아마 좋은 네. 작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이제 반대로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해주신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실은 이렇게 두 분의 그 이종상 선생님과 오태학 선생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한 그런 또 아버님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2: 그러시군요. 예.
0: 또 이종상 선생님의 그 전시 제가 재수할 때 동산방 화랑에서 이제 네, 첫 전시를 네. 하셨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한 것도 네. 아버님이셨고 그때 와서 제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학교는 이제 다르지만 저분께 무슨 좀 배우면 어떨까 그 이야기를 하셨더니 말씀드렸는데 네. 동방연서에서 사군자를 가르친다 해서
2: 시작하셨군요.
0: 예, 그 네. 아버님이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항상 아버님은 그림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탕이 되는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도 하셨고 하셨지만은 당신 너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예, 네. 그 부분을 저는 지금 10분 1도 못 따라가죠. 예.
2: 그 아버지께서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나 강연자나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들한테 네. 가르쳐주는 게 전 최고의 네. 교육이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아 그러셨군요. 아, 이제 선생님 작품에는 이제 그 남도의 고즈넉한 풍경이랄까요? 그 풍경이 많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남도 끝자락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남도 장흥에서 네. 어린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0: 그 장흥은 지금 보면은 아마 전국 단위로 그 500곳 이상 되는 산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13개나
2: 500곳 이상 되는 산. 예.
0: 산이 많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남쪽으로 가면은 또 농가 밭이도 많고. 또 등량만이라는 비옥한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고요. 특히 이제 그 임진왜란이나 통학이나 또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한거의 어떤 고장이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문인들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물림 의향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자흥읍에 흐르고 있는 게 탐진강인데 그 이렇게 주변으로 보면 정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동별곡에 한 30년 앞서가지고 탄소별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2: 30년 앞서간 거예요?
0: 우리 가사문학의 뭐 어떤 효시처럼 되어 있는데 가사문학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현대로 오면은 그 네 명의 걸출한 어떤 소설가들이 있죠.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까지. 예, 그래서 그 물림의 어떤 그런 그 맥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전통을 이렇게 쓰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 맞습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께서 이제 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술가가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네. 하셨다고 그래요.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은 영감을 준 곳이 장흥이다. 네네. 대표적으로 남도 연작도 그렇죠?
0: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예. 예. 저희도 곡을 쓸 때 자신의 스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0: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회화의 역사는 스타일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2: 그럼요. 오, 예, 예, 예. 스타일의 역사다. 예,
0: 주제는 새로운 게 없죠. 네. 사실은 다 똑같죠. 살아가는 느끼고 깨닫는 것들은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인물로 대비했지만 조금 허전한 부분이, 야, 이런 인물은 누구나 다 그릴 수가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제 고향 내 어떤 미적 정서가 형성된 땅부터 한번 그려보자 해서 고향 풍경을 그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남도의 그 산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평가도 받고 있지만 전통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한번 이어보자. 남도 산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산수는 뭘까 해서 고민하다가 남도 풍경이 국창시대이기 때문에 농가 밭을 주제로 해서 재밌게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남도 시리즈입니다. 네.

0: 악기 소설가 이충준 선생님과는 책 표지화를 여러 번 네, 예. 그리실 만큼 오랫동안 인연이 네, 네, 아주 네. 깊습니다. 예. 네, 네.
1: 그 선생님은 처음 만난 게 이제 85년도 쉼터사에 그 당신이 그 한국 전래동화를 새롭게 각색해서 쓴 그 책이 있었어요. 거기 네. 이제 그때 쉼터사에 계셨던 김형령 그 정채봉 선생이 이제 편집부장이셨는데 네네. 그분이 그때 이제 마음이 컷을 좀 그려주고 있었어요. 조그만 뭐 컷을 이제 그 쉼터사에 그려주고 오. 있었는데 당신 그 고향 선배니까 당신이 좀 그리시오 해가지고 처음 그 선생님과 인연이 네. 됐는데 너무 지성이 넘치시고 또 굉장히 작가다운 면모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명절도 이렇게 만나면서 많이 교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 계시는 그 김영남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찾아뵀는데 우리가 고향의 은덕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지금 서울에서 그래도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을 하는 어떤 책을 하나 만들어 보자 같이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옥색바다 이불 삼아 진달래 꽃 베고 누워라는 책입니다.
0: 자, 이 책입니다. 네네. 이 제목이 일단 네.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옥색바다 이불 삼아 네. 진달래 꽃 베고 누워.
1: 네네. 그러니까 이청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책은 아무 고장이나 만들 수가 없는 책이다. 아, 그러시더라고. 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선은 그 어떤 그 고향이 굉장히 그 수려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걸출한 뭐 소설가라든지 소설가만 또 있으면 안 되고 또 시인도 와, 있어야
0: 되고 시인도 있어야 되고
1: 화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몇 군데 없을 것이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게 군 단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산문과 시를 이제 주제로 제가 그림을 그리고 그걸 엮은 책입니다.

0: 평소에 이제 문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은 소설가님의 남한산성.
1: 네네.
0: 대중적으로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서.
1: 네, 그렇죠.
0: 그 책 표지도 눈에 이제 네네네. 있고 그런데. 이 표지도 이제 선생님이 그리셨던 네네네.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는? 예.
1: 그때 그 남한산성이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민초들의 이야기잖아요.
0: 네네.
1: 거기에 국난을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일반 어떤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아주 질긴 어떤 저항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고제 그때 출판사에서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남한산성 성곽 밑에 있는 그 냉이꽃을 좀 그려달라.
0: 어? 냉이꽃.
1: 예예. 예.
0: 저는 남한산성을 여러 번 가봤지만 냉이꽃을.
1: 예, 그러니까 냉이 그게 이제 그 예. 들풀이잖아요.
0: 네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어떤 그 당시 그 일반 이제 백성들을 상징하는 민초들을 상징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때 무지하게 바빴어요. 어떤 전시로. 근데 우리 집 거실에서 남한산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길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0: 네네네. 아, 성파니까 이제 좀 예. 보이죠. 예. 당연히.
1: 그래서
0: 보이죠.
1: 사실 남한산성 보면 그 성곽이 그 능선 따라서 가거든요.
0: 아, 예. 능선에 다 그 예, 예. 성곽이 쫙
1: 있죠.
0: 있고. 예, 예, 예.
1: 그래서 그 능선을 스케치했어요. 제가.
0: 아.
1: 이렇게. 예, 예. 그리고 그다 냉이꽃을 탁 겹치게 그렸죠. 그리고 이제 핑크빛을 이렇게 다른 그림 그리려고 칠해놓은 그 핑크빛이 하나 있어서 야 약간 역발상으로 저 아름다운 핑크빛을 가지고 한번 근데 저는 그 핑크빛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을의 어떤 그런 색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물어 가는 어떤 국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사실 그 산맥이 굉장히 지난한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강물처럼 이제 흘러가는 또 그런 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 산 능선의 그 흐름에다가 냉이꽃을 딱 두 그루 해놨더니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급하게 숙제를 한 건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디자인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전부 책을 핑크빛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쓴 그 남한산 글씨에다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잘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복 합한 데에서 그 핑크빛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 김은 선생님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1: 예, 뭐 그때 학고제 통해서 들은 바로는 상당히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010년에는 그 직접 쓰신 시와 이제 그림이 담긴 시 그림책 또 펴내셨는데 제목이 너에게로 유턴하다. 이제 화가에게 시를 쓰는 일은 뭔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1: 네,
0: 어떤 내용입니까?
1: 네네. 그 시와 그림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0: 그럼요.
1: 그 네. 그린 그 어떤 그 매체는 다르지만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그림이고 그 속성은 비슷해요. 그 이미지를 쓴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발상할 때 좀 시를 많이 써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홈페이지에 가끔 이렇게 그 그림도 올리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림 밑에 시를 올리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거기다 시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걸 이청준 선생님이 보시고 뭐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서 나중에 사석에서 김화백 오늘 책으로 한번 엮어봐.
0: 아.
1: 재밌을 것 같아 이러셨거든요. 네.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못 엮고 제가 작고하신 지 한 2년 후에 2010년도에 좀 그때 선생님 말씀도 기억나고 그래서 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하나 책을 엮었는데 사실은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0: 네, 예.
1: 저거는 이제 저기 약간 개똥씨라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은 아니고.
0: 자, 그럼 개똥씨 중에 한 편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이 노래더라. 남도 봄길 다녀와 장지에 그리니 육자백이 들린다. 풋연두 일렁이는 보리밭, 붉은 황토색지 사이 백꽃 흰구름 언덕, 구불구불 흘러 뭉게뭉게 넘는 길, 모든 길이 노래더라.
1: 제가 그 남도 시리즈 하면서 저걸 쓴 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냥 풍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만난 어떤 고향의 풍경은 그냥 천지남. 어떻게 보면 그 파라다이스였죠. 그런데 이 청소년이 만나서 또 들어본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0: 또 다른
1: 굉장히 험난한 어떤 시기를 넘어오셨거든요. 네네네. 배고프고 전쟁의 어떤 그런 상처로 얼룩진 그런 또 고향의 산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야 저게 그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사실 저거를 육자배기 까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남도의 길이. 그래서 육자배기에도 보면은 그 가사가 있듯이 내가 본 풍경이 다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청준 선생님의 어떤 그런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또 선생님의 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저게 굉장히 그 눈물 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모든 길에는 그냥 보이는 그런 대로의 그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저 안에는 정말 많은 노래들이 담겨 있는 풍경이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시를 적어봤습니다.

0: 인생낭독인 오늘은 따뜻하고 푸근한 일상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는 한국 화가 김선두 화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중앙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이제 한국화 전공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같은 캠퍼스에서 화가의 꿈을 키우셨고 또 이제는 또 같은 캠퍼스에서 스승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네. 이게 모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참 뜻깊잖아요.
1: 네. 네. 그 모교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네, 것도 네,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막중한 어떤 사명감을 네, 가지고 있죠. 아.
0: 네. 자, 그리고 이제 평소 학생들에게 매화를 그리려면 검색하지 말아라. 네. 직접 가서 매화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경험이라는 게 네,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교정에다 이제 매화나무 심기도 하셨고요.
1: 그런데 우리 그 뭐 한국화 전통 회화는 잘못하면 이렇게 낡은 어떤 그런 예술로 이렇게 치우대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0: 네네네.
1: 그 전통 회화를 보려면 박물관 가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 건 당당한 현대 회화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기초를 할 때 사군자를 많이 하는데 그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을 체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하는 거라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거기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종상 선생님한테 매화를 이제 배우면서 저는 사실 매화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당시. 아, 저희 고향에 매화가 없어가지고.
0: 광양에만 가도
1: 많이. 네. 그래서 매화를 한 번도 못 보고 막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예.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필법은 정확히 가르쳐 주고 제 방식은 직접 매화를 보고 이제 그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하고 이제 왔는데, 그 교수 이제 그 처음 교수 시절에 그랬더니 그 은사님이신 오태학 선생님께서 무지하게 꾸중하시더라고요. 놀다 오신 줄 알고. 그래서 놀다 왔다고 학생들하고. 그 아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열심히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걸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를 그 이듬해 저희 시골 당숙한테 매화 다섯 그릇만 좀 사다 주시라고 그래서
0: 그래서 심으셨군요.
1: 정원에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서 입수 웃으시더니 지금 매화값 김선도한테 주라고 그러는데 아 저 안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엄청 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도 나시고 또 돌아가신 당숙 생각도 나고 그런데 참 그 매화를 보고 그 학생들이 직접 보고 하면서 이 그림 그릴 땐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화가들에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박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체로 비유하면은 머리, 가슴, 손, 발 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그 굉장히 이지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가슴인데 두 번째는. 근데 각 작가가 이게 감성이 메말라 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상력이 이렇게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은 요 가슴일 수도 있어요. 감동받고 뭔가 이제 그 컨셉을 잡아서 표현할 거리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구체화해야 되잖아요, 작품으로. 그게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작가는. 그냥 거기에 필요한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게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테크닉도 되게 보면은 그것도 암벽해야 된다. 머리 이전에 몸이 먼저 기억을 하도록 그것도 부지런히 연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좀 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경험이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밑에 있으면서 이 세계를 이렇게 양생하는 거는 사실 뿌리가 막 양분 길어 올르듯이 작가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박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올해가 정년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0: 그동안 이제 쉬지 않고 작품을 해오신 것 자체가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라고 믿는데 요즘 어떤 작업 중이십니까?
1: 네, 요즘에는 이제 주로 연납별 작업하고요. 또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게 밤길이라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0: 밤길.
1: 네네. 그것들은 이제 또 좀 파란 바탕에 남자가 저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 둥근 달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달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힘들고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혼자서 혼자 가는 그런 길인데 그래도 이렇게 달이 하나 이렇게 떠 있으면 그래도 그럴만해요. 근데 그건 이제 시골 체험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 밤길에 나오면은 이제 나무도 있고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있고 보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 있죠.
0: 네네.
1: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구성된 이미지들의 속성과 깨달음의 속성이 딱 만나는 순간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만약에 밤길을 가는 게 힘든 거라 그러면 그 달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을 가면 달이 따라오잖아요.
0: 따라오죠.
1: 네, 이렇게 따라오죠. 예,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가는 거는 따뜻한 가족이나 벗이나 또 내 안에 어떤 꿈과 희망이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 그랬습니다.
0: 특히 낮별 연작 작가 노트를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먹구름 위에 핀 들꽃이다. 먹구름이 낀 하늘 위에도 별들은 빛난다. 이때 먹구름은 돼지다. 별을 작고 앙증맞은 풀꽃으로 상상하면 밤하늘은 더 아름다워진다. 예. 낮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1: 네네. 우리가 좀 잘 사는 삶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어떤 가치 있게 사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삶의 현상 너머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 삶은 뭐냐, 무엇이냐라는 거. 예, 그런데 우리가 저도 뭐 그렇지만 많은 허물을 지으면서 어떤 그 욕망에 이렇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삶의 어떤 근원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나를 반성하면서 생긴 그리게 된 게 낮별입니다.
0: 이제 찬란한 햇빛 뒤에도 별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화가 김선두 선생님의 오늘을 잊게 한 인생의 별 무엇일까요?
1: 예. 네. 그거는 뭐 그림이겠죠? 예, 그림일 텐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참 그림을 좋아했고 또 저는 복이 많아서 그런지 또 화가이신 아버님과 형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두 분의 큰 스승님과 또 한 분 이청준 선생님 또 그런 큰 다 별들이죠 뭐 저한테는
0: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또 하나의 별이 되실 겁니다. 제가

0: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 자, 정리원 퇴임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업 작가가 되는 예.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도전하실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예술가에게 자유라는 거, 자유라는 거는 이제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제 그걸 이제 누리시게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0: 근데 제가 참 반성하는 게 하나 있는데
1: 네네네.
0: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야물지도 못하고 또 그 모질지도 못하고 제 이름에 착할 선자가 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나이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들어주는 편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진정한 예술가의 어떤 그런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좀 이제 정년하면은 좀 이기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작가답게 사는 거 아닌가.
1: 네.
0: 예. 그래서 사실 내 삶을 못 살고 남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년 이후에는 나의 삶을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학문이나 또 종교나 이거는 그 우리 삶의 어떤 그 근원적인 물음들을 이제 통찰하고 그 답을 구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또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일상에서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끄집어서 표현해냈을 때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해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 표현을 잘했을 때 또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생각을 안 했고요. 정말 저는 좋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고 또 그림 그리면은 즐거우니까 작가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뭐 제 그림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떤 위안이 되고 뭔가 그 어떤 상처를 조금은 뭐 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수묵과 채색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화의 지평을 넓혀오신 김선두 화백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과 기법으로 한국화의 무한한 확장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1: 독일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말터 벤야민은요 예술가를 망가진 세계를 고쳐주는 수선공예에 비유했습니다. 그 망가진 세계에는 사람의 마음도 해당될 텐데요. 눈길을 끄는 미술 작품을 보고 있으면 번잡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여유로워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생활 가까이에서 망가진 세상을 고쳐주는 아름다운 수성공예 작품들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속 이야기로 우리의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 문화의 역설 김일중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난희 씨, 니나랑 가끔 헷갈렸어요. 아, 김난희 씨. 네.
1: 섭섭하네요.
0: 차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예.
0: 네. 아, 또 반갑네요, 정말.
1: 그러니까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0: 두 분 어떠셨습니까? 진짜 문화역설 또 두 번째 오시는데.
2: 네. 저는 일단 지난번에 그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이 뽐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0: 그 짧은 시간에
2: 네, 그 짧은 시간에도 다 뽐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오면서도 많이 얻어가야지, 많이 오. 배워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0: 야, 기대감을 한껏 또 갖고
2: 네,
0: 오셨네요.
2: 너무 기대돼요.
0: 차차 씨는요?
3: 네, 저도 지난번에 많이 배워서 가지고 오늘도 한국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배울 게 더 많지 않을까.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0: 이런 저희에게 또 멋진 또 역설을 알려주신 선생님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4: 반갑습니다. 승용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신정근입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성균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2: 그렇죠, 성균관 배웠죠.
0: 맞아요. 예, 기억나는 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2: 네? 네, 우리 교수님 오늘 또 자리 나와주셨네요. 오, 네.
0: 아니, 교수님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균관, 이거 저 유화,
2: 뭐였죠, 천철 씨?
0: 그 건축학에 대해서 네. 배웠잖아요. 네.
3: 맞아요.
2: 맞아요.
3: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2: 아니, 그러니까 성균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0: 그러니까.
2: 예, 건축물이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0: 유교식 예. 건축물의 특징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2: 안에서 밖을 바라보게끔
0: 예. 예, 인민
2: 그렇죠. 예. 성리학
0: 성리학
2: 네. 그러니까 아, 단어 네. 이게
4: 제가 집에 가야 될까?
0: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4: 예, 네, 알겠습니다. 예.
0: 아, 우리 신정근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예.
0: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동양 철학을 가르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또 동양 철학하니까. 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 동양 철학은 정확히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4: 혹시 고민 있으세요?
0: 아!
4: 없으세요?
0: 왜 없겠어요?
4: 뭐 어떤 게 고민이 있어요?
0: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식솔들을 먹여 살릴까? 예, 뭐 이런 고민.
4: 예, 맞습니다.
0: 이런 거죠.
4: 그럼 동양 철학은 동양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네.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동양 철학입니다.
2: 어머,
0: 간단한데요?
4: 예, 간단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동양이냐 그러면 서양 사람이랑 그 고민하고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 철학이 되는 거죠.
0: 아, 고민과 해법이 다르기에?
4: 그렇죠. 우리가 고민 없는 사람이?
0: 예.
2: 없죠.
0: 없어요?
4: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철학하는 사람인 거죠.
0: 우린 철학자야.
4: 네.
0: 우리 또 미얀마에서 오신 네. 차차 씨가 있으니까
4: 네.
0: 차차 씨는 그러면 차차 씨도 동양인가? 가만히 있어. 아니죠. 아, 그게 동양은 아니죠.
3: 저도 동양 사람이지. 제가 서양 사람은 아니니까요.
0: 아, 그래? 아, 넓은 의미에서 동양이구나.
3: 네, 제가 지금 동남 쪽이죠.
0: 동남 쪽이니까.
3: 네, 제가 좀 약간 지금 동양 철학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문득 이게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동양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지정을
0: 그러게.
3: 하는지 왜냐면 인도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을 거고 저희 동남아시아도 포함할 건데
0: 네.
3: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0: 동양의 범위
3: 네, 그렇죠. 그 범위를 어떻게
4: 원래 이제 서양에 의해서 분류되는 개념인데
3: 네네.
4: 지금 통상 이제 동양 그러면 한중 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또 이제 동양 철학하면 인도라든지 또는 이슬람까지 포함.

0: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좀 명실이 상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동양 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중일이 동아시아 있다 보니까 동아시아 철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좀 고민 있으시잖아요.
2: 사실 제가 굉장한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고민들을 네. 꽤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예술 계통에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1: 나는 누구인가?
2: 뭐 그런 예를 들면 아니면 나는 왜 살아야 할까라던가 뭐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들이 제 스스로 좀 끊임없이 네, 들어요. 네.
1: 아니 처음 질문을 정말 요즘 고민 있으세요라고 하니까
2: 그쵸.
1: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왠지 네, 고민을 맞아요. 해주실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오늘 정말 신정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3: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직접 인사를 하셨지만 네.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는데요.
0: 설마 뒷조사를?
3: 교수님은요, 한국철학회 연구위원장 또는 선비정신과 풀류문화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동양철학을 누구나 쉽게 읽고 또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힘써오신 분이십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저 교수님 우리 차차 씨의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0: 예, 마음에 드는데요. 99.9%, 0.1%가 모자란데요. 왜 0.1%가 뭐냐면 네. 세계에서 유일하고 600년 전통이 있는 단과대학은 유학대학은 성균관 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빼놓았기 때문에 네. 0.1%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제 교수이자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3: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동양 철학을 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에게도 좀 쉽고 재미있게 네. 저희가 익힐 수 있도록 좀 네. 시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죠. 같이 하는 거니까. 아. 제 혼자 뭐 다 알겠습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예.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 들으러 왔는데요, 교수님. 네,
0: 저도 들으러 왔는데.
1: 아, 근데 저는 여중에서도 선비 정신, 풍류 문화. 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단어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삶이 이제 한량. 예, 풍류를 즐길 줄 아는.
0: 오늘 의상도 좀 그 컨셉이 아닌지.
1: 이게 한량이라는 건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느 것 하나 조금 이렇게 구김살이나 걱정거리 있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네. 근데 어쨌든 요거 오늘 저도 해답을 좀 얻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0: 뭐, 주제 키워드는 이제 공경인데요. 여러분들도 공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각자 이제 뭐 또는 생각들이 다르실 텐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2: 일단 공경이라고 하면 이제 웃 어른한테 그렇지. 하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바로 드네요.
3: 항상 그렇게 뭔가 나이가 연령대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어린 사람은 어른께 그렇게 존경심을 가져야 맞아요. 되고 뭐
2: 선생님을 또 해야 되고. 공경하고
1: 그렇죠. 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에게 공경심을 가져야 되는
3: 거예요. 존경합니다.
1: 예, 아이고 그렇게까지. 네, 저희가 생각하는 공경은 진짜 그런 겁니다. 네, 약간 네. 아랫사람이 우더른을 향해서 좀 우러러보고 예의를 갖추고.
0: 네,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위아래라든지 예. 또는 그게 위아래가 아니라 나이든지 네. 또는 뭐 서열이든지 서열이. 이런 걸 생각해서 일방향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뭐 많은 사람에게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거. 실제로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쌍방향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공경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당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은 공경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을 공경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걸 공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쪽 공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이제 공경하면 은연중에 이제 위아래 네. 네, 네. 나이 적고 많고를 따진 어떤 서열로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은 의미는 쌍방향 간의 존중으로
2: 아, 근데 공경하면 사실 진짜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 어른에게 윗사람에게 맞아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받아들여졌는데 전 좀 다른 개념이네요 뭔가
0: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내가 왜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하면 되는데 네. 그냥 은연중에 이제 그런 게 일방 통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고 생각을 하거나 예.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 내면화한다거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냥 그런 소연화라든지 또 위아래가 이게 구조화된다, 고착화된다, 뭐 이런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1: 네. 아, 그래서 요즘 시대에 신조어로 나온 게 꼰대라든지,
2: 그렇죠, 그렇죠.
1: 뭐 라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아유 저 요즘 아래 것들은 공경심이 없어 어른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투덜거리시는 분들도 좀 많고 반대로 좀 이렇게 후배라든지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은 아유 뭐 이렇게 자꾸 나이 드셨다고 맞아. 뭐 이렇게 공경심을 강요하고 이게 아예 잘못된 개념이었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알고 있기에
0: 그거는 그냥 애 키울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가 자기 부모한테 똑같이 하는 거지 처음에 어린아이가
1: 그렇죠. 그거 그렇죠. 배우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아.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일방향적인 공경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이제 점점 차이가 나고 일방향적인 공경으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반대편의 사람을 불편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1: 아, 우리가 아예 착각을 하고 살고
2: 그러니까요.
1: 공경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2: 공경이란 단어를 좀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공경합니다.
2: 네, 공경해요.
3: 저도 공경합니다.
2: 예, 공경해요. 네. 네.
0: 어디에도 물어보세요.
2: 네.
0: 내가 누구한테 하대를 하거나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 그러니까요.
0: 도배도 없어요.
2: 맞아요. 네네.
0: 그냥 우리가 맞아요. 이제 일방향적인 문화에 묻어 있었거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통용될 뿐이지 다 통용된다고 해서 뭐 도덕적이거나 옳은 건 아니니까요.
1: 네. 아 근데 그것들이 일단적으로 좀 그 정치권에서도 한 번 좀 그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거냐 그러면 뭐 전 국무총리라는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유 교수를 말을 쓰니까
1: 맞아요.
0: 장유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또 다른 어떤 분들이 왜 이 사회에서 장유 교수를 끄집어내냐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제 장유 교수가 뭐지라고 실시간 실검이라고 그러죠. 실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죠.
1: 맞습니다.
2: 근데 이 장유 교수 사실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장유유서 뜻이 정확히 뭔가요?
0: 사전적인 거랑 좀 깊이 따져볼 거랑 구분해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이제 사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어른과 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지켜야 될 차례가 있다.
2: 차례.
0: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적으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말은 뭐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제가 이렇게 쉽게 좀 해석해도 될까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이제 통속적이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인데
1: 네.
0: 사실 따지다 보면 이제 장유 요소라든지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살지만 관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뭐 먼저 태어나는 사람, 뒤에 태어나는 사람, 성적으로 보면 남성, 여성 뭐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그 사람이 차지하는 어떤 책임과 권한을 나누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주장을 하거나 또 내가 다 결정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차례라든지 순서를 정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자라고 하는 게 장애우스의 본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장애우스가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 강요하거나 특권처럼 말하는 것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고 공경, 장유유서 뜻을 저희가 올바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2: 맞습니다.
1: 예.
0: 그러면 세 분은 어떤 게 유교 문화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2: 저는 사실 좀 제사가 굉장히 저는 또 국악을 하다 보니까 판소리 사설 내용 중에서 이 유교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 뭐 네.
2: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우리 형제 간에 우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매일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1: 그렇죠.
2: 이 유교 문화에 대해서.
1: 약간 좀 그 틀에 갇히는 느낌이고. 찬찬 씨는?
3: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이를 좀 따지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
1: 예.
3: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저는 이제 워낙에 좀 젊으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요즘에 신조어 중에요. 유교 거리라고 있습니다.
3: 유교
1: 고의도 있고.
2: 유교. 네.
1: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옷차림이 조금 너무 드러낸다든지 이럴 때 야 가려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2: 그렇죠.
1: 사람한테
2: 너 유교거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1: 너 유교보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예, 그런 자유롭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억제하는 느낌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게 유교 단어인 것 같아요.
0: 아,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하면 왠지 사람들이 자유로운 어떤 자기 표현을 좀 이렇게 감추거나 예. 네. 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개입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1: 맞아요.
0: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이라고 하는 게 꼭 유교에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유교의 어떤 문화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도 그래서 또 동양철화 또 이제 성균관에서 또 가르치는 야, 오늘 자리가 조금 격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0: 했습니다. 네.
1: 저희가 했는데 오늘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편하고 네. 저희도 계속 좀 그 틀을 깨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사람도 뭐 각자 사시다 보면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오해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1: 네.
0: 유교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나이를 합쳐도 더 많은 한 2,500살 되거든요.
1: 아우.
0: 그러다 보니까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와 오해를 좀 갈라서 본다면 좀 더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2: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이 어떤 유교가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뭐 당연히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걸 좀 뭐 대표하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0: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면 이제 노약자석 이런 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노약자석 실은 저희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있는 곳이거든요.
2: 네, 그렇죠.
1: 찬찬 씨도 좀 아세요?
3: 네,
1: 노약자석?
3: 그 지금은 뭐 한국에 생활한 지가 11년째여서 잘 알고는 있지만
1: 네.
3: 처음에 제가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을 때 몰랐었죠. 지하철을 탔는데 그 자리만 좀 빈 자리가 있어가지고 나도
1: 그치.
3: 앉아도 되는 자리인 줄 알고 저는 거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1: 아 노약자석에 앉아서?
3: 네, 네.
4: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3: 모든 분들이 계속 저를 뭔가 이상한 생물체를 보듯이 쟤는 왜 저래?
1: 외국인인데
3: 앉아있을까?
1: 쉽게 뭐라고 말은 못하고
3: 네.
1: 아, 계속 이제
3: 네. 누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뭐 일어나라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분명히 뭔가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 시선들이 왜 그럴까? 난 여기 앉아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었었더라고요.
1: 초반에 네. 그러셨겠네요. 이 노약자석이 말 그대로 이제 노인과 또 약자들을 위한 자리
2: 그렇죠.
1: 마련되어 있는
2: 맞아요.
1: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내가 임신 초기에 임산부잖아요. 임신부잖아요.
0: 그러니까
1: 약자에 속한단 말이죠. 임신 초기가 더 위험한
2: 표시도 잘 안 나고
1: 표시는 안 나지만
3: 네네, 맞아요.
1: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래도 노약자석이 이렇게 앉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 한 분이
2: 일어나라고
1: 네, 아니 이렇게 젊은 처녀 말이야 여기 앉아가지고 엄청 혼났다고 해서 되게 서글펐대 그런 얘기를 집에 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3: 네네.
1: 사실 이런 노약자석에 대한 불편한 경험들 서로 간에 네, 있는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이 장유유서라는 것 때문에 좀 발생하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0: 예, 네, 맞습니다.
1: 아까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0: 예. 네. 원래 장애유서가 적용되는 것은 가족 간에
1: 네.
0: 이런 거지 이것을 넓혀서 사회 일반으로까지 이제 확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족적인 삶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관계 훨씬 더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끌고 와서 장유유서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관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억지로 자기 친족의 관계인 것처럼 타인을 대우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죠.
2: 그러면 전 집에서 밥숟가락만 어른들보다 먼저 안 들면 되는 거였는데
0: 네.
2: 지금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뭔가 네. 좀 문제들이 좀 생겨나겠다
0: 그렇죠,
2: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가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기원이라든지 범위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지켜지는 거랑 또는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다른 영역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저희가 그 장유유서는 어쨌든 학교에서도 배우기로 삼강오륜 중에 하나다.
0: 예,
1: 뭐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0: 맞습니다.
2: 예.
1: 그럼 삼강오륜이라는 건 정확히 또 어떤 개념일까요?
0: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규정할 건가라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전 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니까 군주가 있고 신하가 있는 것이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것들이 이제 삼강이라고 한다면
1: 예.
0: 오륜은 그보다 좀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지 군주와 신하라든지 부부라든지 그것도 말썽 많은 장유유서라든지

0: 그다음에 또 색다르게 들어가는 게 이제 친구 사이 윤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일 구분해야 될 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특근처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결정할 수는 없지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사결정이라든지 또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좀 더 상강오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오해된 맥락을 걷어내고 좀 더 오늘 일반적인 어떤 사회관계에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를 포함하는 상강오륜을 새롭게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삼강오륜이라고 하면 정말 그 전에 나이에 따라서 윗사람이 이런 어떤 상하의 관계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그렇죠. 있어서 서로를 지켜야 될 도리, 예절 뭐 이런 것들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새롭게 듭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가 한 사람은 손해보고 한 사람은 이익만 보고 이런 거는 누군가 지속하기는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예. 저희가 잠깐 그러면 우리 찬찬 씨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3: 예.
2: 미얀마에도 이런 삼강오륜 같은
3: 예. 네.
2: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까?
3: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유교 사회가 아니거든요.
2: 그렇죠, 불교.
3: 네. 모든 도리, 모든 거를 저희가 불교, 불법에 의해서 그 불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저희가 꼭 하루에 지켜야 되는 뭐 오계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거나 뭐 남의 생명 뭐 해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교랑 제일 많이 비슷한 부분이 효심이거든요.
1: 효심.
3: 네, 효가 불교에서도 이게 무조건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모시고 이런 효를 지켜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삼강오륜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좀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뭐 이것이 삼강오륜이다라고 배운 건 아니지만 그 개념들을 몸에서 이렇게 배워 있고 익숙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네. 미얀마에서도 뭐 존댓말을 쓰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한테 그렇죠. 먼저 인사하거나 뭐 이런 게
3: 네, 있습니다.
1: 있는 거죠.
3: 네, 한국이랑 미얀마 좀 약간 문화적으로도 많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네. 네, 저희도 그렇게 높임법 사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과 진지, 뭐 집이랑 댁 이렇게 다르잖아요.
1: 네.
3: 그런 개념 자체가 있어요 미얀마에서도 뭐 먹다와 뭐 잡수시다 이런. 네, 단어의 차이도 있을 정도로 네, 높임법도 존재합니다.
2: 불교와 유교의 문화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추구하는 인간 대 인간의 그런 도리들을 그렇죠. 비슷하게
3: 네, 엄청 비슷하죠.
2: 가르치고 있군요. 네. 자, 선생님 저희가 이제 삼강오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뭐 삼강오륜, 장유유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 공자의 또 가르침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2: 당시 공자라는 그 스승과 관련된 재미난 썰은 없을까요?
0: 전통 교육하면 서당 생각할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김홍도의 서당도
2: 예예 예.
0: 선생님이 뭐
2: 회초리
0: 나는 장면이고 A는 굴쩍굴쩍 몇몇 친구들은 키덕키덕 뭐 이런 장면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공자가 3,000명의 제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신분이라든지 지위 상관없이 학생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서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답을 하게 되면 내가 너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가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전에 했던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면
2: 예.
0: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2: 바로 또 수긍하시고?
0: 그렇죠. 물론 또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현격하게 못 미치거나 또는 이제 사람으로 세서야 안 될 짓을 하면 또 호되게 야단을 내는 측면도 있는데요.
2: 예.
0: 이런 뒤에 측면만 부각이 되고 어떤 공자가 자기 제자들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은 덜 알려지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랜 역사에서 일부분이 과대 포장되고 일부분은 과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 진짜 뭔가 왜 이렇게 왜곡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전해져 내려온 건지 저는 좀 참 의아한데 예. 그 공자님이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내가 존중받고 싶고 공경받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해야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
2: 그렇지.
1: 무조건 나를 대우해줘, 나를 공경해줘, 존경해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경의 마음이나 존중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 공자님께서.
2: 아니, 네. 유교를 알리시고 가르치신 공자 선생님께서 네. 제자들과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가면서 그렇죠. 근데 괜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말이야 자유유서 따지면서
1: 그러니까요.
2: 어디 말대꾸를 해 뭐 그런 얘기. 자, 우리 신정훈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 찬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1: 네, 찬 교수님. 네.
2: 찬찬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 우리 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실 때 좀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 없었어요?
3: 분명히 있죠. 이게 어떨 때는 이게 학생분의 연령대가 저보다 높을 때도 있었고
2: 그렇지.
3: 그래서 그럴 때 뭐 내가 스승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이거를 또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근데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의가 항상 생기잖아요. 학생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뭐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같은데요. 뭐 아니면 뭐 선생님 이거는 이렇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
2: 네.
3: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게 내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근데 좀 그래서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저희가 공자님 닮은 그런 스승이 되려면은
2: 네.
3: 엄청난 그런 노력과 그런
1: 수행을 또 해야
3: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2: 하진 차진 교수님 어떻게 하시죠? 저 교수님 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1: 만약 그랬다면
3: 선생님 알고 있기로는 이런데 네가 뭐 다르게 알고 있는 거라도 있어라고 이게 질문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어. 그래도 내가 좀 더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2: 예. 예. 예.
1: 그러면 혹시 그 교수님은 지금 이렇게 공자님의 공자님의 이렇게 또 뜻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계신데 혹시 뭐 제자분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없으십니까?
0: 좋은 쪽일까요? 안 좋은 쪽일까요?
1: 전 안 좋은 쪽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럴 줄 알았어요.
1: 예.
2: 그래요? 안 좋은 쪽이 있으세요?
1: 안 좋은 쪽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죠. 예. 저도 벌써 30년이 넘어서.
1: 예.
0: 요즘 다들 그 학생분들이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1: 자기가 네, 스스로.
0: 그래서 이제 수업하거나 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잘해오면 제가 동그라미만 치면 되지. 그럼 또 저 역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2: 예.
0: 뭔가 이제 이런 게 부족하다라든지 뭐 이런 걸 더해봐라든지 이렇게 이제 학생분들은 그걸 이제 지적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적질이라기보다도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거를
1: 그렇죠.
0: 보완이라는 글자가 좋아요. 보탤 보자에다가 완전해질 진짜거든요. 보태면 완전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은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났지만 저한테 와서 아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저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길래 아니 제가 내가 뭐 자연이 뭘 미워서 뭐 면박을 주겠어? 이걸 보태면 뭐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건지
2: 네.
0: 또는 이제 논문 지도할 때는 또 사회적으로 또 지위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와서 아니 그 살짝 말을 해줘야 되지 그런 자리에서 저보고 말하면 제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뭐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뭔가 말을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건네야 상대방한테 이렇게 괜히 또 뭐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 아니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맞아요. 뭐, 네.
2: 망신 주고자, 면박 주고자
1: 그렇죠,
2: 하는 것이
1: 그런 게
2: 아니고
1: 아니죠.
2: 보완해주고자 하는 건데 그러네요, 진짜.
1: 네. 재밌는 에피소드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0: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 교육에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할 말을 학생이 먼저 하는 거죠.
1: 아.
0: 그렇죠. 이 서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제가 이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이 이거 아닙니까?
1: 아.
0: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뭐 그 당시 아주 기쁜 거죠. 뭐 가르침 보람이
1: 그러니까요.
0: 있는 거죠.
1: 네.
2: 그런데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
0: 네.
2: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한테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1: 존댓말 하실 것 같아요.
2: 저희한테 하듯이 하실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헌법에는 신분 지위에 따라서 어떤 특권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업법에는 여섯 가지 체계가 되어 있거든. 제일 그래서? 높은 게 하십시오.
2: 예.
0: 그 다음에는 해. 뭐 가운데가 하세요체.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아마 이런 그럼. 대어법인 것 같은데.
2: 맞아요. 그러니까
0: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해 하다 좀 상대방 표정이 이상하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면하고 네.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신분과

0: 어떤 나이와 이런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유독 어법에는 대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나이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일찍부터 헌법도 헌법 아래에 있거나 헌법의 일치가 돼야지 우리 흔히 이제 헌법 일치 판결, 불일치 판결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높임말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아직 여전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찬찬 씨는 우죽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미얀마에도 높임말이 있다면서요?
2: 네, 네. 미얀마에도 높임말, 높임법, 뭐 대우법이 있는데 약간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가 또 이게 다르거든요. 아. 한국어에서는 빈도가 엄청 세고 잘 골라서 사용을 해야지 서로 간에 그런 착오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미얀마어에서는 한국어보다는 조금 가벼운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높임법 사용해서 처음에는 몰라서 제가 예의가 없고 뭐 그렇지 않은데 모르고 그냥 계속 반말을 썼었죠. 그 뭐 한국에서 놀러 오시는 여행객들이 막 저랑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뭐 오빠 밥 먹었어? 어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3: 네. 아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오빠와의 뭐 그런 정도는
1: 그렇죠. 할 수 있죠.
2: 뭐 이게 네. 뭐 식사 자리나 이런 데면 네.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약간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왜 초면인데 나한테 반말을 하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 잘 모르는 거죠.
3: 좀 쉬운 사례나 아니면 역사적인 썰 같은 걸 예시를 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혹시?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나이를 통해서 흔히 뭐 서열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대우법이 정해지는데요. 사실 조선시 때 이왕 선생님과 이 선생님 만났을 때 두 사람 나이가 한 35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 네.
0: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우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3: 안 하셨다고요?
0: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평교라 그러죠. 우리가 나이가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우법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찬찬 씨가 말한 것처럼 특정 어휘를 사용하는 거, 좀 이제 격식이 있는 거.
2: 네.
0: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변소 간다라고 말하기가 멋있게 하면은 불교에서 대호소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격식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영어에도 남아 있고 예. 세계 언어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3: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대호법에서 문제되는 게 주로 이제 어미잖아요.
2: 네, 맞아요.
0: 하십시오.
2: 그렇죠.
0: 뭐 하세요.
3: 끝에 붙는 말.
0: 네, 끝에 붙는 말들이잖아요. 네. 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사회든지 사람의 장소에 따라서 좀 말을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될 때가 있지. 친구 사이는 좀 편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 뭐 손 보는 자리, 친구 어떤 면접 보는 자리 이럴 때는 또 어휘를 골라서야 해야 되죠. 그런 이제 어미와 관련해서 너무 여섯 개 체계가 있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이가 많거나 서열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대우받는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높여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벌어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칭도 문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가 미국 사람이 저보고 부르면 정근이라고 부르지 신 교수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하고 관계를 맺느냐에서 최초가 언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요즘 K-culture, K-뭐뭐 온갖 K가 다 있는데 저는 K-언어와 관련해서 좀 평등하고 대등하고 편한 언어 체계로 가자. 그래서 이제 첫 만남에서부터 언어가 서열을 나타내는 많은 말들로 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불편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K-언어는 지금까지 이런 대등하지 못한 어떤 언어라든지 어법이 있었다면 헌법에도 일치되게끔 좀 더 평등한 언어, 대등한 언어 저는 그래서 선택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서로 이제 평교라고 해서 뭐 해요체가 편한 분들은 그렇게 서로 나이를 떠나서 하고 저는 되게 이제 하세요체 정도로 하게 되는데 해요 하세요 하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친한 관계는 또 서로 계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서 뭐 해 또 이렇게 너무 높이면 또 거리감을 또 갖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에 따라서 개인적인 관계는 조율하면 되지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언어부터 뭔가 좀 더 편하고 대등한 언어로 바꾸어 가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3: 예, 저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연

0: 출연자가 나왔는데 네, 네, 네. 항상 시청자가 더 위라는 생각을 갖고 이 출연자에게 님자를 잘 붙이진 않아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씨.
0: 누구 씨.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정말 그 윤여정 선생님이 나왔다고 네, 네. 이순재 선생님이 나왔는데 그분들께 이순재 씨.
1: 그렇죠. 네. 맞아요.
0: 이순재 씨 지난 작품은 어떻게 네. 네. 느끼셨나요?
1: 그러니까
0: 이렇게 여쭤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 맞아요.
0: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방송 어법상으로는 씨를 붙이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걸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해서 예전에 어떤 진행자는 그 장관하고 이제 전화 연결하는데 예. 네, 그래서 누구 장관? 그때 그 일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님자도 빼고 시자도 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때 좀 어려운 경우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3: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대어법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가 아니라 좀 발상의 전환을 아예 해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호칭이든지 대어법이라든지 이거를 기존의 어떤 일방향적이거나 불편한 거를 좀 더 대등하고 편한 어법으로 좀 더 바꾸자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게 편함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좀 큰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돼야
3: 그렇죠.
1: 이제 할 수 있는 맞아. 건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3: 그래서 이게 뭐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이제 길게 바뀌어가는 거죠.
0: 네. 확실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이어오죠. 네. 시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그릇된 편견을 우리가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3: 만약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모르는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타겟을 정하거나 어떤 탓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까?
0: 네.
3: 그래서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아마 이제 유교가 전통시대 오랜 사상이다 보니까 저건 유교 탓이야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어떤 연상법 이런 건데요 좀 그로부터 벗어나서 실제로 유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 부분과 예. 사람들이 유교 때문이 아닌데 유교일 거라고 이렇게 네. 착각하는 부분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1: 제가 아까 그 유교 문화가 어떤 게 떠오르냐고 하셨을 때 그 제사에 대해서
3: 네, 맞아요,
1: 말씀을
3: 맞아요.
1: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왠지 이 제사도 네. 뭔가 오해를 받고 있을 것
3: 그렇죠,
1: 같은
3: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아, 얼마 전에 굉장히 네. 충격이었어요. 네. 추석 전쯤에서 네. 예, 성균관대에서 아예 발표를 했었죠.
3: 네, 맞아요. 네.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 차례상이랑 제사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0: 예.
3: 제사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인데요. 제사 중에는 이제 차례, 설과 추석의 차례가 예. 있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하는 기제사가 있잖아요. 차례는 글자 그대로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상은 좀 음식을 차려 먹는 네. 그런 거 일단 그거는 좀 구분해야 될 것 네. 같고 뭐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어떤 집안 단위든 가정 단위든 기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그런 것들은 좀 더 가족별로 가정별로 좀 실험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뭐 이제 그 기름진 음식은 뭐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다 잘못된
3: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름진 전은 있어요 요리에
1: 네.
3: 단자 모든 제사에 전을 올린다든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름하면 여러 가지 산업화가 돼서 기름을 착용하기가 쉽지만
1: 네.
3: 전통시대는 기름을 짜낸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0: 네.
3: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태계 선생을 비롯해서 좀 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모든 음식에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했듯이 차례랑 기제사도 좀 구별할 필요도 있고 또는 그 이전에 홍동백서처럼 모든 걸 유교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교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오해의 산물일 수가 있습니다.
2: 이것도 저희가 또 잘못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례라도 또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제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지금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3: 네, 뭐 제사 지낼 때 절하는 방식이라든지 제사 순서도 사실은 이전 시대에는 어떤 산과 강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0: 예.
3: 그래서 간혹 사위가 들어오면 제사와 관련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동네는 안 이런데.
0: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역마다 옛날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동네는 물산이 풍부하니까 제수가 이렇게 키 높이 올라가잖아요.
0: 맞아요.
3: 그런데 어느 동네는 그 제수를 구할 수가 없어.
1: 맞아.
3: 그러면 그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수를 차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 그쵸.
3: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거를 일반화시키려 그러면 그게 늘 이제 우당탕탕 소리가 생기는 거죠.
0: 저 지난 추석 명절에 네. 차례상에 뭐 올리셨습니까, 선생님?
3: 저는 뭐 과일이랑 예. 뭐 이렇게밖에 안 올렸습니다.
0: 아, 이렇게밖에 뭐예요? 과일,
3: 과일, 나물.
0: 나물.
1: 네. 과일, 나물. 네,
3: 나물은 이제 과일이랑 갈비찜은 안 올렸습니다.
0: 뭐 한과?
3: 그런 거 없습니다.
0: 예, 그럼 전도 안 오셨어요?
3: 네, 안 했습니다.
0: 저기 우리 집에
1: 소고기 먹고
0: 홍어찜 뭐 이런
3: 했습니다.
0: 거?
3: 안 했습니다.
0: 그래?
3: 예, 네. 다 이제 그래서 먹을 거. 가족 식구들이 다 먹을 거. 그래서 이제 나물은 다 좋아하니까 비벼서 먹고 나는 과일은 부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2: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싶네요, 저희
1: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로 존중하는 예, 그런 유교 사상이랑 요즘엔 또 개인주의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가 또 잘 어우러지면 이게 다들 편안한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0: 예. 이런 유교 문화만큼은 꼭 좀 그래도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3: 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0: 서.
3: 네,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하면 내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우해 주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기분 나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로에서 빵 맞고 뭐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는 데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이제 하풀이 하잖아요. 황금률이라는 선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서 기분 나빴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2: 말아야지.
3: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님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세대예요? 국민학교 세대예요?
0: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국민학교 5학년과 6학년 관계 아시죠?
0: 예, 예. 네.
3: 그러면 저는 이제 5학년 때는 당하고 6학년 때 안 갚아주고
1: 네.
3: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언연 중에 있는 어떤 복수의 심리인데요. 서라고 하는 거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당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심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를 해서 자존심을 짓밟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점점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눈에 보이면 비껴나버리고 만나고 싶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잖아요.
0: 네.
3: 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대등하게 만나자라는 거고요.
0: 이런 건 진짜 꼭 지켜줘야
1: 되겠네요.
3: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상한계를 또 연상하는데 저는 예를 윤활유라고 생각해요. 윤활유. 뭐였냐 그러면 윤활유를 뿌리게 되면 하나의 이제 기름 유막이 생겨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3: 그럼 예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이고 아주 야성적으로 사람한테 야!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기분 좋지?
2: 안잖아요.
3: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씨라든지 뭐뭐뭐 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3: 편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라고 하는 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관계를 지을 수 있는 교량이거든요. 다리거든. 두 사람과 두 사람을 이어주는 건데 그게 나한테 안 맞다 싶으면 이제 그 다리를 더 넓힐 수가 없죠. 한 번 만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를 하고 존중을 하면 뭐 존중을 하게 되면 서로 서로에게 다리가 넓혀서 인간관계가 편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그런 의미에서 예도 꼭 필요하다.
1: 네.
0: 진짜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정말 우리 유교 문화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라십니까?
3: 네, 이번 시간에 좀 유교에 대한 오해를 제가 유교 대신에 사람 이름이라고 한다면 유교라는 네. 사람 대신에 네.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아주 고맙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유교라고 하는 게 물론 사람과 사람의 불편한 요소가 전혀 2500년의 여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유교에 있어서 사람을 편하게 하고 대등하게 관계를 만드는 것들을 좀 더 그런 게 있었고 그걸 좀 더 이제 대등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또 그것을 더 연구를 해서 유교에 의해서 불편한 요소는 좀 줄이고 대등하고 편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뭔가 든든해요.
0: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아니, 네. 유교를 만드신 우리 공자 선생님.
1: 그러니까요.
0: 예,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제자를 대하고
1: 그렇죠.
0: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유교를 뭐 그러니까요. 꼰대니 뭐니 뭐 이렇게 서로 자기 그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걸 괜히 유교한테 탓을 하지 않았나.
1: 그러니까.
0: 다시는 유교에게 좀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바람직하고 동등한 인간관계로서의 유교 문화를 장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함과 어떤 부끄러움을 좀 인정하고 또 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을 똑같이 존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 저는 또 이렇게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꾸리고 있는 여자잖아요.
1: 네.
2: 근데 또 저희 남편이 그 장성래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0: 아유, 네. 와 이게 그릇된 유교 문화에서 내려온
2: 예,
0: 장손이라
2: 예.
0: 그러고 이러면 오 네. 힘들겠다.
2: 그래서 제가 뭐가 네, 시집을 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들었던 말이 너는 이제부터 맏며느리다.
0: 아.
2: 이게 있어서 예. 항상 제가 뭔가 제사를 도와드린다거나 뭐 할 때. 항상 긴장을 했거든요. 자칫 내가 잘못해서 괜히 내 실수 때문에 뭐 크게 뭐가 벌어질까 봐 무서운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또 이 방송을 같이 그 시댁 식구들이랑도 같이
0: 네.
2: 보고 좀 더 저희가 서로 이렇게 뭐 집안에서의 그런 어떤 잔치를 하는 분위기로 조금 더 그렇지. 이해할 걸 이해해 주시고 잘못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용서해 주시고
0: 예.
2: 저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0: 저희는 정말 어쨌든 우리 선생님 말씀을 옆에서 올바로
1: 그렇죠.
0: 이해하고
1: 네.
0: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경부터 시작된 잘못된 오해가 분명히 있었는데 공경 자체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이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가 유교를 너무 그릇된 것으로 잘못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유교가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3: 네.
0: 예, 공정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그런 효심, 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킬 건 지켜나가는 것이
1: 맞아요.
0: 필요하다.
1: 네.
0: 하지만 거기서 비롯된 잘못된 형식이나 방식들은 우리 사회에 맞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3: 예, 맞습니다.
0: 예.
3: 제가 뭐 당부한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개 이런 말들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개. 그 아이.
1: 아, 개. 네,
3: 개. 그
1: 아,
3: 아이. 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멸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언어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쓰는 수많은 언어들을 지금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썼다면 조금 부자연스럽게.
2: 예.
3: 이 말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존중, 대등, 평등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 두 분 오늘 정말 기대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2: 많이 배우고 가고요. 저도
0: 예.
2: 이게 좀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먹어보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가서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0: 네.
1: 네, 저는 그 판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꾼으로서 약간 제가 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막연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 오해는 좀 떨쳐버리고 아, 정말 내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내가 전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네. 두 분뿐만 아니라 지켜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자, 문화의 역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아쉽게도 네, 오늘이 또 마지막 순서이기도 합니다.
1: 아,
0: 예,
1: 안 돼요.
0: 정말 많이 아쉬우시죠? 그런 아쉬움들을 적극적으로 표출해 주신다면 조만간 저희가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마지막 인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문화의 역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1: 감-

0: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0: 탈모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1: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2: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1: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3: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4: 치,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4: 기타...
0: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 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 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낸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세상에나 뜸은 한이 없지.
1: 슬프지만 슬픈 게 슬프지 않게
2: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다.
3: 굿은 말 그대로 그냥 굿인 거예요. 좋아도 굿, 슬퍼도 굿.
4: 저는 여전히 굿쟁이에요, 그냥.

진도가 이런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 예술을 제대로 보려면 진도로 가라. 15년도 그때 우연히 진도 음악에 좀 빠져갖고 한 3년 공부하러 온 것이 이렇게 30년 발목을 잡았습니다.

0: 제가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께서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굿을 많이 했어. 그 소리하는 모습이나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도 뭔가 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굿을 하면 일어났으니까 그런 정도로 굿에 미쳐 있었지.
1: 남석이 동생이 이 전화기 보고 깜짝 놀라서 사방에 연락을 하는 게 1300명이 넘어 전화가. 그 동생이 아주 오지랖이 넓어 남의 봉사를 잘해줘. 그런 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0: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씻겼어? 오늘 안 씻긴디야? 이렇게 물어. 그게 이분들의 말이야. 당연히 100% 씻겨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 장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시신은 실은 안치실, 냉장실에가 있고 빈소 앞에서, 영전 앞에서 그 의신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3: 자, 지금부터 우리 정 씨 오라버니 식김을 할 건데 만약에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개의치 마시고 조문하십시오.
0: 식긴다는 건 정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로 해. 이게 마지막 다 씻겨내는 의식이 식긴 굿이라고. 여기서 12시까지 해주고 또 새벽에 저 집에 가서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라면 타 지역 당군들도 불러.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0: 우울한 상태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였는데 묘하게 이제 내려오는 길부터 정말 아름답고 여기 왔더니 그때 가을인데 억새풀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묘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심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도를 오게 됐죠.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양쪽에 차가 쭉 서 있다 그러면 제가 가다가 시동을 꺼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징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징소리 따라서 들어가서 시킨 곳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어느 정도였다 할까? 외부에서 진도에 무작정 이렇게 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킨 곳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삼박하는 동안에 그 하루는 어디선가 시킨 곳을 해요.
0: 그때는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급속도로 이 20년 사이에 정말 이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0: 내가 27부터 맞았어. 27부터. 날마다 아프기도 증하고. 이제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찌게 할까 그러고 진도 보살들은 다 찾아다녔어. 그래도 암도 못 맞췄어. 또 해남, 서울.
1: 합심하고 접습니다.
0: 안 가본 데 없어.
1: 여쭈면 신령입니다. 자중하시고 진정하시고.
2: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저 어디서 경산도서 왔다는데 그 보살한테 좀 가봐라 그래서 거거를 간께는
2: 지장보살 지장보살
0: 이 문디 가서 쇠빠질면 진자고 진자 왔냐고 그래서 왔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한게 기분 나쁘더만 신이 다 와갖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었냐고. 조상이 오시면 텔레비 이렇게 화면 지나다가 살짝살짝 비춰요. 아파서 온 사람은 그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아픔 처적을 내. 내 몸으로 지기가 와버려요. 그런 게 알고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약 냄새가 펄펄 나고 물이 안 넘어가고. 때는 남자가 많았었네. 응?
3: 아 그래요?
0: 응.
3: 어떻게 나오나요?
0: 응. 남자를 셋을 봤네.
3: 셋이요?
0: 응. 좋았든지 나빴든지 남자를 셋을 만났다 이 말이요.
3: 셋을 만났다?
0: 응. 그런 적 있어 없어?
3: 한 명이요?
0: 응. 사귀었다 그 말이야.
3: 아. 응. 글쎄요.
0: 몰라?
3: 예.
0: 여기 큰 줄 있고 작은 줄 있지. 선이 삼형제인데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없어져 버려. 죽어뿐다 그 말이야. 못 키워. 두 개 밖에 못 키워. 내가 한참 때는 그 1년 통계를 해보면 다 쓰고 저금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억씩 들어갔어. 하루쯤 자면은 밥 한나 야단 마리기를 사고 넌 단마지기를 사고 그랬어요. 아침 많이 안 먹은 게 약 먹으려는 게 먹는 거야. 혼자 부다고 누를 때 외롭고 불 안 쓰지 않고 있으면 혼자 누르려면 외롭고 그런 참 많으지. 우리 애기들도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깝깝한 게 죽어보려고 안 보면 대긋지기라고 죽어보려고 방죽 세 번 들어갔어. 눈을 안 뜨고 그 깔아앉지 앉아보면 될 거인데 눈을 떠보면 그 얼굴이가 내 얼굴이 물에가 비친 우리 애기들 얼굴이더라고. 그래갖고 못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차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도 다 잘 되고 큰 집도 작은 집도 다 잘 풀려서 다 잘 살아.

0: 옛날에 보살이 많았어. 60명이가 되었다.
1: 아이고 다리 아파라.
0: 근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픈 게 서럽네. 아픈 게 서러워.
2: 딱 서. 걸을까? 걸어. 더. 더. 더. 등등등등등등 등등등등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자.

0: 그런 때만 해도 이 굿굿이 엄청 많이 할 때 희게요. 보통 약간 7~8시간을 가요, 굿판을. 그러다 보면 날 셀 때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1: 병마가 있을 때나 또는 그 집안에 큰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때 전부가 이제 그 굿을 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가 전부 신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되죠.
2: 진도는 섬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작은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진도만의 어떤 문화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자연환경이죠. 풍요로운 어떤 농사가 가능하고 또 남는 인연
4: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술을 좀 더 향유하고 판매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1: 1909년에 안건 견훤이 벼파 앞에서 전쟁을 했고 또 1270년에 삼별초가 강원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여몽연합군하고 삼별초군하고 그걸 쭉 퇴치하면서 전쟁을 치렀고 또 명량 대첩을 또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동학 때도 마지막 격전지로 해가지고 진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진도는 그야말로 전쟁, 모든 전쟁을 다 겪은 섬이에요. 진도는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항상 고민을 했으려고 보지요.
3: 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이제 조금 더 예술로서 향유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진도의 DNA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5: 진도는 그런 기반들이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6: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님이시죠. 박덕인 할아버님 계시고요. 그때가 1800년이거든요. 1800년도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문헌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50년으로 봤을 때 제가 5대째라고 봐야죠.
7: 원래 얘기를 박물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집이에요, 이 집이. 진도식 김굿의 어떤 막 그 의미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인사 올리는 곳이에요. 사진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셨고, 아버님이 또 쓰셨던 무구들, 무구들 중에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항상. 이 징은 박병희 선생님이 제일 사랑했던 징이고 또 우리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징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번 누가 이거를 팔라하더라고. 이거는 파는 징이 아니잖아요. 뭐 가격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근데 지금도 보고 있으면 항상

0: 이 앞에서 경의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에서 공연돼 보면 사람들이 다이 징소리를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다고 그래요.
1: 서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0: 피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을 보고 자랐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온 거죠. 갑자기 한꺼번에 확 멋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습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이렇게 된것 같고요.
1: 만세여이
0: 제2의 박병천으로서 제가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죠, 당연히 그거는.
2: 어디가?
3: 어? 선생님 공연 보러 가.
2: 어디로?
4: 전류요, 학원.
2: 어디 절?
3: 양정호 씨 어디 갔어요, 지금?
5: 선생님 이제 오산에 오셨어요.
6: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물놀이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농악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고 만나 뵀었는데 자꾸 이상한 가락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푹 빠졌죠. 아, 저 감우악이 아주 멋있고 독특한데라고만 생각을 했지 제가 그거를 하고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0: 2000년 즈음이라고 봐야 돼요. 커서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뭐 소꿉놀이 친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톰과 제리에서 서로 싸웠고 나는 뭐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그런 오빠 동생 같은 그 그냥 톰과 제리 같은 그런 관계로 있다가 묘하게 이게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연희과야. 연희과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 아무리 엄숙할라 해도 엄숙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뭔가 캐릭터화 해야 돼.
7: 네. 예. 네.
0: 이해 갔어?
7: 네.
0: 좀 밝게 하자.

0: 박회진 선생님께서 실은 중매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잠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이게 둘이 살 수밖에 이제 없는 운명이 된 거지 이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단은 부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1: 일도 안 들어오고 내가 더 아프고 이제 산에를 가자고 마음을 참으라니 못 둬.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러면 이제 아이고 오늘 산에 가자고 그런 거이다 그러고

0: 매듭 하나 풀고 잡다면 인간 못 산 거 못 산 거 그 거장 풀면서 갔어. 한이겨서.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지대 그거는.
1: 야.
0: 일이 세 개가 들어오는데 조금 복잡한 일이고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오고 다 안심하고 자중해서 나 오늘 잘 왔구나 그래야. 그래야. 그래 그래. 호호 이놈. 보호사들은 점을 해서 내가 점을 해서 구설을 하게 되면 날짜를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단골에 가는 자리를 못 가요. 어찌 못 가 점만 해주는 거예요.
2: 점은 점쟁이한테 하고 구슬 구쟁이한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도 말이거든요. 점바지는 점만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은 점을 보고 뭐 어떤 몸에 강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어떤 뭐 점을 보고 뭐 어떤 뭐 행위를 하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도에서의 단골은 지극히 학습적인 무당입니다. 집안 대대로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어받아 오는 그런 과정, 그런 집안만 쓸 수 있는 무게의 이름이에요.
3: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 우리가 나 이 집 단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그 집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 우리 집 단골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신뢰가 형성된 관계. 단골은 우리 집에 밥숟가락 다 알고 몇 개인지 알고 모든 가족의 생일 다 알고 어떤 과정으로 커왔는지 다 아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그런 셈이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해주는 분. 그런 분이 오셔서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감정이 담기는 거죠. 감정으로 이걸 쓰다듬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4: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골의 자손들인데 애기들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지

0: 그 신청 자리인데 왜 문을 잠가놨네요?
1: 예. 어째 뭐 하시려고?
0: 아니 사진 좀 찍으려고.
1: 온 밤낮 너무 집을 사진 찍는 거.
0: 여기 아주 역사가 있는 집이라 그러지.
1: 예?
0: 역사 있는 집이라. 마당이 이렇게 넓으니까 마당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한 행사는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신청이 없어질 무렵에는 일반인들도 여기서 그 예능을 많이 배웠던 모양이에요.
2: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판에 진도 신청과 진도의 무녀들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많을 때는 약 60가구 정도의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학습을 하고 연말을 하고 최신 정보 같은 거를 나누었던 그런 교류의 장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신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재인청.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집안의 사람들이 성인 남녀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내기도 하고 공적으로 조직돼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인청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구어놓은 다양한 예술 전통들을 전승하고 또 파급시키고 전수활동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유명한 예인들은 그 당대 그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되게 세습으로 그 예능을 이어갑니다. 무게는 무게끼리 결혼을 하면서 역시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일종의 무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단골판을 토대로 무업을 지속시켜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됩니다.
0: 이 체육은 여기 있구나. 진도 현지소에서 1988년 진도 단골 조사를 할 때 초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단골한테 진도에 판이 몇 개나 있었는가 옛날에 했더니 한 80개 정도 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판을 전체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세를 내줄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단골댁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2: 진도는 진도읍과 기타 7개면이 있는데 그 7개면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나누어서 그 단골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단골이 거주했던 지역으로부터 약 2km, 멀게는 6km 정도까지 자신의 그 관할권으로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 뭐 600에서 800개의 그 세대를 관리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적게는 한 150세대 이렇게 그 관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단골판은 절대적인 자기 관할 영역인데 특히 이제 그 영역이라는 의미는 구슬하는 사제로서의 권한을 침해받는 것은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 그 일종의 농사예요, 농사. 그런데 그 농사를 침범해갖고 자기들이 땡전에 한 푼 안 들인 사람들이 그거 와서 이제 또 돈을 벌어갖고 가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슬하는데 쫓아가서 이제 혼도 내기도 하고.
0: 한예 씨는 단골판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한 분이죠. 그런데 한예 씨가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중립이 와서 구슬했다. 이제 이 얘기가 들리거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그 벼르고 있다가 딱 둘이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한예 씨가 아주 그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죠. 얘기가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쬐굴 것이다. 조심해라.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단골판이거든요.

0: 장군을 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바위가 제일 쉬운 게 드럼이고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1: 같이 젊어서부터 같이 우리 그룹 밴드를 했어요. 업소에서 진도에 유용업소 술집 처음에 생길 때 거기서 같이 4년 동안 같이 합주를 했어요. 밤에 야간 업소에서.
0: 그때다만 해도 이 국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언어를 함부로 대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외부로 나가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된 동기가 또 거가 있었고 그때 나이가 27, 28?
2: 18일 날이요?
3: 장지원이가.
2: 아, 지원이? 왜 18일 날 뭐 한대요?
3: 뭐, 아, 모르겠네. 몰라, 10월 18일 날 공연이죠.
4: 지원이하고 소영이하고 하나씩 매개봐. 갈게요.
2: 이렇게 하면 돼.

0: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진도를 봤는데 80년 때 그것이 그 진도 씻긴 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 전망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전수생으로 돌아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1: 지금 박병원 선생님이라고 한 분 살아 계시는데 형님하고 내가 그 30년 같이 굿바를 다녔는데 지금도 형님은 굿바를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해요. 생로병사를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참 보기 드문 직업이죠. 근데 그분들이 무지무지 홀대를 받았다는 거. 그 무시를 당해도 이 음악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돼.
2: 만년 자가용. 집에 차 있어도 차 안 타고 다녀, 오토바이 타고 다녀. 이제 밀어줘야 돼, 이것도? 자, 들어가세요.
3: 단골레 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단골레 새끼.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굿쟁이 그러면 다 무당이라 하고 좀 이상하게 봤단 말이에요.
4: 아버님이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당신도 그 단골레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뭐 복싱도 하시고 누구 패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당신이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대요. 그냥 어린 마음에 반항심에 하셨겠지.
5: 처음에 조사를 할 때 1970년 중반 이런 때까지만 해도 단골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심지어 단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6: 미신이고 비과학이고 한다라는 온갖 편견의 굴레를 다시 집어세워놓고 차별하고 천시하고 하대해온 기나긴 역사. 최고 예술가라고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그 불편한 시선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니 언제까지나 낙인 찍힌 좋은 글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가.
3: 근데 그렇게 천대시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단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거잖아요.
0: 보통 웬만한 사람은 카네기홀을 못 써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도 나는 그것이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그 기쁨을 안 잊혀져요. 아, 내가 이걸 접하길 잘했구나.
7: 진도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해요. 밭을 많이 미죠, 밭. 아이고, 아이고, 많이 힘들었지요. 노래를, 순도 노래로 부적을 삼고 살았지요. 밭만은 이 세상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8: 24살 먹은 팔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44이고 우리 큰딸은 24이고 그래갖고 다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좀 하고 삽니다. 그 선생님 만나고는 그 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내가 배워주라고 얽매였죠,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을 엄마로 삼고 그 함 선생님은 아버지로 삼고.

애호 담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애호 담는 그 사설을. 우리 선생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구다는 것이 재밌고 아무튼 좋아요. 선생님 그 뭐

0: 제시를 해서.
1: 아, 여기가 예. 최정래 선생님하고 예. 최민천 선생님께서 사시던
0: 예.
1: 네, 집이네요.
0: 예.
1: 아, 예. 아드님이 현재 살고
0: 예,
1: 있다고?
0: 예.
1: 예.
0: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어미. 예. 내가 사다 준 꽃 죽여버렸구만.
1: 예?
0: 선생님, 조금 담았습니다.
2: 나 짜장면 먹고 자는데 짜장면 시켜다 먹을까?
3: 짜장면?
2: 예. 시켜다 뭐, 먹을까요?
3: 뭐 때문에?
2: 선생님 잡수 나오면 시키려고 그러지. 잡술 거이죠?
3: 나는 못 잡술게.
2: 자, 그때 안 할란다. 안 하실란다 합니다. 돌아가실 무릎에 댄 게 우리가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말하자들 뭐 이런 그 멋이 단골래 그런 걸 안 따질 줄 알았으면 큰딸을 지킬 텐데 우리 큰딸이 너무 고상하게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0: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너희들 세상은 너희들 세상 살고 나는 내 세상 산다. 그래, 그래갖고 살았어요.
1: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한국과 일본의 영적 세계, 사후 세계, 유령, 귀신 등에 관한 이제 관심이었어요. 가장 많은 세습무계에 대한 자료와 세습무당의 뭐 후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진도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상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풀네임, 전체 성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김은 동그라미, 김 동그라미 석, 이런 식으로 성씨만 있고 분명히 세습무계예요. 세습무계인데 당신은 절대로 나는 단골내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거품을 물면서 부정을 해요. 이게 지금 진도 세습무계의 현실이거든요.

0: 곳인데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가시고 보니까 네. 너무너무 허무하고 사손들하고도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마누라고 하직 인사를 못했다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냥 대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
1: 세습무에서도 강신무적인 한 가지는 있어요. 가족이 원할 때는 신대라는 걸 잡히게 만들어요. 그걸 신의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몇 가닥을 모아서 잡게 만듭니다. 이 신대를 통해서 신이 강신이 될 수 있게끔 불러들이는 의식이 있어요. 청배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2: 제일 실하고 깨끗한 것만 골라요.
1: 제가 지금까지 구술해 보면서 가족들 중에 분명히 한 분에게는 꼭 내립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가족에게 내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0: 저는 구슬 하면서 코가 안 풀려? 저 코가 왜 안 풀리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해서 결국은 코를 풀거든요. 근데 강신무들은 코가 안 풀리면 뭐가 맺혀 있다는 걸 알더라고. 아버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딱 한 번만 신이 내려온다면 딱 한 번만 내가 받아보고 싶다. 정말 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나한테 내린다면 내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진짜 딱 한 번만 그런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구슬할 때 한 번만 나한테 내리십시오 하고 정말 뛰어본 적도 있어요. 안 내리더라고. 안 내리더라고.
1: 최순모는 노래 가락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이니까 저희하고 구판에서도 많이 다르죠. 저희는 이제 신령님 실리는 대로 하는 무당들이고 망제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것도 저희 몸을 빌려서 먹고 놀다 가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0: 예전에는 말 그대로 강신무들이 살짝 하대를 받았대요. 세순무들은 구슬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고 장단을 알고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이 예쁠 수밖에 없고
2: 굿판 자체가 달라. 그 뭐냐면 세순무들 단골들은 전형적인 음악이 있고 제도권에서 공부했잖아. 보살 무당들은 신의 말인 게 즉흥적이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0: 지금은 저희 같이 세순무들이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은 세순무들이 거의 살 자리도 없어졌고 시킨꽃 그러면 야 그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 무속 그런 거 싫어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1: 세순무는 그러니까 가락 소리 이걸로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한풀이면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화의 거리가 별로 없어지고 이제 구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강신무인 저 또한 지금 청을 배우고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공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3: 문화재 종목들은 매년 한 번씩 공개 발표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발표회를 평가를 해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유자나 전수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잘못 돌아가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거죠.
4: 시킨 곳을 보는데 이 넋 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넋종이를 가지고 그 후손 머리 위에도 올려놓고 지전으로 넋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넋이 지전으로 이제 따라 올라가서 이 이제 이별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안 보내드리고 꼭 붙잡고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느꼈고 그걸 시킨 곳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이별시켜주는 그런 장치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완전히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렸거든요. 시킴 통해서 남의 시킴 곳으로.
3: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전수생이라든지 그런 전수생들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연행에 참여시키는지
5: 나 숙여주려고? 아 미치겠네 참말로. 여기다 꽂아보라 그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도 상품권인데? 아 알았어. 아이 근데 석장 갖고 오냐 기왕 다 석장 갖고 오냐.

평소에 살아갈 때는 예, 무의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굿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돌아가신 분과 나의 관계, 영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준다. 그런 점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다.

0: 처음에는 막 울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같이 춤추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곳이에요.
1: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잔치예요. 그잖아요. 근데 진도분들은 독특한 이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었다 해서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기는 거예요. 그지만은 마지막 보낼 때는 즐겁게 보내요.
2: 연말 한번 해봅시다.
1: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기쁘지만 기쁘지 않게. 그게 식김이고 마지막 보내는 과정까지의 망자에 대한 예의다.
0: 1차적으로는 망자를 잘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을 잊지 못하고 가족의 어떤 이별을 계속 아파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로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굳이 앞당겨주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걸 위해서 구슬을 하는 겁니다.
1: 처음에 들고 나오게끔 하고
3: 대나무를 여기서 무대 뒤에서부터
1: 그렇지. 아니 여기서 무대 여기서
3: 내 따라와 나오게. 아니면 수현이가
1: 먼저 가야지.
3: 수현이를 앞세워. 오케이.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돌면서
1: 그치? 그렇지. 편한 대로
3: 음악적인 뿌리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제가 이제 클래식 기반의 연주자지만 제 나름의 음악 세계를 이제 찾고 발전시키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한 큰 뿌리를 발견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죠.
4: 같이 축궁적인 연주를 할 때 약간 대화하는 것만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어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 서로 다른 색깔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번에는 뭐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뭐 우리의 전통 악기, 거기에서 저희 뭐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콜라보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거 지켜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이대로 묵혀 있으면 나만의 시킨 곳이지 결국은 이거는 도태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앞에 산에 단풍도 예쁘게 들고 이 털을 또 일궈놓으신 또 예수를 또 여기서 그만큼 활동하시고 여기서 또 뼈를 묻으신 분들

제사상 올리고 오시는 손님들 접대할 거 해가지고 사서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조상님들도 자손의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0: 것이오.
1: 너도 묶여있고 나도 묶여있고. 아,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연결성이 서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풀고 가자는 겁니다.

0: 굿이 이런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품어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살을 풀어가는 겁니다. 참 지금껏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남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주고는 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굿을 해왔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만 조상님 고접 다 모셔놓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조상 우리 정말 우리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 하지 마오.
2: 씻김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 말을 씻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 자신 또 굿을 의뢰한 그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살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곳은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지죠. 다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 자리는 다 그렇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모든 해 풀자, 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0: 이 세상 살면서 단골로서 나는 굿쟁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다 모든 걸 다 불사르고 다 불태워도 마지막에 그 불씨 하나로 남지 않을까.
1: 식인 굿이 다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새로운 의미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2: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건강만 하면은 죽는 날까지 굿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래도 저 엄매가 보살 되어서 그래도 잘 산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0: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살아야죠.

0: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야 멋지다. 기대가 됩니다.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다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 저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 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 3, 4, 5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악으로.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살면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요.
1: 고집 센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는.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0: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 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고기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되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요가를 수련할 때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마다 정해진 곳을 응시하는 응시점을 확인하고 따라야 하는데요. 요가에서 응시점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작마다 하늘이나 손끝, 코끝 등 응시해야 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련 시 집중과 몰입을 통한 명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적 수련과 외적 수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응시점은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곳을 응시하며 시각을 제어하는 건데요. 내면의 나를 바라보며 감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차단해 정신적인 수련을 할 수 있고요. 신체 수련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인 만큼 요가 동작을 할 때 응시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 산화와 파르스바 다누라 산화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 산화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이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 산화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3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친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투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다리에 깊은 스트레칭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백하사나입니다. 하체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발목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고 가슴 내쉴 때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발 쥐어봅니다. 왼발 발 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하나씩 느껴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깨 이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시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호흡은 2, 3회 이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옮겨봅니다. 바닥에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눌러보시면서 어깨도 같이 이완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2, 3회 정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 발을 잡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오른발 쥐고 왼발 쥐어 봅니다. 누르면서 가슴 들. 시선은 코끝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은 발바닥 아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발 뒤꿈치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지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낸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4: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 시리즈 세 번째 무대입니다. 연주자가 곧 작곡가였던 전통음악 시대의 창작 정신을 되살려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쓴 창작 협주곡 초연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경풍 감흥입니다. 가을 결실과 풍년의 기쁨, 감사한 마음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 그 이름 춘향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낸 춘향의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와 국악관현악, 춤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 3대 아리랑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 밀양, 정선, 진도, 각 지역의 아리랑과 전통, 현대, 글로벌 콘셉트의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응로 예술제, 미술관 옆 음악회입니다. 미술관의 작품과 풍경, 그리고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가을밤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살 다녀 된다. 약간 그런 햇살을 선물해 주셨어요.
3: 가요계의 싱어송라이터, 국악계의 샤시 역장.

0: 꾸준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2: 야, 멋지다. 기대가 돼.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계절과 풍토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짓고 또 집을 마련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손맛이 더해져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예품이 탄생했죠. 입체적이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한복과 담백한 기품이 느껴지는 조선백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목가구까지.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걸작이 됐는데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 공예의 멋을 계승하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외길 인생. 장인의 손끝에